0: 당당이님들 대중목욕탕 좋아하시나요? 이런 주말이면 더 느긋하게 즐기시겠죠? 요 며칠 사이에는요, 목욕탕과 관련해서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탕은 수건과 비누 비용을 따로 받지 않으면서 여탕에만 그 비용을 받은 목욕탕이 있다고 진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관행은 성차별이라고 했습니다.
1: 네, 사실 이 논쟁이 뿌리가 깊어요. 여탕에서만 수건이 자주 없어진다면서 남탕에는 수건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쓰게 하고 여탕에서는 1인당 딱 두 장씩 나눠준다 하는 고발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고 남여탕 가리지 않고 수건이 사라지니 수건 모서리에 분실 방지 탭을 넣기도 했고요. 여성부,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족부가 있기 전에 있던 1990년대 여성특별위원회 시절에도 목욕탕 수건에 대한 비용이나 보증금을 여탕에서만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수건 보증금은 받았다. 나갈 때 쓴 수건을 이제 다시 반납하면 돌려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0: 네. 여탕에서 수건이 더 많이 분실된다는 당시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여성에게 가하는 편견과 차별이 일상에서 얼마나 당연하고 뿌리 깊은가를 보여준다는 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돌아보자면 이런 일은 많을 겁니다. 부엌에 심부름 시킬 일이 있을 때 아들보다 딸에게 시키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당당이님 생각도 나고요. 오늘은 자녀들과 일상 속의 성차별 그런 얘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네,
9: 토요일 자, 여성시대입니다.
8: 8월도 하순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0: 빨리 가버려라 8월아.
1: 그래. 여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0: 네. 맹더위와 물난리와 정말 여러 가지를 네. 우리한테 가져다 준 올 여름입니다.
1: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좀 여름 좀 싸움이 많겠죠.
0: 네. 그렇죠.
1: 날씨와
0: 이 날씨. 지구가
1: 이
0: 그냥
1: 비와.
0: 아파서 보내는 신호들을 네.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1: 그래서 더욱더 아유. 매년 대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0: 네. 예. 맞아요. 아니 정부에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난리를 겪으면서 산불과 물난리와 또 맹더위로 인해서 뭐 어쨌든 그 아까운 인명이 피해를 보고 하니까 이제 좀 뭔가 체계적으로 잡힐 그런 때도 되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0: 한두 해도 아니고.
1: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년 좀 반복되는
0: 네.
1: 자연재해이기도 한데.
0: 하여튼 지금도 복구 중인 곳이 있을 테니까요.
1: 진짜. 맞습니다.
0: 네.
1: 예.
0: 참.
1: 땀 흘리며 고생하신 분들
0: 네.
1: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0: 네.
1: 네.
0: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첫 사연은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이 선자님이 주셨어요. 얼마 전 어깨를 다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은 시설이 좀 오래된 병원이라 작은 커튼 하나도 없는 6인실입니다. 처음에는 병문안 오신 분이 누구인지 자녀가 다녀가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까지 다 들려서 좀 불편했는데요. 이번 8일째가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서로서로 얘기도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제 저녁에는 같은 병실에 계신 84세 어머님께서 30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시 어머님은 광주에, 따님은 결혼해서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사위도 마음에 들고 또 딸이 사는 것도 잘 사는데 한 가지 아들이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장딱, 그러니까 수탉이 여자한테 좋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셨고 닭을 직접 키워 파는 곳에 찾아가서 제일 큰 장딱을 한 마리 사셨다고 합니다. 그 장딱을 산채로 포대에 담고 또 박스에 넣어서 광주에서

0: 그렇게 딸 집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었답니다. 닭을 잡아야 하는데 사위도 딸도 둘째 사위도 심지어 어머님 본인도 닭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1: 아이고야.
0: 결국 어머님은 무작정 닭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고 길에 있는 아저씨한테
2: 아재요, 닭 모가지 좀 비틀어주소
0: 부탁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못한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한참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을 발견하고 다시 부탁하셨대요.
2: 에마리요, 닭 모가지 좀 비틀어주쇼. 수고비 3만 원 줄랑께 제발 모가지 좀 비틀어주쇼.
0: 아, 그러자 페인트 칠하던 아저씨들이 아이고 3만 원으로 술값 하면 딱이겠네 하고 바로 닭을 잡아주셨답니다. 어머니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2: 30년 전 닭값은 18,000원인가 줬는디 닭 모가지 비트는데 3만 원 줬단께.
0: 어머님의 말씀에 병실에 있는 저희도 모두가 빵 터졌죠. 그렇게 어머님은 어렵사리 닭을 잡아 다시 딸 집으로 돌아갔고 직접 닭을 손질하고 삶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님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딸을 먹여야 한다 하는 그 마음에 징그럽지도 무섭지도 않으셨대요. 그렇게 그렇게 장닭을 먹은 후 따님은 정말 아들을 낳으셨대요. 그 아들이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와서 30살쯤 됐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장닭 사서 울산까지 가져가 해먹였는데 사위가 아들을 낳자마자 절에서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고 말해서 그땐 조금 서운하셨다네요.
1: 아하.
0: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귀여우신 어머님 얼굴에는 주름마저 예쁘게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참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그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지만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님의 삶이 다 보이는 것 같아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어머님 이야기를 보내봐야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나오면 꼭 알려달라 하시네요. 평생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박유순 어머님 쾌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 어머, 지금도 그럼 병실에서 함께 듣고 계실까요? 우리 이선자님 그리고 박유순 어머님. 우리 박유순님은 지금 퇴원하셨고 가셨다고 그러네요.
0: 네, 네, 네.
2: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잘 된 일이고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야, 근데 일단 장닭은 준비했는데 이걸 잡을 사람이 없어.
0: 맞아요, 맞아. 전문가가 필요하다니까. 전문적인 손길이. 이게 그냥 먹일 생각에 급하게
2: 맞아.
0: 생닭을 들고 가셨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잖아.
2: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이에요. 옛 어르신들이 왠지 닭 모가지 막 딱 비틀고 그냥 집에서 다 닭 잡았을
0: 다 잡고
2: 것 같고
0: 그랬죠.
2: 아, 근데 그것도 못하지.
0: 못해.
2: 다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
2: 야, 근데 그 아들 한번 여기다 보겠다고 그냥
0: 아유.
2: 그렇게 저 고생을 했는데 그땐 좀 서운하셨겠어.
0: 예, 서운하죠.
2: 절에서 아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고생한 게 이렇게 많은데.
0: 그러게. 근데 참 이 병실에서 만나는 인연도 참 정겹고 재밌어요.
2: 그러네요, 진짜.
0: 뭐 6인실, 4인실 이런 데서 서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2: 네네.
0: 뭐 음식도 나누고 별별 얘기 또 다 나누고.
2: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병실에 오게 되셨는지부터
0: 시작해서
2: 이제 각자의 또 사연들을 또 한 보따리씩 풀어놓으시겠죠. 사람 사는 얘기들을.
0: 그렇죠.
2: 네. 우리 사연 주신 이선자님은 이게 어깨 수술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0: 네.
2: 병원에서 이 사연을 글쎄, 야, 한 손으로 노트북 타자를 쳐서
0: 아이고,
2: 네, 이렇게
0: 그러셨구나.
2: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2: 네, 웃음 나는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함가영님이십니다. 20대 초반 제가 즐겨보던 한 여행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반 자전거 하나로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2년간 여행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어린 저는 그분의 글솜씨와 사진 실력에 반해 서로 이웃도 맺고 2년간 열심히 구독도 했었죠. 그분께서 여행을 마무리하시면서 블로그에 남기신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도 사람. 끝마치고 돌아가는 이유도 결국 사람 때문이다. 분명 멋진 말이었지만 어린 저는

0: 당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약 1년간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적응도 잘 못하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한국이 너무 그리웠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여기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선뜻 돌아갈 결심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죠. 아, 이래서 여행을 지속하는 이유도 중단하는 이유도 결국 사람 때문이라고 하셨구나. 짧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기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한국에 남겨둔 인연을 그리워하느라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저의 개인 블로그에 캐나다에서 느꼈던 힘듦과 함께 그 여행 블로거의 이야기를 적었죠. 그러다 며칠 후 제 블로그 앱에 댓글 알림이 하나 뜨는 거예요. 바로 그 자전거 여행가 블로거셨습니다.
1: 오호호.
0: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마치신 이후로 그분의 블로그가 거의 1년 정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었고 유명한 블로거가 저의 블로그 글을 보실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포스트 서두에 그분 이야기를 써둔 걸 보시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그분께서는 힘들어하는 저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한 문장을 남겨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이 문장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1: 어제 내린 비에 젖어있지 마시고 내일 내릴 비에 미리 우산 펴지 마시길.
0: 와,
1: 재밌다.
0: 재밌까요?
1: 네.
0: 덕분에 저는 중도 포기할 뻔한 워홀을 1년 꽉 채웠고 마지막엔 남미 여행도 멋지게 하고 돌아왔답니다. 지금의 저는 비록 사회생활에 찌든 직장인이 되었지만 가끔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블로거 티브님, 그때 모른 척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진심을 담아 남겨주신 댓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언제나 항상 티브님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1: 와,
0: 내가 즐겨보던 블로그의 그
1: 예, 주인공이
0: 주인공
1: 블로거가
0: 나의 블로그에 와서 이렇게 인사말도 남겨주고 또 멋진 문장까지.
1: 그러게 말이에요.
0: 네. 이게 참 표현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게 아 그냥 뭐 지나간 일 걱정하지 말고 다가올 일 미리 걱정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인데.
1: 그런데 이 표현이 어제 치카네. 내린 비에 젖어 있지 마시고 내일 내릴 비에 미리 우산 펴지 마시길.
0: 감성적이다. 멋지네요.
1: 멋지다.
0: 멋진 문장이네요. 해서 저희가
1: 티브 이 사람 거 저희가 켜봤어요 지금.
0: 네네.
1: 우와.
0: 오, 굉장히 많은 이웃들이 함께 예. 이 블로그를 보고 계시네요. 자전거 국토 종주도 하신 것 같고요. 세계 여행도 다녀오셨고. 오, 강연도 하시는구나. 어쩐지 이 여행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고수이신 분이네요.
1: 그렇죠. 여행 고수죠.
0: 네. 네. 그걸 또 함께 많은 분들하고 이제 글로서 또 강연으로서 나누시는 분인가 봐요.
1: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법 짧지 않은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당사자들한테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야, 그리고 결국 사람 때문에 여행을 지속하는 이유도 사람이고 돌아오는 이유도 사람이다.
1: 네. 그건 맞죠. 여행은 사람이죠. 정말.
0: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이게 우리 함가영님 블로그에 진짜 남겨준 댓글이군요. 네, 티브님이.
1: 그렇죠. 그 얘기죠.
0: 몰래 보고만 가려다가 혹시 첫 줄에 언급된 자전거 여행자가 저인가 해서 댓글 남겨봐요 하시면서.
1: 오, 그렇구나. 예.
0: 야, 진짜 그 글을 여기 딱 써주셨네. 어제 내린 비에 오늘도 젖어있지 말고 내일 비에 오늘부터 미리 우산 펴지 마시게.
1: 이야. 그래요.
0: 이런 말 한마디로 뭔가 이게 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
1: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풍경에 사람 그림자가 없는 게 아름답더라. 사람이 안 보여도 정말 그 자연 풍광 자체가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한 7, 8살 선배가 예, 네가 몰라서 그래. 어디나 사람 그림자가 있어야 풍경도 빛이 나는 거야. 네가

0: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어디나 사람이 있어야지 그 풍경도 함께 빛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1: 그 말도 멋진 말씀이시네.
0: 그렇죠.
1: 네.
0: 자, 오늘 1부의 사연 소개 대신
1: 네.
0: 이선재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함가영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1: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들으시고요. 저희는 옆집 변호사로 돌아올게요.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0: 201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강원도 원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서해 5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서해 5도에는 최고 100mm, 그 밖의 중부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법 앞에서는 누구보다 철벽처럼 원칙을 지키는 철범남.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네, 철범남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1: 철벽처럼 원칙을 지킨다. 법 앞에서는.
2: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좀 걱정할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자전거를 타고 예. 살짝 인도로 뭐 지나간다거나.
0: 아, 네.
1: 그러게 하긴 자전거 타고 인도.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기가 무서워요.
2: 그렇죠. 예.
0: 요새는 자전거 못 타시죠?
2: 아닙니다. 이 더위에. 아닙니다. 계속 타고 있습니다.
1: 진짜요?
2: 열 적응이 되면 또 탈만해가지고 뭐 엊그제도 남산 한 바퀴 돌고 왔어요.
0: 야, 근데 너무 하던데.
1: 이 날씨에?
2: 해지고 나면 또 견딜만 합니다.
1: 그래요? 네. 남산 그 둘레길에 자전거 이렇게 탈 수 있게 돼 있죠.
2: 맞습니다. 예. 지금도 저녁 때 가면은 네. 많은 라이더들과 그 러너들이 그 남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대단하시다. 아니 그 남산까지는 자전거를 어떻게 가죠? 거기까지도 타고 가는 거예요?
2: 한강길이 쭉 이어져서 보통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0: 야 그렇구나.
2: 또 관광객들도 요새 많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여름밤을 아주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0: 그렇죠. 자. 대단하시네.
1: 자, 뭐 여러 의미로 철범남이십니다. 네. 철인 체력.
2: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휴가지에서 당당이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여름휴가로 해수욕장에 놀러갔습니다. 좋은 자리가 보여서 돗자리를 펴놓고 놀다가 짐만 놔둔 채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는데 한두 시간 뒤에 돌아와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저희 돗자리를 치워버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자리를 맡아놨다고 말하니까 오래 비워뒀으니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돗자리를 깔아둔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0: 나는 이건 딱 부러지게 말 못할 것 같은데.
1: 그러게.
0: 한번 맡은 자리를 뭐 그날 해질 때까지 자기가 차지해도 되는 건가요?
2: 전에도 한번 제가 양희 씨가 그 법조 변호사 꿈나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사실 다들 당당이님들 그렇고 여기 계신 두 분도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0: 계실 겁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리를 잡는 데가 어디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1: 자리를 잡는 데요?
0: 네.
2: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
0: 오, 맞아요.
2: 네. 네.
0: 뭐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는다든지.
2: 네.
0: 아니면 카페에서 주문하기 전에 테이블 잡아놓고 이제 주문을
2: 그렇죠.
0: 한다든지.
1: 네, 네.
0: 뭐 사연처럼 해수욕장 돗자리 하나 깔아놓는 경우.
1: 그런 상황에서.
0: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내가 자신 없는 공간.
1: 예예.
0: 확실히 내 거 아닌 공간에 자리를 잡지.
1: 그렇죠.
0: 그죠.
1: 지정석은 뭐 이미 저 지정이 돼 있으니.
0: 맞습니다.
1: 자리를 잡는다고 하진 않죠.
0: 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거고.
1: 네.
0: 이 자리를 잡는 행위는 어쨌든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1: 아, 네.
0: 뭔가 관습적으로 그냥 통용되고 있을 뿐이지.
2: 네.
0: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잡는 거고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권리 아닙니다.
1: 아, 권리가 아니다.
0: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잡은 데를 왔다 하더라도
1: 네.
0: 아, 이게 좀 매너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나 권리 있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또 아닙니다.
1: 그것도 아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뭐 물건으로 자리를 찜해놓고 이런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0: 관습이지.
2: 네, 네.
0: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권리다라고 하면 내 권리에 기반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권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신 없어서 자리를 맡는 거고 그리고 침해됐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주세요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2: 치워버린 거. 허락 없이
1: 이제 나의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리고 그렇지. 그 자리를 이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마음이 상하는데.
0: 네. 자리를 뭐 뺏긴 것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1: 네.
0: 뭐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리고 또 나 역시도 뭐 다른 자리에 있을 때 물건 있으면 손대기가 좀 그렇잖아요.
2: 예. 그렇죠.
0: 하지만 이거 물건 손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1: 오, 그래요?
0: 네.
1: 뭐 네. 어쨌든 자리를 치우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쓱 치워놓고 앉는 거는 문제 안 된다.
0: 네, 맞습니다.
1: 어머.
0: 보통 물건을 손대는 거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절도죄나 손괴죄 두 개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절도죄 같은 경우는 뭐냐? 불법 명득 의사라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만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살짝 치워놓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절도죄로 보긴 힘들 것 같고 손괴죄 같은 경우는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아.
0: 네. 손괴죄 행 그 양태 중에서 뭐가 있냐? 물건을 부수는 것도 있지만
1: 네.
0: 그 물건을 은닉, 그러니까 주인이 못 찾게 숨겨 놓는 것도 손괴죄로 보는데 물건을 바로 옆에 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내가 자리 맡으면서 뚫뚫 말아 가지고 어디다 뭐 그냥 처박아 놓는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야, 근데 이게
2: 잘 알아둬야 되겠다.
1: 예, 자리를 맡아두는 것도 효력이 없지만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2: 근데 이런 싸움 그렇죠. 많이 일어날 것 같지
0: 네.
2: 않아요?
0: 네,
1: 잘해야 될.
2: 아니 왜 남의 자리를 임의로 이렇게 치우고 말이야? 당신이 거기 앉아 있는 거냐?
0: 네.
2: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서로.
0: 네, 요 근래 가장 좀 첨예한 게 그 주차 자리였는데.
1: 네, 네.
0: 네, 그때 문제가 되긴 하는데.
1: 사람이 먼저 그 비어 있는 주차
0: 맞습니다.
1: 자리에 서
2: 내가
1: 있고.
2: 맡았어요 하면서, 네. 그죠?
0: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맞는다 하더라도 내 권리라고 인정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게 주차하려고 하는 차 몸으로 막는 거 좀 업무방해나 이런 뭐 형사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 오히려
0: 네, 언젠가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리를 맡아두는 거 야, 요거의 권리나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0: 네,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법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 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 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예요. 자, 처음 소개해드린 해수욕장 사연은 맡아둔 자리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이번에는 자리를 맡으려고 둔 물건 때문에 가슴 쓸어내린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 겪은 일입니다. 제가 혼자 자주 가던 단골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리를 맡으려고 제 휴대폰을 빈 테이블 위에 놓고 주문을 하려고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요. 앞에 주문이 길어지면서 순간 제 휴대폰이 걱정돼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손님이 손을 뻗어서 제 휴대폰을 자기 옷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한테 가서 제 휴대폰이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돌려주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였지만 그분은 일행들과 함께였고 단골 카페에서 소란을 일으키기가 싫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은 경우에도

0: 상대방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끔 혼자 카페나 식당에서 자리를 맡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1: 실제로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책이나 뭐 가방이나를 얹어놓고 자리를 맡잖아요, 카페에서.
0: 네, 맞아요.
1: 근데 해외에서는 이러면 훔쳐갈 수 있어서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훔쳐갈 수 있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당연 훔쳐갑니다. 제 후배도 카페에서 해외 여행 나가서 같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큰 그 색을 그 의자에다 놔뒀는데 실컷 얘기 열중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2: 사라졌어.
1: 네, 다 사라졌어요. 여권에 현찰에 뭐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상황을 직접 겪으시면서 뒤돌아본 순간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쓱 하는 순간. 네. 절도죄로 처벌 가능하죠.
3: 상대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져갈 의사로 가져갔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불법 명등사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0: 네.
3: 하지만 착각했을 수 있잖아요. 어 이거 내가 일한 건가 하고 챙겨줘야지.
0: 예.
3: 그런 걸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이 내가 내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겨서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다. 그러면 이건 또 절도죄가 안 되는 거죠.
1: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3: 하지만 뭐 또 착각할 충분히 착각했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으니까.
1: 아, 그렇구나. 네.
3: 어 내 친구가 여기 옆에 놨나 하고 그냥 챙겨준 거다. 사연의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상대방이 일행이랑 같이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진짜 마음으로서는 이게 가져갈 고의였다 하더라도 절도할 고의였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잡히고 난 다음에 이거 내 일행인 줄 알았다라고 좀 계속 변명을 한다면 이렇게 빠져나올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0: 어쨌든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 집어서 넣는 그 과정을 보셨으니까 제 거예요 달라고 했지.
3: 네.
0: 돌아봤는데 이미 없어져 있으면 뭐 어떻게 찾아.
3: 맞습니다.
1: 황당해.
3: 상대방이 뭐 절도범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핸드폰 찾으려면 또 핸드폰 없으면 못하잖아요. 내가 어디 전화 112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분도 뭐 예를 들어 주인 찾아주려고 그런 거나 아니면 내 거랑 비슷해서 그랬다 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근데 물론 아직 카페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3: 네.
0: 이런 경우에는 훔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거
1: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절도가 아닌가.
3: 판례의 기준은 어떤 물건을 절도범의 사실적 지배, 그러니까 절도범이 지배 하에 넣으면 그때 절도가 성립됐다고 봅니다.
1: 사실적 지배.
3: 그러면 사연의 경우는 주머니. 다시 여쭤볼게요.
0: 예.
3: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데 가게 바깥으로는 아직 안 나갔어요.
0: 예.
3: 그러면 이거는 사실적 지배하에 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닌 걸로 봐야 될까요?
1: 사실적 지배예요.
0: 뒀어요. 지배에 뒀다.
3: 맞습니다.
0: 예.
3: 네, 판례들을 보면 보통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품 안에 넣는 순간 이미 사실적 지배에 뒀다고 봅니다.
0: 네.
3: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서 물건 훔치려고 이제 하다가 품에 넣었잖아요.
0: 네.
3: 그럼 보통은 이제 품에 넣는 순간에 그 계산대를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품에 넣는 순간에 보통 그 절도가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도 놀라는 게 진짜 그거잖아요. 카페나 뭐
1: 그대로 있더라.
3: 네.
0: 뭐 휴대폰 가방 그냥 올려두고 우린 편하게 화장실을 갔다 오던
3: 맞습니다.
0: 줄을 서거나 하는데.
1: 있더라.
0: 예,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서로 좀 믿는.
1: 네.
0: 예, 예.
3: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말고는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0: 네.
3: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화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
0: 예.
1: 91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64년생 중년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0: 네.
1: 아들은 10여 년 전쯤에 경계성 지능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큰 이상 증세가 없으나 같이 생활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곧잘 드러납니다. 현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이나 취업이 안 되어 본인이 원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야간에 술 취한 손님께서 물건을 사러 오셨는데 아들이 퉁명술에 대한다며 시비를 거셨대요. 적당하게 그만하시고 나가셔라 했는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삿대질과 멱살을 잡으며 호통을 치셨다네요. 이에 아들이 자리를 피한다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따라 나가서 또 시비조로 말씀하시며 멱살을 잡았고 아들은 멱살을 풀 요량으로 손님의 손을 뿌리쳤는데 젊은 아들의 힘에 술 취한 손님이 휘청이며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손목 골절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잊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행동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로 인하여 벌금이 600만 원이 나왔다 하더군요. 속상했지만 부모로서 벌금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들은 한 곳에 집착하면 너무너무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10여 년 전쯤에는 약물 과다 복용과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정신병동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칠 전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이 울릴 정도로 쿵쾅거리는 겁니다. 온몸이 따갑고 아프다고 말하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자꾸 되묻습니다. 아이의 증상에 따른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꼭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아들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썼다 해서 저희 부부는 그런 줄 알았고 경찰 측에서 합의할 거냐 하고 물어봐서 할 마음이 있다 대답은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하자는 말을 해오지 않아 합의는 안 했다고 합니다.
0: 아이고. 이 부모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죠?
3: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이미 형사 소송으로 벌금을 냈어. 600만 원을. 근데 이제 민사소송이 들어올까 봐 아들이 잠도 못 자고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예.
0: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형사소송은 이렇게 벌금 끝냈는데 민사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3: 가능성 있습니다.
0: 있어요?
3: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예요.
0: 네, 네.
3: 형사소송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벌을 처벌을 받는 과정인 거고 민사소송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 입힌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절차가 이 민사소송 절차거든요.
0: 네.
3: 사연의 경우에는 지금 당당이님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해서 상해죄로 처벌을 받고 600만 원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600만 원 벌금 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600만 원 벌금은 죄를 진 거에 대한 죗값을 국가에다 낸 겁니다.
0: 네.
3: 다친 상대방은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치료하는 기간을 입원했으면 돈 못 벌었을 수 있잖아요.
0: 아.
3: 그런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아까 전에 그 600만 원 낸 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나에 대해서는 갚아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0: 네.
3: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민사소송 자체를 어쨌든 뭐 상대방이 걸지 말지는 상대방 마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0: 네.
3: 정 아드님이 이 문제로 좀 불안해하시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대방한테 빨리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0: 네.
3: 우리가 이거 당신이 입은 손해 얼마 배상을 하겠다. 그래 합의를 하고 민사소송은 서로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좀 아드님이 그 마음의 안정을
1: 그렇죠.
3: 네,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 그런데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애당초 아드님이 경계성 지능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셨는데
0: 네.
1: 이게 혼자 가서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3: 이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0: 네.
3: 저도 사실 이 지적을 드리려고 했어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형사 재판은 끝났고 네. 끝났으니까 민사 재판 대비하시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1: 네, 네.
3: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양희은 씨가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시계를 다시 되돌려서 이미 끝난 형사 재판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1: 아, 네, 네.
3: 네.
0: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3: 아드님이 지적 장애인 상황이잖아요.
0: 네.
3: 그리고 현재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피의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1: 그렇죠,
3: 네,
1: 그렇죠.
3: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1: 네, 네.
3: 그런데 어쨌든 지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기 방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약할 수 있잖아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인이 반드시 조사관에 동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 관계인이라 해서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신뢰 관계 있는 사람이 조사 과정에 동석을 해서 지적 장애인이 좀 자기 그 억울한 점이나 설명을 못하면 대신 얘기를 해주거나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연대로라면 지금 이런 부모님이나 이런
1: 그렇죠.
3: 동석이 전혀 없었던
1: 모르셨으니까.
3: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절차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0: 절차상의 문제.
3: 네, 형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래요. 아니 그 저기 취객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 삿대질하고 멱살 잡았는데
1: 그쪽이 먼저잖아요.
0: 이거 CCTV나 이런 거 없었을까 편의점인데. 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3: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사안은 바깥으로 나가서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CCTV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상황은 만에 하나 이제 그 수사로 돌아간다면 네. 당당이님 아드님께서는 정당방위다. 나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달려들었고 난 뿌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한번 펼쳐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 네.
3: 이게 지금 그 아드님이 펼쳤는지 제대로 펼쳤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CCTV는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몰라서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청구를 해서 재판을 좀 되돌려달라. 형사재판 다시 하자. 라고 좀 시도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마침 거기에 해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어떤 절차죠?
3: 네, 상속권 회복 절차 상속권. 혹은 네, 정식 재판 그 회복 절차라고 하는데
0: 예.
3: 상당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응당 절차에서 이런 도움이라든지 본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건이 그냥 찜찜한 상태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0: 예.
3: 법원에 내가 이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법원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적 장애로 인해서 이런 내 권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행사 못했으니까 재판을 재개해달라 라고 신청을 해보셔서 일단은 민사 소송 걱정하실 게 아니라 앞선 형사 재판이 제대로 됐는지
0: 그걸 다시 바로 잡아야겠네요.
3: 네, 무죄가 아닌지
0: 예.
3: 오히려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어서 상대방이 가해자고 아니 네.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대방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0: 예.
3: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0: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1: 네.
0: 예, 법원에 진짜 가보셔야겠습니다.
3: 맞습니다.
1: 어디부터 찾아가요 그럼? 재심 청구는?
3: 네,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 예. 그러니까
3: 상속권 회복 절차 아니면 정식 재판 회복 절차라는 절차가 있는데 뭐 법원에서 안내를 받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1: 네.
3: 정 힘드시거나 그러면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1: 이것도 네. 날짜 제한이 있나요?
3: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네. 네.
3: 하지만 이게 자주 있는 절차나 아니면 쉬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3: 좀 웬만하면 변호사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네.
0: 아무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3: 저는 네.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잘 결과를 내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1: 네.
3: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1: 네.
3: 아쉬움이 남고 이건
1: 그렇죠.
3: 계속 찝찝함이 남을 수 있는
1: 그렇습니다.
3: 상황이잖아요.
0: 네.
3: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제대로 해서
1: 네.
3: 다시 한번 좀 결과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옆집 변호사님.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님.
1: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자, 억울한 사연, 답답한 상황 혼자 겪지 마시고요. 옆집 변호사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토요일 여성시대 2부 끝곡은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13: 10시 5분에 뉴스 들으시고 명곡 극장에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0: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입에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원 행정펄을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인 겁박이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전했습니다.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유골 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큰아버지의 분묘 외에도 또 다른 분묘를 발굴해 같은 방법으로 유골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4-1부는 통화 위조와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0: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내리던 비가 오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과 전남, 광주 34도 등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강이나 바다에 가면 모래를 볼 수 있죠. 너무 익숙한 물질이라서 중요성을 잊기 쉬운데요. 사실 모래는 생각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암석이 풍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인류는 이 소중한 자원을 너무 쉽게 소모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강 바닥에 모래를 퍼내는데요. 만들어지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서 고갈될 우려가 큽니다. 쓰기엔 쉬워도 다시 채우긴 어려운 모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먹으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첫 만남에선 잘 보이고 싶어서 애썼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푹 빠져서 좋아했던 것도 어느 순간 시들해지죠.
6: 하지만 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처음 그 노래를 들었던 때의 마음을 다시 불러내주기도 하죠.
7: 토요일 아침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신청 많이 해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6: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7: 여성시대입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끼고.
7: 내 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6: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7: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8: 영차, 영차, 영차.
6: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7: 여성시대입니다.
6: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7: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6: 여성시대
7: 명곡 극장, 극장.

0: 6363님의 문자로 문을 열겠습니다. 길 것만 같았던 여름방학이 끝나버렸어요. 방학 때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심심했는데 다시 학교 가니까 방학이 그립습니다. 작년에 6학년 졸업식 할 때 선생님이 틀어주신 노래인데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들어서 더 기억에 남아있나 봐요. 제 중학생 시절도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평범하게 보낸 날들이 지나고 나면 더 소중한 예쁜 페이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기 힘내자는 뜻으로 신청해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1: 와, 굉장히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성숙한 학생 같아요.
0: 네.
1: 14년? 그렇죠. 14살 정도 됐겠죠. 인생에서 많은 걸 깨달은 그런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0: 그렇죠. 작년에 이제 6학년 졸업식을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네요. 그래요. 참 찬란하고 빛나는 시기예요. 그 친구들하고 멋진 우정 많이 쌓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2학기 힘내라는 뜻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겠습니다.

0: 아, 확실히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1: 네.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들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미니로 고윤희 님이 주셨어요. 휴가로 집에 있으니까 세상 좋은데 집안일은 끝이 없네요. 안 하면 표시 나고 해도 표시 안 나는 집안일. 그래도 편히 라디오 들으니까 좋아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려주세요.
0: 맞아요. 휴가로 집에서 쉬는 게 아니죠. 또 집안일이라는 건 또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청소해야지, 세탁기 돌려야지. 또 뭐 밥 하려면 또 밥도 차려서 먹어야지. 아유 참 티도 안 나고.
1: 티 안 나죠.
0: 그러니까 늘 그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집안일이 참 손이 많이 갑니다.
1: 안 하면 또 티가 엄청나요.
0: 그거는 또.
1: 그러니까.
0: 하루만 또 청소 안 해봐. 먼지가 그냥 그렇게 쌓이고 머리카락 뒹굴고 그냥.
1: 아, 그렇죠. 맞아요.
0: 예, 힘든 거 알죠. 알죠. 예, 그래도 편하게 라디오를 잠깐 들을 수 있는 휴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들려드리죠.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0: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아, 문세영님 노래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노래도 가사가 참 좋아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1: 제목 그대로 알 수 없는 인생이죠.
0: 근데 우리 누님은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않으세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사랑도 세상도 예. 어느 정도 아실 모르시나? 아직 모르세요, 진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네, 모르는 것 같아요.
0: 야, 그래, 이게 그 정도 쉽지 않은 거야.
1: 그러니까 어린 날에 그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썼던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사랑이라는 거는.
0: 네.
1: 이렇게 더 어려워지죠. 뭐 그렇게 쉽게 사랑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좀. 네.
0: 하긴 오히려 그 뭐 10대건 20대건 이럴 땐 사랑해. 사랑한다고.
1: 어유, 그러게.
0: 이렇게 예, 얘기를
1: 빗속에서 소리치면서 뭐 온갖 네. 드라마를 찍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알까 생각하면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죠.
0: 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심오해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인생 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명곡은요, 조예린님의 추억 속에 있네요. 저는 태연의 꿈 듣고 싶어요. 이 노래는 제가 1년 전에 대학교 때문에 상경한 이후 혼자 낯선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가족 없이 혼자 살아야 해서 힘들 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좋고 또 추억 돋아요 하셨어요.
1: 원곡은 조용필 씨가 불렀죠. 작사 작곡도 다 조용필 씨가 했어요. 90년, 91년쯤에 해외 공연 가려고 비행기 타고 이동하던 중에 신문에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상경한 청춘들의 현실과 농촌의 어려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 작사를 했대요.
0: 야, 그래요? 야, 이 당시에 저 시의성 있는 저 뉴스 신문을 기사를 보고 이렇게 또 가사를 쓰고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첫 문장이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아,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아, 이렇게 또 가사를 쓰시고.
1: 그렇죠, 그렇죠. 춥고도 험한 곳이지.
0: 예.
1: 뭐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됐다. 뭐 학교 때문에 어쨌든 집을 떠났다 하더라도.
0: 네.
1: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아내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0: 이 타지에서.
1: 그럼 그건 예. 외롭죠. 외롭다마다.
0: 그렇군요. 그럴 때. 예, 이 태연의 꿈. 그러니까 원곡은 우리 조용필 님이시지만 이제 태연이 부른 꿈을 들으면서 힘을 내신 거구나. 네.
1: 이게 타향살이의 고단함이나 외로움이 그대로 스며든 노래니까.
0: 그러게요.
1: 태연 씨가 이 노래 리바이벌 해도 30여 년 만에 리바이벌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렇게 되겠다.
0: 이게 원래 그 웰컴 투 삼달리라고 그 드라마에서 흘렀던
1: 네.
0: 노래 2023년도 드라마 작품이네요.
1: 그렇구나.
0: 지창욱 씨 나오고 거기 신혜선 씨 나오고 그 제주도에서 그렇게 했었던데 거기서 이 노래가 흘렀구나.
1: 아하, 그래요. 예. 대전 출신으로서 공감하시겠어요?
0: 아니요, 뭐 이제 서울살이가 더 오래됐습니다.
1: 대전 광역시. 우리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서울 남.

0: 부럽지 않습니다. 예. 맨날 서경석 씨가 했던 얘기에 자기는 광역시 출신이라면서.
1: 그렇죠. 각자의 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예. 아. 자, 우리 조혜리님의 인생 명곡 태연의 꿈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흘렀던 태연의 꿈입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해 5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돌발성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계속됩니다.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은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여름과 가을 사이 추억과 낭만을 충전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들으면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노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명곡.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곡극장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누르고 8001번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자, 이제 4부 다음 곡은요. 1233님이 주셨어요. 저는 딸에게 쿨의 노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같이 들어도 신나게 리듬 탈 수 있는 곡이 많거든요. 저는 80살이 되어도 여름마다 쿨 노래를 들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쿨의 애상 신청합니다. 알잖아 너를 이토록. 짧고 무더웠던 올여름 5학년 딸내미랑 방학 때 신나게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내 딸 임지안 항상 너를 응원해 사랑해 오늘은 엄마랑 같이 쿨의 애상 들으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1: 내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노래. 와 쿨은 좋겠다.
0: 네. 80살이 돼도 여름에 쿨 노래를 들을 것이다. 와 여름이다. 빰빰빰빰. 여름엔 쿨이죠. 이번엔 애상을 듣겠습니다.

0: 아, 쿨해.
1: 좋아요, 사람. 좋아. 네. 네.
0: 어떻게 임재한 어린이 엄마랑 잘 들었어요? 여든까지 듣고 싶은 여름 노래 1233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팝송 메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0924님이 주셨어요. 산책 나와서 시원한 커피점에서 듣고 있습니다. 멋들어진 분위기에 엘비스 프레슬리 곡을 신청합니다. Don't be cruel.
0: 아, 네. Don't be cruel.
1: 맞아요. 네. 해야 돼.
0: 자, 이어서 8738님은요. 고등학교 축제 때 여장하고 이 노래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그 후로 쭉 별명이 데비 깁슨입니다. 아직도 동창회 나가면 춤추라고 놀려요.
1: 어머, 세상에 여장을 하셨구나.
0: 네, 그때 이런 거 많이 했어. 남학생들이 여장하고 막.
1: 맞아.
0: 네.
1: 데비 깁슨이 미소녀 팝스타였거든요. 80년대 후반 청소년들의 우상. 인기 진짜 많았죠.
0: 네. 그래요. 일렉트릭 뉴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 곡 소개를 보니까요. 전기처럼 짜릿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청춘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곡에 맞춰서 어떤 춤을 추셨을까? 그것도 여장을 하고. 노래를 들어보면 대충 춤선이 떠오를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 그리고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0: 아, 이 노래 짜릿짜릿한데요. 예, 청춘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였어요. 아, 어떤 춤을 췄을지 대충 좀 상상이 돼요. 이건 방방 그렇죠? 뜨면서 약간 그렇죠? 이렇게 착착 옛날 그 디스코. 예. 네.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교 뭐 신입생 때
1: 저희는 무대에 나가서 해본 적 있어요?
0: 예. 예? 그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1: 장기자랑.
0: 장기자랑이죠.
1: 뭐 장기자랑이지 이를테면.
0: 네, 뭐 신입생들이라고 네.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SES, 예, 네. 제가 바다를 했었나 그랬었습니다. 아. 예, 여장해가지고.
1: 아, 여장하고?
0: 근데 여장이 말이 여장이지 뭐 그냥 아우 뭐 립스틱 그냥 빨간색 막 이렇게 막 칠하고 아유 지금 생각하면
1: 별로 안 이뻤어.
0: 안 이뻤어요. 그냥 막 하는 거야. 아우 흉측하지 흉측해. 예. 그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데비 깁슨의 일렉트릭 뉴스. 이 노래 또 들으니까 그때 좀 짜릿짜릿했던
1: 생각나요?
0: 예, 기억들이 떠오르. 왜냐하면 대학교 때는 그렇게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 가거나
1: 네.
0: 뭐 이랬을
1: 소풍
0: 때
1: 소풍 가거나
0: 소풍 가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끼쟁이들이 많아요.
1: 맞아.
0: 그래서 저는 엄두도 못 냈어. 근데 항상 또 올라가면 이렇게 또 참 춤과 노래를 잘했던 친구들이 있었죠. 예.
1: 아. 저도 한번 그렇게 뽑혀 나간 적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0: 네.
1: 그때는 우리 능으로 소풍을 많이 갔어요. 뭐 서릉이라든지.
0: 아, 네.
1: 능 있는 데로 아니, 갔는데.
0: 능으로 가서도
1: 능으로 가서 장기자랑 해야죠.
0: 아, 합니까? 예. 네.
1: 근데 제가 키스 미 퀵을 불렀어요.
0: 네.
1: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죠. 키스 미 퀵 가는 노래인데.
0: 아, 네, 네.
1: 그 노래를 불러 갖고 완전히 찍혔어요. 그 노래 제목 때문에. 키스 미 퀵 좀 담대하잖아요. 노래가 네. 좀 뭐야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르냐 할 정도로 찍혀가지고
0: 빨리 키스해달라 뭐 이런 노래 어떻게 부르냐 학생이
1: 그렇죠. 네. 아니 어쨌든 불렀어요. 그때 제가 유주용 씨라고 우리 어렸을 때 포클로버스라는 가수들이 네 분 계셨어요.
0: 네.
1: 최희준, 유주용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유주용 씨를 제가 모창을 잘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그걸 불러가지고
0: 예.
1: 아유.
0: 아니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데
1: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지만 유주용 씨가 그걸 쇼쇼쇼 시간에 잘 불러서
0: 예.
1: 저는 그거를 모창을 했어요.
0: 살짝 한번 그때 당시로 한번
1: 아유 안 돼.
0: 안 돼요?
1: 너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0: 쉽지 않아요?
1: 아유 그 다음에 찍혀갖고 하여튼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쟤야 쟤.
0: 키스미킥이야.
1: 키스 부른 애가 쟤야. 이랬죠.
0: 유주용이야.
1: 유주용이야. 막 이러면서.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 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1: 자 3601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입추 말복도 지나고 내일이 어느새 처서래요. 날씨가 아직 덥고 흐리고 비가 와도 분명한 건 곧 가을이 온다는 것. 왠지 가을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신청합니다.
0: 아, 이 노래도 좋은데. 예, 진짜 딱 선선한 그 느낌의 가을을 담은 곡.
1: 좋죠. 자,
0: 윤건의 가을에 만나 이 곡은 저희가 광고 후에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예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큐.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8: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 즐겨주셨는데요.
9: 아니, 어떤 분은 10월도 더울 거야. 아마 9월도 물론 덥고 10월 초까지 더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 우리가
9: 지구온난화 때문에 결코 옛날 절기 따라가지 않을 거다.
8: 네.
9: 뭐야?
8: 내가 느껴봤죠. 그랬는데. 응? 작년에 어느 정도 느껴봤잖아요, 진짜. 뭐 한 10월 뭐 그때.
9: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선선해지지 않을걸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머 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그랬는데 모를 일이죠 하기사.
8: 말로라도 가을 가을.
9: 그래 가을 가을, 아, 가을 선선, 한번 해봅시다.
8: 선선해 선선해. 응. 뭐 선선해 이렇게.
9: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데.
8: 모기가 아마 지금부터 이제 기승일걸요. 그간은 왜 비가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모기도
9: 네. 번식을 잘 못했어요.
8: 못했었는데.
9: 마지막으로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모기도
8: 가을 모기가 더 특성이죠.
9: 네.
8: 예. 자,
9: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8: 안녕히 계세요.
9: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점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0: 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의 벽보를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찢은 뒤 가져갔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소유산 야구공원 조성 사업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김희동 판사는 사기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해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인근 판교 방향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앞서가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타 있던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르쉐 차량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에 있던 이용객 4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음식점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21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스웨덴 남부 파게레스타에 있는 브리넬 고등학교에서 벌목도인 마체테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쏴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이 지역 경찰서장은 진압작전이 끝난 뒤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고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대 10조엔, 우리 돈 약 8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하자 북한이 전쟁 국가로 질주를 가속하려는 일본의 흉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명백히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며 침략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무력 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 내리던 비가 오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0: 썬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 국회 상계토크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4: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에
8: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4: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6: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겨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니까요. 여기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민주당이 김민석 지도부로 새로 출범을 했고요. 우리 패널들의 예상대로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끝까지 이제 선호 투표 반영할 만큼 이변과 반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새 지도부 일주일 다 돼가는데 출발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7: 뭐 왜 저한테요?
6: 강성필 대변인께 제가 눈빛을 보냈는데 왜 좀 바통을 넘기세요? 네, 말씀하세요.
7: 뭐 일주일간 지금 이제 평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데 네. 어쨌든 예상한 것보다. 친천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움직임이 저는 이제 배가 이제 처음 바닥에 이렇게 딱 진수가 되면은 이제 파도에 출렁이는 그 상황을 처음 직면하잖아요. 네. 평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탁 내려지면 이제 다소 이제 파도가 치고 그런 상황이 직면하는데 생각보다 파고가 높더라. 예. 잔잔한 파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파고가 높아서 야, 이거 뭐 출범하자마자 왜 저래? 그러니까 힘겨루기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니까 오히려 뭐 김민석 대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0: 네, 약간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앞으로. 네.
1: 강 대변인 멀미 나서.
2: 아니, 저는 사실 그래도 허니문이 제가 최소 일주일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일주일만 참으면 한 달 갈 수 있고 한 달 넘어가면 우리 봉합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 가지고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김인석 그 당대표의 어쨌든 이번 주에 인사는 그 ABC 정석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친문이라든지 정부입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어떻게 이번에 김인석 대표가 당선된 거는 어떻게 보세요?
3: 뭐 어느 분이 되면 저희한테 유리하고 그런 거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우리한테 좋다. 뭐 민주당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올바른 생각이라 보지 않고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순리였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였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됐는데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1: 아.
3: 20년 가까이 당 밖에 있다가 원래 굉장히 일찍 국회 들어오면서 각광을 받던 정치인이 20년 정도 그렇게 묶여있다가 왔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됐지만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굉장히 세게 뭔가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김인석 후보에게 찬성표를 주지 않았던 분들의 반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국민 일반이 받아들일 때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칭을 직함을 빼고 말한다든지 뭐 90도 전체 일어나서 뭐 경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오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만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나는 이래도 되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견제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또 갈등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4: 저는 이번 민주당 정당대회 결과를 한 줄 평하면 김민석 대표의 상처투성이 승리.
1: 아, 예.
4: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의 판정승 이렇게 보고 의문의 1패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 의문의 1패.
4: 예, 의문의 1패. 왜냐하면 뭐 본인이 예. 선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김인석 후보를 밀었는데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가 3명이나 됐고 또 저기 결선 투표까지 가서 천신만고 끝에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체면을 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동화가 돼서 친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서로 친해진다고 하더라도 지지 세력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면 아무리 뭐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친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책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친명 대 반명 프레임으로 치렀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분열이 심화됐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자기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던 혹은 뭐 자기를 견제하는데 표심을 실어줬던 그런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좀 순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강선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거친 풍랑 속에서 험난한 행보를 할 것인지

0: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1: 뭐 저는 할 말을 못한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에게는 정치 인생 일대의 기회가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청래 의원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많은 표를 받았지만 그는 정청래 정치인 개인에게 준 표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견제의 표인 거지 오롯이 본인을 위한 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이제 정치인에서 정치가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이 또 이제 반기를 들 거야 지도부와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청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라고 딴지일보에서부터 그런 글을 올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김민석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도 정청래 다르네? 정말 그래도 앞뒤가 좀 같네?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도 야 역시 정청래구나라고 해서 당 내외에 저는 평가가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정청래의 또 다른 지도자로서의 길이 열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반기 들고 공격해버리면 아 역시 똑같구나. 역시 야당 성향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 정부 성공을 성공보다도 본인의 정치적인 성공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비록 연임에는 실패를 했지만 45% 당심을 확보했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전대를 통해서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해서 혹시 다른 평가가 있으실까요?
2: 대선 주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45, 6 정도 나온 그 지지율이 정청래 개인이 끌어온 어떤 표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여러 다른 변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 반열일에 오른 분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정청래만 우린 지지한다. 정청래로 우리는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좀 보여야 하고 그 얘기는 결국 김어준 씨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0: 예.
2: 정청래 뒤에는 항상 김어준 딴지일보가 있으니까 그것과 별개로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자체로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3: 저는 이제 정치 역학 구도 안에서 정청래 후보 저 의원이 좀 위기 상황인 건 맞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본인이 당권을 잡아서 뭐 그게 아니고 조국의 그 민주당으로 오는 길을 닦아달라 길을 열어달라는 그 역할 기대론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길이 지금 닦아져 있지 않고 훼손돼 있어요. 막혀 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그 길을 닦기를 원해라는 말만 앞세웠고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 합당도 안 됐고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는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쯤 뭐 지방선거까지 쭉 거치면서 그래서 기존에 자신이 이제 소구하려고 했던 그 지지층 중에서 어떤 큰 포션이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 나갔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요. 앞으로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정청래 의원께 뭐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 하시라. 잘하는 거.
0: 잘하시는 게 뭐예요?
3: 잘하는 건 적을 규정해놓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지지층 결집하는 건데.
0: 자 그럼 야당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3: 그렇죠. 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툴을 쓰다가 예. 매우 지금. 갈등골이 깊어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비판할까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비판할 지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건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계속 잘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0: 그렇게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정청래 의원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뭐 개각설과 맞물리면서 장관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들으신 건 있으세요?
1: 뭐 들은 것보다는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격적인 방법은 입각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손을 정청래 의원도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개각 때 입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6개, 7개의 소폭 좀 개각이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서 정청래 의원이 잘할 수 있는 부처를 맡아서 저는 쌓아가는 것도 정청래라는 정치인에게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느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럼?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안위가 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0: 행안부 장관.
1: 그런데 네, 이제

0: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예. 이제 법조인이 가야지 아. 인사행정이라든지 법무행정을 알지만 행안인 정도는 전 정청래 의원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행안부 장관은 이제 윤호중 장관인데 예. 지금 이제 중수청을 이제 출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안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는 그 외에도 뭐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1: 저는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입각하는 걸 과연 선택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입각, 정청래 의원을 입각시켜서 화합의 모습,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지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원래 이번 전당대회 시작할 때쯤에선 친노 친문 진영 혹은 반명 진영의 구심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득표를 해냈단 말이에요. 이 당원들의 국민들의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정청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한 자산입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반명 내지 그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 들 것이다. 그때 비로소 정청래 의원은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강수현 변호사가 정청래 대표 잘하는 거 하라고 했는데 아마 전 잘하는 거 하실 것 같습니다.
2: 그게 뭔가요? 또 여기서는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잘하는 거.
1: 국민 상대로 아니고 친명 진영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세력 규합하는 자신의 구심점으로서 역할.
2: 민주당 내에서?
1: 내에서 적을 만들고 갈라치는 역할.
0: 얼굴이
1: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거는
0: 얼굴이 밝아졌어.
3: 일단은 정부를 견제하려면 레드팀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보다도 고도의 그 전문적 식견이나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전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입각을 한다는 거 국무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본인이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로지 이제 규정 짓고 프레임 만들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끌어내는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입각은.
2: 알겠습니다.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송영길 의원하고 5시간 넘게 만찬을 했잖아요. 혹시 언론에 나오지 않은 후문 같은 거 없으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엄청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뭔가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0: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7명의 인사들의 스태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예. 말을 다 아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두세 시간이면 끝났지 다섯 시간이나 했겠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실히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정청래 의원도 상당히 말을 신중하게 하고 아끼더라. 이 정도의 말을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섯 시간이나 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도 좋았고 나름대로 서로 간의 소회도 밝혔고 또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께서 우리가 그 12.3 내란을 같이 사선을 넘은 동지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저는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 왜요?
1: 분위기가 안 좋았다.
2: 사진마다 표정이.
1: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니 분위기가 좋았으면 그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해서 네. 그 최고위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네. 그렇게 했겠어요?
2: 아,
1: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그날 사진을 보면 정청래 의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굳어 있습니다.
3: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떨어졌는데.
1: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인정하지만 좋아지려고 노력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지. 왜냐하면 정치 프로인데 자신의 심기를 불편한 심기를
2: 그것도 그대로 어떤 메시지였다.
1: 표현한다는 것은 메시지였고 또 결과적으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관련해서 이렇게 반발하시는 거 보면 아, 그 식사 자리가 뭐 앙금을 풀기에는 좀 부족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외부의 입장에서는 합니다.
2: 그 지금 말씀하신 예.
4: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편한 자리를 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4: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낙선자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잔인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 아,
4: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2: 예.
4: 그렇잖아요. 난 졌는데 억지로 웃어야 하고 3등으로 진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틀 만에 불러가지고 막 억지로 뭐 악수하고 밥 먹고 웃어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안 웃을 수도 없고 원래도 웃는 표정 별로 안 짓는 분인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웃으면 46% 지지 보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난감한 자리였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봉합이 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그런 자리로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승자 쪽에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봤죠. 우리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이거 하려고 한 자리다.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2: 김민석 대표만 또 초청을.

0: 수도 없는 노릇이 이렇게
1: 아니죠. 원래
0: 하니까.
1: 당대표 되신 분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뭐 향후에 잘합시다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러서 뭐 비공식적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후문으로 아, 뭐 지난 주말에 만나서 뭐 화기애애하게 뭐이 얘기가 나와야지 이걸 공개를 해버린 정청래 대표는 야, 이거 뭐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25일에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이제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제 이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1: 어쨌든 참 정청래 대표는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2: 근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정청래 의원까지 부르신 거는 정청래 의원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달래기 위한 거지. 사실 정치인들은 그 정도 내공이 다 있잖아요. 지도자급이 되면. 하지만 이제 지도자 그 지지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그널을 준 거지. 또안 부르면 또안 부르고 또 자기들끼리 또 놀았다고 또 뭐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 지지자들 그 정청래 의원 불렀다고 그 정청래 의원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2: 안 하면 또 화냅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0: 알겠습니다.
4: 어려워도 시도해야죠.
0: 지금
1: 너무 빨리
0: 설문조사라도
1: 불러서
0: 해보고 싶습니다.
1: 오프라
0: 지금
1: 더 화날 것 같은데.
0: 예, 그 김민석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갈등이 불거진 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전용기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위원장 지명직 최고로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절차적
4: 상의를 해서 협의할 수도 있겠죠. 대외적으로 지명을 누굴 했다부터 먼저 언론에 나가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좀 조율하는 그런 관례를 깼다는 것에 있어서 근데, 정치적으로 좀.
4: 그렇죠. 근데 그게 관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늘 그랬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0: 친청계 최고들 얘기는 청년 지명직은 2030 당원들이 참여하는 축제 방식으로 경선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지 않냐.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발을 했잖아요.
4: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요. 전용기 의원에 대한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 방식에 있어서 왜 하겠다고 했던 경선 안 하냐.
4: 아니, 그건 설명이 이제 된 거죠. 지금은.
2: 그 경선을 그 주장을 하려면 아, 왜 복잡하게 갑니까? 원래 우리 경선 때 전준위에서 그렇죠. 룰 정할 때 청년 최고위원 따로 토양 만들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경선 후유증으로 지금 어떻게 봉합하냐고 근데 또 경선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청년위원장을 저희가 선출해야 됩니다. 여성위원장 이렇게 전국위원회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전에 직접적으로 상인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청계를 엄청 배려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막 전당대회 중간에 끝나는 직후랑 중간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로 할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인규 변호사라든지 뭐 정민철 씨라든지 이렇게 친청계하고 다소 각이 되어 있는 이런 청년들을 해야 된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슬기롭게 이런 분들 혹시라도 임명하면 친청계 불편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전용기 의원으로 한 거는 잘한 원내로. 것이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비구름이 물러가고 나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고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내리는 양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폭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전남과 경남, 제주 서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대구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민주당의 청년 최고, 지명직 청년 최고 얘기하다가 광고가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전용기 의원 91년생으로 나이는 청년 최고인데 사실은 또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 최고 취지에 맞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지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 또 원내 평가가 워낙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워낙 깍듯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리고 재선이면은 충분히 이제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인 경우 옛날부터 계속 나온 얘기지만 지명직에 힘을 못 쓴다. 권위가 선출직에 비해서 약하다. 그랬지만 재선 의원은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명직의 약점을 이렇게 현역 의원들 재선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보완도 됐다고 봐서 지도부의 안정적인 뭐 지도력 확보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인사라고 저는 봐요.
4: 그리고 이제 청년을 예. 지명할 때 가장 문제됐던 게 양당이 청년이라는 이미지만 소모시켜버리고 이거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대학생 위원장부터 길러내 예. 그야말로 그렇죠. 당에서 충실하게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었다.
2: 잘한 인선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 주제를 되게 재미있게 봤었는데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를 언급했잖아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한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새벽으로 타겟팅을 했나 이러면서 계속 분석 기사들도 이어졌어요. 왜 새벽으로 타겟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 그 제가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제 메시지 팀에 있을 때 그 화이트 보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 오늘의 뉴스는 우리가 만든다라고 써졌었어요. 그만큼 대표의 메시지 팀은 항상 대한민국 정치의 이슈를 선도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이슈대로 또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이 얘기를 하고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주도하자는 의미에서 아침 방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여기 있는 패널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침 방송에서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계속 점심 오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침부터 민주당의 소식을 좀 발빠르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네. 지금 자꾸 뭐 한간에서 뭐 김어준 씨 방송하고 경쟁한다 뭐 이러는데
2: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유튜브 보지 말라는 뜻이다. 네. 이렇게
4: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은 좀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어준 씨 방송이 됐든 뭐 다른 방송과 경쟁을 하잖아요.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청률이라든가 바로 뭐 안 되면 그만둘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당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다른 프로그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면 절대로 안 되고 지금 민주당 TV가 그 안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정치 유튜브와 전혀 다른 구성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지 차별성을 갖고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지 기존에 뭐 아침에는 김어준 이기고 저녁에는 뭐 누구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 당내 여론 형성이 일단 외부 어떤 일부 채널에 조금 한정돼 있다 보니 이거를 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선언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나와서요.
5: 정치는 결국 의도보다는 해석이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그 해석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들어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0: 김민석 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 TV를 만들겠다는 거. 이것은 그것도 새벽부터. 김어준 방송 밤에 하면 또 모르겠어요. 김어준 씨 방송에 자꾸 누군가가 나가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동화되는 모습,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김어준 씨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 거기 나가지 마. 여기에만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구태스럽다고 봐요. 그냥 기존 언론 계속 활용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정말 홍보를 잘하고 좋은 정책을 내건다 하면은 알아서 쓸 겁니다. MBC에서 그거 쓰느라고 바쁠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가 하나 있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경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회수나 이런 게 그냥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거 잘못했네. 제가 볼 땐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평가를 왜 굳이 자초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나 김민석 대표가 의혹이 너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개인적으로 저도 조언하고 싶은 거는요. 그 재미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뭐 우리 방송 진행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정치인 인터뷰가 항상 조회수가 낮습니다. 엄청난 쟁점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예. 저는 이런 효과는 노릴 수 있다고 봐요. 오전에 방송을 할 때 그 선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실상 김어준 씨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TV에서 선제적으로 해석을 먼저 해버리면 쇼츠가 이제 요즘에는 본방송보다 쇼츠를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쇼츠로 다 그게 이제 편집이 돼서 돌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방송들, 오전이나 오후에 있는 방송들은 김어준 씨의 메시지나 의제 설정뿐만 아니고 민주당 TV에 나온 분들의 그 해석,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대통령 생각은 이런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겠죠. 쇼츠가 또 공이 같이 돌 거고 이런 효과는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쇼츠가 따지려고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2: 그렇죠.
1: 네, 그게 네. 핵심이죠.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려운 거고. 네. 저는 과연 민주당 TV를 김어준 유튜브와 동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동시접속자라든가 누적 조회수 비교를 할 텐데 거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민주당 지도부가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치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뉴 미디어. 에 너무 종속돼 있다 우리 정치가.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보다 뉴 미디어가 너무 이렇게 커지면서 특정 유튜브의 지지자들이 종속된 결과 이게 지금 전당대회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튜브 정치가 횡행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게 김민석 후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를 갈았을 겁니다. 선거하면서 끝나고 봐라. 이 뉴 미디어도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심차게 던지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로 이게 쉽게 보셨다. 이 유튜브 생태계를 너무 쉽게 보셨고 만약에 동시간대에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채무를 많이 꾸기게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김어준 씨뿐만이 아니고 우리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있습니다.
2: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이게 하도 분석 기사들이 김어준 유튜브 이거만 대비해서 계속해서 나오길래 네. 우리 제작진 시선 집중 제작진 섭섭하겠다.
1: TV에서 방송 방송태 뉴스쇼도 있고 네. 그 아침 새벽 시간에는 아주 공고한 경 쟁자들이 많아요.
0: 안 했으면 그래서 저희 당에 장 대표 어디가 있잖아요. 지금
2: 아 그건 개인 유튜브잖아요.
0: 아니요 당 거예요.
2: 아 당 유튜브예요. 예, 예. 아, 활성화가 너무 안 돼서
0: 제가 왜 장 대표냐 당 대표 어디가로 해야지라고 얘기한 예, 거예요.
2: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2: 그 민주당 TV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편성표가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만든 편성표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빡빡하게 하루 종일 짜여진 편성 보고 이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너무 그럴듯한 진행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고 저희 이제 패널인 두 분께서도 몇 번이나 출연을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진짜 섭외를 받고 계신 건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4: 아니요. 뭐 섭외는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유튜브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가 정보, 두 번째가 인사이트, 세 번째가 재미인데 네. 요즘 트렌드는 재미다. 아하. 그러면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 시장 논리로 가야 되면 국민의힘 패널도 부르고 민주당 패널 불러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싸웠을 때 아, 재밌네라고 보는 건데 과연 민주당 채널에서 민주당 패널들이 또 국민의힘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획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MBC 정치인사를 만드셨던 이런 PD분들 좀 들어가지고 좀 자문을 구하셔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김어준 씨 뭐 메이블쇼 이런 거 경쟁하는 절대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은 패널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당에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좀 잘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 AI 돌려가지고 좀 퍼뜨리는 것 같다.
2: 아, 왜요?
1: AI예요. 그 딱 문서 형식이.
2: 그런데 왜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보니까 굉장히 이거대로 실현만 되면 어마어마한 채널이겠다 싶던데요?
4: 이 민주당 채널의 가장 최대의 위협은 네. 자꾸 김어준 씨 메이블쇼 이런 거하고 우리가 경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저희는 문제라고 봅니다.
3: 자, 그러면 저도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굳이 뭐 김어준 씨 TV랑 김어준 씨 유튜브랑 경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미를 위해서 굳이 국민의힘 패널 부를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 패널 불러도 우리가 뭐 민주당 TV 갈 일은 없잖아요. 대신 민주당 내에서 친명 패널과 친청 패널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1: 아주 싸우라고. 아니
2: 그냥. 근데 뭐 건강
3: 재미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죠, 예. 국민의힘 패널도 부르는데 그럼 같은 민주당 패널 못 부를 게 뭡니까?
4: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그 TV에서도 친한계하고 그 친장계 불러가지고 하면 되죠.
3: 우리는 장 대표 어디 가기 때문에 거긴 이미 장도혁 대표만 지금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0: 장 대표 어디 가래요?
3: 장 대표 어디 가냐? 네.
2: 자 유튜브에 네. 지금 경쟁력은 재미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재미를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주일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고 앞으로 김민석 지도부가 진행이 되면서 뇌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뭐라고 꼽으시는지요?
0: 일단 공소 취소? 그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선출되기 직전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세게 얘기했고 공소가 조작된 기소가 조작된 상태에서 이걸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물론 전제를 달았죠. 기소가 조작이라는 그게 그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자기는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론은 그 빌드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장 창조적 수평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뭐가 있을까요?
4: 저는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정책면에 있어서 좀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이따 이제 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화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력을 모으는 사실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예.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뭐 대통령의 전에 연임 문제와 관련됐던 것들 이런 것도 좀 당해서 앞장서서 좀 정쟁적인 이슈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2: 김민석 지도부의 첫 정치적 시험 때는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꼽히잖아요. 강릉선거구는 이미 보궐선거 확정이 된 거고 서울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재선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전제로 얘기를 해보면 벌써부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명의 좀 함화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원외 새로운 얼굴 데려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떤 인물들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1: 근데 원외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인물을 염두하고 있지 않고 뭐 두산에 그 그분 이름도 또 나오고 뭐 그러던데 아직까지는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자를 누구를 앞세우기 전에 네. 지지율 회복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뭐 누구를 앞세운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가 됐든 다양한 문제에서 서울 민심을 회복하는 게 향후 한 3,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그걸 이제 하고 난 뒤에 뭐 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고 지난번에 출마했던 뭐 박주민 의원이나 뭐 정원호 후보라든지 그리고 뭐 전현희 뭐 의원이나 뭐 서영교 의원 얘기도 있고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들 분위기가 좀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누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지율이. 네. 숙제 안 하고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냐. 뭐 나오면 뽑아줘. 뭐 이런 반발이 지금은 클 상황이라. 오히려 또 일각의 민주당에서는 야 그냥 재보궐 안 열리는 게 낫겠는걸?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까지 있는.
2: 아직 준비가 안 돼서.
1: 네네. 예. 그런 분이.
0: 솔직히 그걸 원하겠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적어도 서울에서 뭐 한 6개월 이내 한 뭐 6, 7개월 후에 선거가 또 있으면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한 민심이 작동을 해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0: 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월에 있으려면 2월 28일까지 오세훈 시장 관련한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가야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고 설령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측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재판소원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4월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10월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만약에 유죄 확정되더라도 내후년 4월로 가는 거니까 총선이랑 같이 묶여요. 저는 그렇게 봐요.
1: 근데 이제 뭐 시기는 뭐 예. 내년이 될 때 내후년인지 모르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 예.
1: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장에서 이기려면 강남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2030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 5만 표 정도 졌거든요. 그러면 2030표를 가져오려면 누가 적합한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히 이미지가 젊고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대항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박주민 의원 혹은 전현희 의원하고 경선을 치르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오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청년 2030 상공의 표를 땡기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에는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인데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긍정과 부정이 45%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데드크로스 이후에 소폭으로 반등을 한 건데요. 민주당은 41%, 국민의힘 2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조금 견고하거나 약간 상승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아직은 뭐 반등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다. 뭐 하락이 이제 좀 멈춤하나? 뭐 요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이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일단 정당 지지도 먼저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힘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원래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는 국민의힘 지지하기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에 관련돼서는 전당대회가 마쳤다고 해서 바로 뭐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근데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물론 뭐 반대 의견을 코어가 나갔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호남의 압도적인 권리당원의 투표 득표율을 봤을 때에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 거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민주당 비우호층들이 뭐 대통령도 크게 별반 다를 게 없군이라는 비관론 그게 이제 비등한 건데 이게 회복이 되려면 민주당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커플링이 돼서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의제 설정과 국정 드라이브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같이 동방하락하는 거예요. 커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당이 제대로 당정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대통령이 혼자 아무리 잘해도 발목이 잡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 그 장애 요소가 제거된 것에 불과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민주당과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것 외에는 반등의 요소는 다른 것에서 크게 찾기 어렵다.
4: 저도 네.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해왔던 얘기가 당청이 제대로 발맞춰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당청이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 문제 잘 수습해야 될 거고 세금 문제 잘 수습해야 될 것이고 또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그마치 100조 원의 예, 규모고 예.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또 있을 거고 이런 쪽 민생 쪽에 이제 역할을 해서 성과를 증명해 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 나눴듯이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또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그런 대법원장 겁박하는 문제 그런 게 또 부각되면 세상의 속수무책으로 뭐 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 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

0: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주제로 넘어가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 사태다 관례와 법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1: 우선은 제도가 미비하여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나타난 거죠.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의견이 달라서 제청 과정에서 임명권자하고 생각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제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죠. 뭐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거보다는 협의가 안 됐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 재제청을 뭐 요구한다든지 반려한다든지 이건 사실 우리 제도 내에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어떤 행정부 내 인사도 아니고 대법관에 관련한 인사고 국회 동의를 요하는 인사이니까 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대통령은 제청한 대로 국회 보내서 국회 동의를 득하든 안 득하든 그 과정을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뭐 기분 나쁜 거는 뭐 둘째 치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더 이 과정을 다시 밟는다든지 동의가 되면 임명하는 거고요.
0: 네.
1: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인사 뭐 추천위원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 가면 끝도 없을 것 같고
2: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할 수 없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아이디어고 말이 좋아서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지 이거는 직권남용인 거예요. 저는 이것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의 이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으름장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회로 넘어가봤자 국회는 추천된 사람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이 절차까지 검증하는 건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백한 저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1: 네, 손봉기 후보도 예. 추천위에서 추천된 거니까 제청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왜 후보자들에게 다 전화를 했냐 이거예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3: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독자적이고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0: 네, 예.
3: 협의를 한다는 거는 그냥 서로 존중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망은혁 헌법재판관 추천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위헌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청을 받았으니까 국회의 동의 절차에 붙일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걸 반려하면 위헌입니다.
2: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왜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하니까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왜 국민의힘 그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3: 글쎄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2: 그리고 헌법재판관 얘기는 국민의힘이 할 자격이 없어요. 이완규라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어요?
0: 알겠습니다. 광고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가시죠.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특히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대법관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무리를 못해서 찜찜한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류재화, 윤희성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부대가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면서 드론 운용병 중 상당수는 기존 북한군 파병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용 경험을 쌓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

0: 장모를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며 전 연인들과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장모와 처형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4월 청주의 자택에서 A씨는 전 연인들과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는 자신의 말에 아내 B씨가 성관계했다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흑해 일대를 놓고 격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으로 올해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통신이 수출 항만의 월평균 곡물 처리 능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국의 수출 능력은 지난해 곡물 수출 시즌과 비교해 97% 이상 줄었습니다. 양국 모두 곡물 수출 차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농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등 농업 의존도가 큰 우크라이나에 타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 21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편집장을 항명 혐의로 해임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에릭 슬라빈 편집장은 AP통신에 CBS와 인터뷰에서 미군의 잠재적 검열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8일 국방부의 편집 독립성 침해에 항의하며 다음 달 말 사퇴하겠다고 밝힌 이 신문에 맥스 레더러 발행인과 중동 담당 라라 코르테 기자도 해임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납치됐던 한국인이 피랍 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마닐라에서 한국인 사업가 40대 남성이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들에게 납치됐다가 석방됐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곳곳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4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입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맞고 계신지요? 손석희 12시 토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순서에서는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주제로 해서 저마다 좋아하는 목소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요. 누군가는 놀라운 성량 때문에 기억되고

누군가는 완벽한 기교 때문에 또 누군가는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그 목소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억되기도 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늘도 박정령, 김학선, 김윤하 세 분의 선곡위원과 함께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를 듣고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손석희의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 주제로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죠. 저도 오늘 세 분의 선곡위원들과 함께 같은 질문에 답해볼 예정입니다. 자,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요일의 방송은 음원 제작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이게 하여간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엊그저께 뵌 것 같은데 또 뵈니까.
3: 네. 네,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1: 예.
2: 배우겠습니다.
1: 그런 저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오늘 저의 그 최고의 보컬리스트 베스트로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1: 네. 첫 번째는 늘 저니까요.
2: 네.
1: 첫 번째는 플리트우드 맥의 스티비 닉스입니다. 예, 네. 거칠기도 하고,
3: 네,
1: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삭이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한 곡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보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한 곡이 바로 리에나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꼭 라이브로 들어야 됩니다.
3: 네.
1: 스튜디오도 물론 좋은데,
2: 네,
1: 라이브로 들어야 마지막 폭발하는 그 스티비 닉스의 보컬이 실감나게, 특히 이제 동영상으로 함께 보실, 그쵸, 것을 권합니다.
3: 그러면 그 특유의 신비한 뭔가 그 표정이 너무, 예, 매력적이에요.
2: 그럼 오늘도, 예, 라이브 버전으로 같이 듣나요?
1: 예, 라이브 버전인데 조금 좋습니다. 다른 라이브 버전. 그러니까 뭐 관객이 없는 라이브 버전을 가져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관객이 있는 라이브 버전은 대부분 좀 길어서, 물론 제가 곡이 길다는 것에 겁을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2: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너무 약간의 또 원성이 들리길래, 예, 우리 제작진들로부터.
2: 아, 네네네.
4: 왜 원성을?
1: 아, 이게 지금 편집하기 어렵거든요.
2: 눈빛 보세요 지금. 무서웠어요?
4: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저도 긴 곡을 많이 골라서 LP 코너 할 때.
1: 네.
4: 움찔하네요. 네.
1: 그래서 하여간 그 관객이 없는 라이브 버전을 가져오긴 했는데, 동영상을 꼭 보시길 원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이제 박정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폭발시키는, 네, 그 샤우팅을 표정과 함께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1: 뭐 아시는 것처럼 플리트우드 맥은 원래는 블루스 밴드였죠.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뭐랄까 팝 락 부분으로 좀 옮겨갔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스티비 닉스 그리고 한때 그녀의 연인이기도

0: 그게 이제 스티비 닉스하고 린제이 버킹엄이 합류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앨범이죠. 이제 그 이후에 루머즈 앨범이 뭐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히트였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저는 이 곡을 스티비 닉스의 대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룹이 너무 좀 팝적으로 기울면 돈은 많이 벌게 되는데 음악적 특색은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특히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변했다.
0: 본인들도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있나 봐요.
1: 네.
0: 과거에 그 누굽니까? 시카고도 그랬던 것처럼. 예. 근데 이 곡은 어느 평론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사실 이 리에너는 영국 웨일스 지방 신화에 나오는 마녀라고 하고요. 스티비 닉스가 그 신화를 읽은 건 아니고 다른 책을 읽다가 리에너를 발견했는데 이 존재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곡을 직접 작곡했다고 합니다. 뭐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 뭐 10분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신화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1: 네.
0: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1: 진짜면 어떡해요?
0: 아니 그거 모르죠. 그건 뭐 모르는데
1: 네.
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무튼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을 그 곡에 투영했다고 리앤언에 투영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스티비 닉스는 상당 부분 뭐랄까 리에넌과 자신을 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 의상이나 이런 약간 좀 마녀 같이.
1: 네.
0: 예.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곡도 스티비 닉스를 이만큼 잘 나타낸 곡은 없지 않았나. 그리고 가창에서도 이 정도의 열정을 쏟아냈던 곡은 없지 않았나.

0: 기타는 뭐 여전히 또 직선적이고 강하기도 합니다. 이 곡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리드하고 지배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스티비 닉스의 보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며 다른 말씀들이 없으시다면
1: 아니, 이게 요 버전이 예. 나중 후기가 아니라 그 발표 당시 버전이에요. 몇 년도예요?
0: 이게 76년이죠.
1: 아, 그럼 딱 그때네요.
2: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이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막 몇십 년 지나서 그 에디션 버전으로 막 이렇게 2CD로 예. 나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에 끼워 넣는 곡들인데 이걸 고르신 것도 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예.
0: 그리고 사실 한 이게 75년 발표잖아요.
3: 네.
0: 78-9년까지 넘어가면 스티비 닉스 목소리도 약간 좀 전성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런 보컬이 안 나오거든요.
1: 안 나오죠.
0: 예, 근데 이건 76년이기 때문에
1: 대신에 그 후기에 랜드슬라이드 같은 예, 예. 그런 노래를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그건 뭐 또 네, 명곡이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도 되죠?
1: 네, 네.
3: 가시죠.
0: 1976년 1월 26일에 녹음됐다고 나오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뱅크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습니다. 라이브로 듣죠. 리애넌입니다.

0: Thank you.
1: 관객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큰 공연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스튜디오에 이제 관객이
2: 약간 방청객
1: 네. 관객 그렇죠. 네. 그 정도
3: 관계자들 네. 네. 같이 박수 치면서
1: 대단하죠.
3: 근데 이제 어떤 목소리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2: 어떤 목소리예요?
3: 그냥 정말 깨끗한 목소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이렇게 뭔가 기교 부리지 않고
2: 아, 기교 부리지 않는
3: 그냥 직선으로 뭔가 이렇게 쫙 깨끗한 청아하다고 해야 되나?
1: 아니 그 목소리 자체는 뭐 허스키도 네. 그 스티비닉스
2: 스티비닉스도 중저음인데
4: 예.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 기교 없으냐?
2: 기교 없이
4: 약간 네. 슴슴한 창법.
1: 기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김학선 의원도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1: 자, 두 번째 추천해 드리고 삼부 화음의 대명사. 아니
2: 좀 반칙이신데.
1: 네? 왜요?
2: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4: 근데 이 표현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삼부화음.
1: 네. 뭐 삼성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네. 보통 우리는 막 학교 때 2부화음, 3부화음.
4: 맞아요. 맞아요.
1: 삼부화음의 대명사. 크로스비 스틸즈 내쉬 앤 영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룹이기도 하죠. 60, 70년대 뭐 전성기였고 이제 사랑 노래보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닐 영은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네. 좀 그렇고 창립 멤버인 이 세 사람은 뭐 꾸준히 노년이 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솔로 활동도 했지만
4: 네.
1: 제가 얼마 전에 이 저 공연을 잠깐 봤는데 그 동영상을 꽤 나이 들어서 가진 공연에서 대표적인 명곡 이들의 그리고 대곡이죠. Sweet Judy Blue Eyes. 이 Sweet Judy Blue Eyes를 부르는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0: 유명해요.
1: 네.
0: 그 라이브로는 나이도 꽤 들고 그랬으니까 전성기 때 목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 노래를 우리가 뭐 수십 년 만에 불러보는데 라이브로는 잘 될지 모르겠다.
2: 밑밥을 먼저 앞에 따시고.
0: 예. 예. 그래암 내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 오늘 해보겠다. 그때부터 그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밑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끝날 때까지 관객들이 정말 숨죽이고 들어요.
1: 아.
0: 같이 조마조마해 하면서.
1: 아, 좋은 의미가 아니구나.
0: 아, 그죠. 혹시 뭐 이제 그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목소리가 음이탈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런지 아니면 소리가 안 올라가든가.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끝냅니다.
1: 네.
0: 끝냈더니 이제 관객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본인들은 더 환호를 하는.
1: 아, 따뜻하네요.
0: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물론 이제 솔로 앨범도 많이 내놨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스윗 주디 블루 아이즈는 아니고요. 1970년에 나온 이들의 명반 데자뷰에 있는 캐리 온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어가 있죠.
2: 네.
0: 예. 이 앨범은 뭐 워낙 그 명곡들이 많이 있어서 뭐 Teach Your Children이라든가 뭐 Our House, Woodstock 이런 명곡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는데 오늘 Carry On은 이 앨범에 말씀드린 대로 첫 곡입니다. 이유는 뭐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곡들도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색인 3부 화음으로 끌고 갑니다.
1: 네.
0: 쉬지 않고. 아마 그 록그룹 가운데 이렇게 그 아름다운 화음을 3부 화음을 구사하는 그룹은 거의 없지 않나.
3: 네, 없죠. 밴드에서는 정말 그쵸? 찾기 어려운.
2: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학선 씨가 이런 류의 미국 음악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앨범은 진짜 좋아하지 않나요?
3: 이 앨범 좋아하고 저는 그래도 닐 영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닐 영이 빠진 그냥 CSN도 그냥 좋아하셨는지.
0: 아, 예, 좋아했어요.
2: 오히려 화음은 저는 그쪽이 더 난 것 같아요.
0: 아, 그 닐 영은 화음에 알맞는
3: 목소리는 아니죠.
0: 왠지 혼자 튀는 듯한.
3: 네.
0: 그 실제로 라이브 공연에서도 닐 영은 혼자 솔로곡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메들리로 부른 적도 있고. 근데 이제 화음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면 퀸이 또 대단하지만 글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쩐지 퀸의 화음은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2: 기교를 부려서.
0: 근데 아무튼 이 그룹의 화음은 그냥 인간적인 화음 그 자체. 재밌는 건 이제 네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하죠.
2: 네.
0: 여기 있는 세 분도 다 다르시잖아요. 예, 네, 그처럼. 근데 성향도 다 이렇게 제각각이고, 근데 그룹의 활동이 그 때문에 이제 순탄치 않았던
3: 그렇죠.
0: 부분들도 있고, 결국 이제 닐 영은 중간에 그룹을 떠나고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연불이라고 소개했던 프레셔이기도 합니다.
1: 네.
0: 아무튼 저의 두 번째 추천곡. 크로스비 스틸즈 내시 영의 캐리 온을 듣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스티비 닉스의 리애넌이 뭔가 좀 처절함이 보였다면 이 곡은 3부 화음에 웅장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 네.
0: 이 노래는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비가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 서해 5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대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대 60mm,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도 더 심해지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내일부터는 폭염특보가 전국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예, 손석희 12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 Carry On,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노래였고요. 특별히 뭐 감상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왜죠?
0: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1: 아니. 저희는 말할 기회도 없이 아 저는 사실 그 흑인 음악도 좋아하고 하모니를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또 드물게
2: 흑인 음악의 하모니는 정말 좋아하겠네요.
1: 아, 뭐 그러면 전 그냥 죽죠. 흑인 음악 하모니 아름답게 나오면 기절입니다. 네,
2: 너무 묘하게 다르죠.
1: 아, 다르죠.
2: 완전 다르죠.
1: 그 약간 매트함과 촉촉함.
2: 촉촉함.
1: 네, 요 차이가 또 살짝 다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2: 이걸 들으시려고
0: 결국 흑인 음악으로 끝났지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1: 네.
0: 자,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박정영 위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일명 노래를 못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여간 지난주에는 잘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2: 그렇죠.
0: 이번엔 이제 컨셉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네. 첫 곡은 누구의 곡입니까?
2: 그러니까 지난주가 스티브 페리 김건모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고요. 오늘은 노래를 못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라는 뭐 표현이 사실 어폐가 있는데
1: 예.
2: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기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손디제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컬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1: 진짜요?
2: 있잖아요.
1: 예, 예.
2: 저한테는 가장 적합한 두 명인데 한 명은 밥 딜런이고 한 명은 자니 캐시입니다.
3: 저는 그러니까 밥 딜런은 인정을 하겠는데 노래를 못하는 걸.
2: 네.
3: 근데 자니 캐시는 잘하지 않나요?
2: 오늘도 상대적으로 합시다. 상대적으로.
1: 네. 야 인정 가네요.
2: 근데 어쨌든 김학선 평론가가 인정한 노래 못하는 보컬리스트인 밥 딜런의 곡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0: 노래를 못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었는데.
2: 네.
0: 워낙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니까.
1: 코너에 몰리셨어요.
2: 몰리는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컬리스트를 꼽으면 밥 딜런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0: 예.
2: 그러니까 그 정말 어떤 공간에 있어도 굉장히 시끄러운 막 방금 전까지 락 음악이 나오던 LP바가 됐든 그 이어폰을 끼고 버스를 타고 가다는 길가가 됐든 어떤 곳이 되더라도 밥 딜런의 목소리가 나오면 뭔가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가사나
0: 그거는
2: 이런 건 상관없이.
0: 예. 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보컬이라면
2: 마음을 움직이는
0: 예 그렇죠. 밥 딜런은 그런 면에서 박정영 위원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던 것 같습니다. 곡은요?
2: 곡은 아마 이 곡을 혹시 손디제이님도 아시는 곡인지
0: 저는 압니다.
2: 그러니까
0: 써놓으신 거 보고 이제 이 곡이구나 그랬습니다.
2: 인정인데 이게 사실은 밥 딜런 팬들도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하는 곡은 아니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밥 딜런의 나름의 최악의 시기로 꼽히는 게 이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인데 음악적 평가가 좀 떨어지고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1978년인 스트릿 리갈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베이비 스탑 크라잉이라는 곡이에요.
0: 예.
2: 그러니까 좀 5분 정도 되는 곡이고 좀 밥 딜런의 곡치고는 막 뒤에 그 여성 보컬 막 코러스도 나오고요.
0: 어울리지 않죠.
2: 네, 좀 이게 밥 딜런 곡이야? 그다음에 약간 그 색소폰과 키보드도 막 되게 크게 나오고요.
1: 네.
2: 그러니까 LP바에서 들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
1: 지금 들어만 봐도 뭔가 평소에 생각하는
2: 밥 딜런과 다릅니다.
1: 맞아요.
0: 한때는 왜 그 통기타를 버리고 전기 기타를
1: 맞아요.
0: 한다고
1: 배신
0: 오만 야유를 다 들었던 가수인데 이제는 뭐
2: 더 나갔죠.
0: 색소폰까지 나오니까 뭐 할 말은
2: 더 나갔고 이게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약간 지난주 우리 손디제이님이 그 숨은 곡을 찾아오는 거에 좀 자극을 받아서 제 나름의 밥 딜런의 숨은 명곡이고요.
1: 예.
2: 가사는 뭐 그냥 되게 뻔한 사랑 노래고요.
0: 예.
2: 그 넌 나쁜 남자와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나한테 돌아왔어. 자기야 그만 울어. 계속 베이비 스탑 크라잉만 외쳐요. 근데 제가 확 홀린 가사가 한 부분이 있는데

0: 강으로 내려와 베이비 뱃삭은 내가 낼게 네. 이 가사가 있는데 별거 아닌 가사인데 저는 그 거기에 마음이 훅 움직이더라고요.
1: 왜요?
2: 공짜를 좋아하시는
1: 그러니까 공짜를 아니, 배 타고 싶었어요.
0: 그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으로 내려와 뱃삭은 내가 낼게 이 어떤 그 가사가 딱 울리는데 마음을 딱 움직이더라고요.
1: 잘 모르겠네요. 뭘까? 저 감성.
2: 아,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
0: 오늘 3대 1의 느낌인데 저는 뭐 밥 딜런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2: 이상한 지점에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네.
1: 근데 형과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나요?
0: 하여튼 저 음악이 뭐
2: 그럴 경우에 뱃삭은 당연히 자기가 내는 건데.
0: 아,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1: 네. 네.
2: 들을까요?
0: 네.
2: Baby, stop crying. 밥 딜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예, 밥 딜런의 베이비 스탑 크라잉을 들었습니다.
8: 네.
7: 초기 창법하고 조금 뭐 다르게 들리는 부분들도.
9: 네, 좀 다르죠. 예. 악기도 다르고.
7: 예. 우선 분위기. 악기의 변화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뭔가 조금 더 초기도 거칠었는데. 네. 지금도 좀 더 거칠어진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9: 뱃삭을 자기가 내서 그런가요?
8: 한 장 걸치신 것 같기도 하고 노래가. 네.
7: 그 밥 딜런이 미네소타 출신이거든요. 고양이.
8: 네네. 네.
7: 프린스처럼. 근데 그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네소타에서는 매년 밥 딜런 모창 대회를
8: 본 적 있어요.
7: 아, 그러세요?
8: 네네. 네. 진짜 똑같은 분들 많던데.
7: 네, 저도 오늘 텔레비전 보다가 그걸 봤는데. 네. 이게 저 안 보고 소리만 들을 때는 밥 딜런이 나온 줄 알았어요.
8: 전부 밥 딜런.
7: 정말 네.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8: 그러니까
7: 쉽지 않은데.
10: 그 대회도 고역이네요. 그걸 그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7: 그렇죠.
8: 너무하네. 오늘 독설.
10: 아니, 독설이
8: 심하네요.
10: 아니고.
8: 네. 아, 네. 알겠습니다.
7: 네. 그저 추천한 사람 자꾸 주눅 들게.
10: 아, 저 주눅 들. 좋아합니다. 밥 딜런. 제가 네. 나이가 드니까 저도 밥 딜런 좋아지더라고요.
9: 네. 네. 더 들어보세요. 네. 더 좋아집니다.
10: 네. 네.
7: 자, 그러면 이제 전혀 김학선 의원이 또 동의할 수 없다는.
9: 맨날 동의 못하겠대.
10: 아니요. 저번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네. 저 이번 선곡도 좋은데 네. 노래를 못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
9: 그게 약간 방송을 위한 하나의 네.
7: 그렇죠.
9: 표현이죠.
7: 네. 표현이죠. 아까 조하니 캐시라고 했는데
8: 네. 네.
7: 설명을 좀 해주시죠.
9: 그 밥 딜런의 전곡이 나름의 뭐 암흑기 시절의 노래였다면
7: 네.
9: 오늘

0: 소개할 자니 캐시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다시 자니 캐시가 재탄생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레코딩 시리즈라고 자니 캐시가 1994년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6장의 시리즈 앨범을 냈고요.
1: 예, 예.
0: 이게 소위 말하는 대중음악 신의 명곡을 다시 부른 앨범이에요.
2: 그런 가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로드 스튜어트도 그렇죠.
3: 그렇죠.
2: 또 이 얘기하면 뭐라고 네. 그러시겠지만
3: 아, 제임스
4: 테일러.
3: 네.
4: 갑자기 다시 또
0: 갑자기
3: 오늘은 안 나오나 했는데
4: 아메리카 스탠다드가 떠오르면서
3: 네. 선곡 네. 가야죠.
4: 네.
0: 근데 되게 선곡이 너무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드 코엔의 버드 온 와이어, 손디제이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1: 네.
0: 비틀즈의 인 마이 라이프, 또는 포코의 시 오브 핫브레이크, 또는 라인일치네일스의 헛 같은
3: 아.
1: 예.
0: 정말 다채로운 곡들이 이 여섯 장의 시리즈 앨범에 정말 자니 캐시화돼서 그
2: 그러니까
0: 담겨져 있어요.
2: 쭉 말씀하신 그런 곡들은 사실 자니 캐시하고는
0: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꼭 한 명의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링 루빈이라는 프로듀서가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대중음악 현재까지도 한 30년 전부터 그렇죠. 현재까지
3: 최고죠.
0: 최고의 프로듀서로 맞아요.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런디엠씨나 LL 쿨제이 같은 힙합 뮤지션 프로듀서에서 시작해서요. 뭐 슬레이어, 레드 핫 칠리 페퍼 같은 락 밴드, 그 다음에 뭐 자니 캐시나 뭐 탐 패티 같은,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일 아는 아델의 그 21 앨범도
3: 네.
1: 예, 예.
0: 올해 앨범을 받은 그 앨범도 사실은 아. 링 루빈이 프로듀서를 했고요.
2: 거의 그러니까 뭐 마이다스의 손이죠.
0: 마이다스의 네. 손이죠. 네. 그리고 이 링 루빈이 프로듀서를 하면은 기존의 아티스트가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뭔가 약간 힘든 시기에서 뭔가 전기를 마련했던 아. 그런 앨범이 굉장히 많은데
1: 네.
0: 이 시리즈가 바로 그랬죠. 예를 들어 자니 캐시 같은 경우도 이 그러니까 1994년만 해도 자니 캐시의 전성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고
1: 네.
0: 나이도 굉장히 많이 먹고 나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링 루빈을 만나서 이 앨범을 내기 시작하면서
1: 네.
0: 젊은 세대들한테도 또는 뭐 평론가들한테도 음악적인 뭐 성공 대중적인 성공까지 아주 큰 평가를 받았던
1: 예.
0: 그런 시리즈 앨범이고요. 2003년에 사망을 했고 50년간 활동을 했고 자니 캐시가 한 100장이 넘어요. 앨범이. 절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근데 이 시리즈만큼은 거의 모든 앨범이 다 명반으로 꼽히는
1: 아,
0: 그런 앨범입니다. 앨범입니다.
2: 코군요. 예.
0: 그중에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U2의 원이라는 곡을
1: 아,
0: 자니 캐시가 너무나 멋있게 리메이크.
2: 이것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4: 그렇죠. 네. 네. 네. 잘 어울립니다.
0: 잘 어울립니다.
2: 아, 그렇군요.
0: 예. 끝내줍니다. 아주.
1: 예.
2: 그냥 들어봐 합니까 이것도?
0: 아, 네. 일단 들어보죠.
3: 아,
2: 예. 알겠습니다. U2 원곡의 노래 원을 자니 캐시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0: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 요청도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며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패청산을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재판부터 받는 것이 진정한 부패청산의 첫걸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발언을 들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감이 아닌 내로남불의 아연실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 대통령은 성남 시절 발생한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과연 부패 청산을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복해 한미동맹과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20일 김정은마저도 더는 트럼프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망신을 준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올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뒤 난투극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 3명을 징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피파는 현지 시간 21일 레안드로 파레데스 10경기, 나우엘 몰리나 7경기, 티아고 알마다 1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파레데스와 몰리나는 각각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2,500만 원, 알마다는 3만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이들은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패배한 직후 스페인 선수들을 때렸다가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주민 2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주택 외벽이 무너지며 소방관 1명이 골반과 무릎 부위를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수급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을 고르더라도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타난 뚜렷한 변화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에서 70% 수준이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90%를 웃돌며 대부분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 12시 토요일에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의 마지막 곡으로 아까 박정영 선곡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내 마음을 울린 최고의 보컬 쟈니 캐시의 원. 이 원은 U2의 원곡이고요. 그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3: 쟈니 캐시다.
4: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공기가 예, 바뀌는 느낌이.
2: 이건 그냥 쟈니 캐시네라고.
4: 신기하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2: 모든 네, 곡이 쟈니 캐시라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냥 다 쟈니 캐시가 돼서 나오는데 나머지 그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5: 비슷한데, 네, 비슷합니다. 네.
4: 비슷한데 신기하게 곡의 에센스는 다 그렇죠, 남아있어요.
2: 예. 네. 참 그것도 재주는 재주입니다. 네. 예.
4: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정말.
3: 네.
2: 예. 하여간 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두 곡을 모두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정영 위원의 선곡을.
3: 예. 예, 조금 코너에 몰리시긴 했지만 잘 들었습니다.
2: 3부에서는 김윤하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죠.
3: 네. 예. 저는 코너에 몰릴 일도 없는 게 항상 제가 선곡해오는 걸 보면 너무 제가 선곡했을 것 같은 곡들이 있어서 예, 공격조차 들어오지 않는 곡들을 오늘도 저의
2: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3: 아이, 예, 제가 괜히 잘못 말했나 봐요. 요 뒤에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4: 아이고,
3: 네. 네, 하지만 네, 오늘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두 분 모셔봤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여성 보컬이고요.
2: 예.
3: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한 목소리 아닐까 싶어요. 예. 이소라 씨의.
2: 이건 뭐 어떻게 네, 공격할 거리가 없네.
4: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3: 소라언니 고맙습니다.
4: 네, 진짜.
3: 감사합니다입니다.
2: 예.
3: 얼마 전에 사실 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그 여성의 날 때였나? 국내에서 이제 여성 뮤지션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영감을 준 여성 뮤지션의 노래를 꼽아달라고 했더니 이소라 씨 노래가 정말 그렇군요. 비중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트랙 9 이라고 하는 곡을
2: 트랙 9
3: 정말 많이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소라 씨 하면 이제 뭐 바람이 분다 생각들 예, 많이 하실 거고 그렇죠, 난 행복해 같은 곡을 예,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랙 9이라는 곡이 가지고 있는 깊

0: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뭐 그 조사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소라 씨의 보컬 좋아하는 건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노래를 하면 그 노래로 저를 이렇게 푹 빠지게 하는 그 매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소라 씨 스스로도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게 나는 노래를 가장 잘하는 보컬은 아닌 것 같은데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재주가 좀 있는 보컬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그러기에는 뭐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이기도 하죠.
0: 그렇죠. 사실 데뷔할 때 그 낯선 사람들로 그렇죠. 등장했을 때 그 첫음 딱 나오는 순간 와, 이 벨벳 같은 목소리는 뭘까 깜짝 놀랐던 기억이
1: 저는
0: 있거든요.
1: 그 이소라 씨의 최고의 그 퍼포먼스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였다고 생각.
0: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바람이 분다와는 또 다른.
1: 그러게요.
0: 누군가의 좀 정말 외롭고 막막한 인생 한가운데 탁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노래를 자기 인생 노래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1: 트랙 9.
0: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1: 뭐 다른 분들은 아예 말씀을 안 하시네.
2: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0: 제가 또 흥분하나요?
2: 약간 서운해서 아까
0: 왜요?
2: 제가 뱃삭은 내가 낼게 가사 막 이렇게 인상 깊었다 할 때 반응과 너무 달라서
3: 너무 다른 가사 아닌가요?
2: 아
3: 택시 택시비를 내가 낼게 이런 거 어때요?
2: 오늘 택시비 제가 낼게요.
3: 네. 네.
0: 그리고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곡을 고민한 게 세이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눈썹 달이라는 앨범에 가사 없고
3: 없이 허밍으로만으로
0: 이루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렌이 뭔진 아시잖아요. 그 목소리로 이제 뱃사람들을 홀려서 그 노래를 가져와 버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제작진들이 몇 주째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대중적인 곡으로 골랐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럼 뭐 그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선곡의 기준은 명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뭐 트랙 9을 가져오신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결제권자로서
0: 감사합니다.
1: 칭찬을 해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트랙 9 듣겠습니다.

0: 예, 트랙 9. 이소라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 아,
0: 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좋은 곡이네요.
1: 좋은 곡입니다.
0: 이거 그 여담이지만 김윤하, 김학선, 박정영 위원 세 분 오늘 모시고 이제 늘 얘기하고 있지만
1: 네.
0: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자가 있잖아요.
2: 네.
0: 그 네 분이서
2: 네.
0: 김김박김이라는
1: 맞아요.
0: 예. 지니 뮤직에 꾸준히 음악 소개를 연재를 하셨는데
1: 네.
0: 그중에 이제 음악가 함께 라는 그 음악인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군요.
1: 네.
2: 맞습니다.
0: 여기 이제 당연히 이소라 편도 있었고. 근데 좀 흥미로웠던 점은 세 분이 다 이 70 앨범에서 이소라 추천곡을 골랐는데 전부 다른 트랙을 골랐다고.
2: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 얼마나 명반인 건가?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1: 네.
0: 김이나 위원은 그때도 이제
1: 트랙 9.
0: 트랙 9을 네. 추천하셨고 네. 박정영 위원은 트랙 5를
2: 네.
0: 하셨고 김학선 의원은 트랙 3를 하셨고
2: 네 맞습니다. 예.
0: 그 서로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1: 이유가 뭐예요? 예.
3: 저는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났어요. 제가 당연히 트랙 9을 더 좋아하는데 먼저 꼽았고 양보한 거죠.
0: 아 그렇습니까?
3: 분명히
1: 아니, 저는 인성 플레이로 가져가신
3: 그게 아니라 5보다는 저는 트랙 9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2: 저는 네. 트랙 3가 가장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서 골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0: 예.
2: 당시에도 트랙 3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0: 예.
2: 그래서 트랙 12인가 거기에서 가수 작곡이 참여한 아티스트 다 같이 노래를 하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점점 가면서 트랙 9이 네,
3: 그렇죠.
2: 더 많은 인기를 얻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트랙 8입니다. 8번 트랙.
0: 아무도 뽑지 않은.
1: 맞아요.
0: 두 번째 보컬리스트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2주 동안 유일한 남성 보컬을 가져왔더라고요.
0: 한 번도 안 하셨군요.
1: 제가 지난주에 로린 힐, 조원선 씨를 했고
0: 예.
1: 오늘이 이제 이소라 씨까지 하고 최초의 남성 보컬.
3: 그렇다고 남성적인 보컬 느낌은 아니죠.
1: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 거. 제가 결국에는 약간 테스토스테론이 없는 목소리를 좋아하나 봐요.
0: 예.
1: 그렇죠? 오늘 준비한 저의 남성 보컬 원탑이자 제가 최고의 보컬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은요. 펫샵보이즈의 닐 테넌트고요.
0: 예.
1: 노래는 리버레이션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해방이라는 뜻인데
0: 예.
1: 노래 굉장히 로맨틱한 곡이라 상대방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해방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0: 예.
1: 뭐 전형적인 러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곡이 닐 테넌트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어서 좀 독특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0: 예.
1: 왜냐하면 패셔 보이즈

0: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곡들도 있고 또 뭐 고웨스트나 이렇게 좀 한국에서도 유명한 빠른 댄스곡들도 예.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니컬하거나 그리고 목소리를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 사운드적으로 전자음악 듀오다 보니까 근데 이 곡에서만큼은 정말 그 순한 러브송을 부르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좀 달콤한 부분을 많이 살린 것 같아서 예.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1: 지금 배음으로 깔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잘 들리네요. 네.
0: 맞아요. 예.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좀 낭만적이긴 해요.
2: 우아하죠. 그렇죠.
0: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예. 근데 영국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니컬합니다. 좀 삐딱하고 예.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은근히 많이 부르는 아티스트인데 이 곡에서만큼은 정말 좀 순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머리에 힘 주는 거를 뺐군요.
0: 맞아요. 예. 음악에서만큼은 적어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순하게 가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 예. 뮤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하실 텐데 노래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거든요. 예. 뮤직비디오가 뭐냐면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93년에 발표된 Very라고 하는 앨범에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
1: 예.
0: 그때 당시 가장 최첨단의 CG 기술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거든요.
1: 예.
0: 93년의 CG 기술 얼마나 조악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우리 왜 PC 통신 같은 거 할 때 픽셀로 뭐 나왔을 것 같은 정말 조악한
1: 예.
0: 그런 초저 기술의 CG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 있고
1: 예.
0: 심지어 이때 그 패셔보이스가 꽂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키치함에 좀 꽂혀 있었다고 해요.
1: 뭐예요?
0: 키치함. 그 문화계에서 이야기하는 좀 뭐라고 할까 조악함을 좀 예, 예. 추구하는 키치라고 예. 하는 이제 그 분위기에 꽂혀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90년대 초면 그런지가 인기가 있잖아요.
1: 예.
0: 뭔가 좀 심각하고 심오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자신들은
1: 그것도 약간 삐딱삐딱
0: 맞아요. 예. 전 그게 너무 이 팀에서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인공적이고 만화적이고
1: 예.
0: 좀 비디오 게임 같은 초현실적인 것들을 이 앨범에서 추구를 많이 했어요. 뮤직비디오에 그 초저화질 저질의 CG에 닐 테넌트의 얼굴만 따서 황금색으로 만든 이후에
1: 예.
0: 위에 이 앨범의 포인트 같은 고깔 모자를 씌우고요. 날개를 달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화면 안에서 그 이상한 조형이 날아다녀요.
1: 예.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0: 정말 꼭 예.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음악은 너무나
3: 아름답다.
0: 아름다운 러브송이라고
3: 그
0: 소개해드립니다.
3: 유나 씨 얘기하니까 네. 연결돼서 딱 떠오르는 게 지산 락 페스티벌에 패셔보이스가 2010년도에 왔었어요.
0: 저 그때 정말 펜스까지 갔잖아요. 네.
3: 근데 저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까 맞아요. 없어진 페스티벌이지만 락 페스티벌에 헤드라인으로 패셔보이스가 나오는 것 때문에 엄청 욕을 했죠. 이게 무슨 락패에 디스코 네. 밴드를 왜 부르냐.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았는데 유나 씨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연출도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거기 꽉 찬 락 팬들이 모두가 다 감탄을 하는.
0: 맞아요.
3: 마지막에는 정말 다 입을 쫙 벌리면서.
0: 예. 네. 약간 초현실주의 뮤지컬 같은 느낌으로
3: 그런
0: 무대를.
3: 느낌이 있죠.
2: 저는 꼬리거든요. 지상에서 봤던 공연 중에 한도 공연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
3: 이건 기억나. 빙볼링 마지막에 딱.
0: 네, 빙볼링 제
2: 인생. 미쳐 씬 뭐 이런 거 나올 때 예. 기억이 납니다.
0: 너무 좋았죠.
1: 지산에 나갔던 다른. 그룹들이 갑자기
2: 아니요 제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연을 집중을 안 하고 네. 아, 죄송한 얘기 막 당구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1: 그건 TMI입니다.
0: 네. 예, 예. 네.
1: 패셔보이즈의 닐 테넌트가 부른 리버레이션을 듣고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후부터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도 일부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는 저녁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고 비가 그치고 나서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금도 2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화촌 8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어렵습니다. 김유진.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1: in me. 예, 손석희의 12시 토요일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마지막으로 김학선 의원의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는 첫 곡으로는 임재범의 더 세임 올드 스토리. 네.
0: 아, 여기도 또
1: 청취자분들 중에 네. 임재범 씨는 여기 안 나오냐고 네. 궁금해하신 분들이
2: 네, 제가 골라왔습니다.
0: 환호가 네. 들리네요.
2: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의 첫 보컬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음악들은 좋아했었는데 예. 신하위 1집을 들으면서 제가 그걸 뭐 그 바로 86년에 들었던 건 아니고 좀 예. 지나서 들었는데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이 더 세임 올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 정말 좀 전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지금 들리는 기타 소리는 근데 김도균, 그 유명한 김도균
2: 네.
1: 씨죠.
2: 백두산의 네. 김도균. 이 앨범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앨범이 락킨 코리아라는 앨범에 있는데 이 앨범이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임재범 씨랑 김도균 씨랑 같은 밴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각자 다른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 흩어 모인 거예요. 막 신하위에서 누구, 신하위의 기타리스트, 예. 외인부대의 보컬리스트 막 이렇게 해서 이 둘이 함께 음악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둘이 거의 저는 탈아시아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당시에. 예. 예. 그래서 근데 좌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김도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백두산 2집을 만들었는데 노래 가사를 영어로 썼다고 예. 방송사에서 그걸 다 금지곡으로 했다는 거예요.
1: 아, 그랬던 시절도 있죠.
2: 그래서 제가 예. 속으로는 아, 이분 과장하시네. 약간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제가 얼마 전에 백두산 2집 LP를 구했는데 그 방송용 LP를. 예, 예. 근데 거기에 정말 다 금지곡 금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윤 씨는 아 이제 한국에서는 음악을 못 하겠다. 예, 예. 내 기량이 이만큼인데. 임재범 씨도 마찬가지죠.
1: 이게 그 뭐 그래서 또 방송국 놈들이라고
2: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시대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임재범 씨가 여기서 들려주는 정말 보컬 퍼포먼스는 뭐 제가 괜히 그냥 탈 아시아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임재범 씨가 좋아하는 헤비메탈 보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레엄 보넷도 있고 로니 제임스 디오도 있고 데이비드 커버데일도 있는데 저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 허스키함도 있고 이 특히 이 곡에서는 고음도 정말 너무나 잘 올라가고 그래서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악마가 들어와 있다. 약간 그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도대체 예. 이런 노래를 어떻게 소화를 했지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곡인데 처음은 그냥 발라드처럼 진행을 하다가 후반부에 임재범 씨가 어마어마한 샤우팅을 들려주고 김동윤 예. 씨는 재범아 너는 울부짖어라 나도 기타로 같이 울겠다 하면서 그 후반부에 정말 예. 어마어마 둘이 그래서 이 둘이 한국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 영국으로 떠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영국으로 떠나서 뭐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지만 예. 영국에서 사랑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때 막 현지 멤버들이 막 구해 드럼 베이스 구해서 예, 예. 밴드로 활동하다 이제 이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1980년대 말에 그냥 한국에서 가장 높은 기량을 가졌던 그런 보컬리 재능을 가졌던 음악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전 최고의 예. 최고의 퍼포먼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임재범 씨는 뭐 또 은퇴를 선언한 바람에
2: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것도 댓글에서 봤는데 예. 야, 이 정도 기량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노래가 안 되는 걸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예. 안 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 글을 봤는데 약간 좀 공감이 갔습니다.
1: 근데 하여간 그 김학선 의원은 설명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2: 예. 근데 지난주에 박정희 의원님 뭐 김나박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김나박이 위의 존재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 그렇죠.
2: 예. 약간 천혜천 같은 존재로.
0: 아, 천혜천.
2: 네,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 두 번째 소개할 곡의 코멘트로는 네. 이런 말을 덧붙이셨다고 하던데 가장 최근에 빠졌던 보컬리스트.
6: 맞습니다. 네,
5: 궁금하네요.
6: 이주영의 눈이 내린다라는 예.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주영 씨 목소리에 제가 한동안 정말 많이 빠져서 이주영 씨의 그 앨범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주영 씨도 좀 사연이 많은 아티스트입니다.
5: 아, 그런가요? 네.
6: 이주영 씨가 1994년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예. 금상 받으면서. 그런데 25년 동안 계속 집에서 곡만 만든 거예요.
5: 예, 제가 아, 노래는 안 하고?
6: 네, 안 하고. 활동을 예. 안 하고.
7: 발표를 하지 않고.
6: 제가 그래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좋은 곡을 쏘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찾아와 줄 줄 알았다.
5: 예.
6: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주영 씨 자체도 워낙 좀 소극적이었고
5: 예.
6: 그러다가 그러니까 94년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데뷔해서 2019년에 첫 앨범을 냅니다.
5: 네. 진짜 25년이
6: 네. 걸린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앨범의 홍보도 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예. 이주영 씨가 직접 만든 앨범이거든요. 근데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정말 약간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 예. 관계자 사이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앨범 너무 좋다. 그리고 예. 목소리가 정말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앨범에 이제 사람들이 박정용 위원도 굉장히 그때
8: 완전
6: 예, 좋아했던
7: 저도 뭐 너무
8: 좋아해 너무 좋아해
5: 예, 예.
6: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목소리에 그 슬픔의 정서가 좀 담겨 있거든요.
5: 예.
6: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25년 동안 그냥 하염없이 계속해서 그냥 밤에 늘 곡을 쓰던 그 이주영이라는 사람의
5: 예.
6: 뭔가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곡 자체도 슬픈데 그냥 거기에 슬픔 하나가 더 더해지는
5: 그런 어떤 애틋함 같은
6: 네,
5: 것이 있군요.
6: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앨범이 너무 이제 음악계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5: 예.
6: 기대를 이제 한껏 올린 다음에 이 눈이 내린다라는 싱글을 발표를 했는데
5: 예.
6: 이 곡이 정말 야, 이 곡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8: 진짜

0: 감탄을 하면서
1: 눈이 내리고요. 네. 저는 평생 이런 노래를 한 곡을 만들 수만 있으면
0: 그러니까요.
1: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해 아마 올해의 노래
0: 정말 맞아요. 최고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 후반부에 이하립이라는 또 다른 싱어송라이터가 노래를 잠깐 참여를 예. 하거든요. 근데 이하립 씨도 워낙 음색이 좋은 아티스트여서 네. 이 두 명이 같이 노래를 하니까 그게 정말 말대로 눈이 내리는 그 풍경을 예. 딱 연출을 하더라고요.
2: 예. 저는 가사에도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 이주영 씨 음악 들을 때 제가 90년대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10대니까.
3: 예.
2: 그때 제가 좋아하던 가요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푸근한 정서가 있는데 그게 언제나 곡에 좀 어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쏙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 좀 주중에
0: 네.
3: 네, 이런 좋은 곡들을 선곡을 해주시면
0: 네, 네.
3: 이 결제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텐데
2: 좋은데
0: 저희가 아니... 요즘 많이 부족한가요?
3: 아니요 그게
0: 아닌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 네. 아 요즘 시국이 너무
2: 네. 그러니까 흉흉해서
0: 흉흉해서 이 곡을 넣기가 약간
2: 그러니까요.
3: 아 그렇죠 물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0: 네, 네.
3: 아.
0: 앞으로
3: 예 앞으로
2: 좋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좀 뭐 계절도 바뀔 테고
2: 네. 아이디어를 네. 넣어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과 한율 사이에 눈이 내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0: 네. 어떻게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3: 일단 이게 배움으로 깔리는 음악을 들어봤더니
0: 네.
3: 기교가 없습니다.
0: 정말 깨끗한 목소리고 예. 그냥 그 슬픔이 그냥 묻어있는 깨끗한
2: 맞아요.
0: 목소리입니다.
2: 예. 여기 이하리 파트. 네, 네.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3: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주영 씨를 영접해보죠. 눈이 내린다 듣겠습니다.

0: 이주영 씨, 피처링 이아립 씨, 눈이 내린다를 들었습니다.
1: 네.
0: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2: 네. 아. 정말 그 풍경이 그려지는.
0: 그러게요.
2: 겁니다.
0: 예, 목소리가 두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잘
2: 어울리.
0: 잘 어울리고, 예,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이주영 씨는 요즘 뭐 노래 계속 안 하나요, 그럼?
2: 요즘 활동을 조금 뜸하게 하고 제가
1: 또?
2: 알고 있는 바로는 국극이라고 그 여성으로 구성된 연예인 뭐 약간 일종의 뮤지컬, 오페라 같은 거를 그거 이제 배우로 막 참여하고
0: 그래요?
2: 그러고 있더라고요.
0: 예.
2: 근데 음악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제발.
3: 네, 이러다가 또 내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25년 뒤면
1: 큰일 납니다, 진짜.
2: 네.
1: 네.
0: 무척 자유로운 영혼인 것
2: 맞습니다.
0: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예. 그것도 의외네.
2: 네.
0: 박정영, 김학선, 김윤화 세 분의 선곡 위원과 함께한 토요일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이었습니다. 나의 최고의 보컬리스트 주제로 오늘 들어봤는데,
1: 네.
0: 이제 다음 주 주제도 또 저희가 따로 정해서 이제 만나뵈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 네.
0: 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 예. 네, 이렇게 늘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1: 예. 뭐였죠?
0: 우리 생애 최초로.
2: 생애 최초. 여러분들 너무 하시네. 아~ 결제권자 이렇게 말씀. 네.
3: 여기 잘하시네요.
1: 네. 이분. 네.
0: 네. 저는 하여간 김학선 의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점수 땄네요. 네. 네.
0: 가만 보면 선곡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좋네.
1: 오늘
2: 감사합니다.
1: 점수 많이 가져가십니다.
0: 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주중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1: 네. 네.
0: 청취자 여러분,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0: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하자 이란은 파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LA에서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스콧 페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페선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와 해상 봉쇄를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원투 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육해공과 방공, 사이버 공간에서 징벌적이고 파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미국의 제재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고 있는 지금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도 크게 위축돼 지난 20일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7척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 선을 넘어서며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0: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총 예상비용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1,700억 원 상당의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AIM-9X 사이드 와인더 블록 2 공대공 미사일 103기와 전술 유도 장비 10기 등의 판매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동맹의 안보를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부대가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은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면서 드론 운용병 중 상당수는 기존 북한군 파병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용 경험을 쌓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매립형 문 손잡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약 3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을 계기로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라벨도 더할 예정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등은 테슬라 차량이 충돌한 후 화재에 휩싸였을 때 구조대원이 문을 못 열어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IC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65% 오른 배럴당 94.3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0.26% 오른 배럴당 87.06달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브렌트유는 6.63%, WTI는 6.86%가 각각 상승하면서 두 유종 모두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올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뒤 난투극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 3명을 징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피파는 현지 시간 21일 레안드로 파레데스 10경기, 나우엘 몰리나 7경기, 티아고 알마다 1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파레데스와 몰리나는 각각 9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500만 원, 알마다는 3만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이들은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패한 직후 스페인 선수들을 때렸다가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행정실장이 학교 카드로 4년간 총 2천만 원이 넘는 개인 물품을 사고 이를 숨기려 회계 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도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뜨개용품 21만 원어치를 산 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교비 2,1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역 내 아동그룹홈을 위탁 운영하는 A 사단법인과 맺은 계약을 다음 달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사단법인이 채용한 시설장 B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내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

0: 간의 수급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을 고르더라도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타난 뚜렷한 변화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에서 70%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90%를 웃돌면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아버지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유골 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3.9도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끌 때, 해돋이를 볼 때, 동전을 던지는 분수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질 때 우리는 소원을 빌죠. 평소에 소원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순간이 오면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이 떠오르셨나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우주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8월 24일까지 볼 수 있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밤 별똥별 보며 소원을 비는 낭만 한번 가져보시죠.

0: 박구윤의 별과 당신으로 8월 22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해봅니다. 밤하늘의 별똥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특정 지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그냥 넓게 봐야 하고요. 눈이 어둠에 좀 적응하도록 30분 정도는 캄캄한 하늘을 보며 기다려야 한답니다. 근데 뭐 방법을 알아봤자 뭐합니까?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래요. 이때까지 별똥별을 본 적이 없고 사실 밤하늘을 그렇게 뚫어져라 계속 쳐다본 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대부분 그렇게 별이 떠 있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혹시 별똥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만약에 별똥별을 본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토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 가득 싣고 손트라 차트쇼로 달립니다. 광고 듣고 신청곡 보따리 풀어볼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수는 없지만 기분은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신청곡으로 채운 손트라 차트쇼,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손트라 차트쇼 출발. 이번 주 20위는요, 109 하나님께서 겹쌍둥이 키우고 있는 쌍둥이 맘입니다. 중2 아들둥이, 초1 딸둥이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곡 박서진의 지나야 들려주세요. 와, 겹쌍둥이면 그냥 딸 아들 부자시네요. 예. 근데 문득 우리 저번에 우리 김태현 양이 와서 얘기해줬던 사춘기와 중2병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봅니다. 박서진의 지나야가 20위에 올랐습니다. 19위는 6344님께서 생일입니다. 신청곡은 곤드레만드레. 그러면 생일이면 선물로 노래라도 드려드릴까요? 박서진의 지나야 보내드리고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로 달려보시죠.

흥이 있고 멋이 있는 손트라 차트 쇼 계속 이어갈게요. 18위 385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손트라 출석합니다. 그동안 스위스 자유여행으로 560대 6명이 20일 다녀오느라고 손트라 못 들었는데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습니다. 알프스 산을 매일 트레킹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놀라고 빙하가 녹는 것을 직접 보니 안타까웠어요. 밤에는 이불 덮고 잘 정도로 추웠는데 한국에 도착하니 폭염이 지속되고 있네요. 그래도 아기자기한 우리나라 산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청곡은 요들송 들려줄 수 있나요? 아, 참 알프스 산 그리고 또 스위스 모든 풍경 자체가 그냥 뭐 포토스팟이에요. 어딜 가나 진짜 SNS에 한 번씩 뜨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얘기하신 아기자기한 우리나라 산 외국 관광객들도 정말 이렇게 도심에 가깝게 산이 있네 하면서 등산 가는 거를 요새 아예 관광 코스로 많이 잡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산을 부러워한답니다, 여러분. 신청곡 요들송 들려주면 안 되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18위에 올랐네요. 17위로 갑니다. 5576님께서 딸과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고 구미로 가는 길입니다. 휴가 끝나니 섭섭하네요. 조용필 잊혀진 사랑 듣고 싶어요. 아, 휴가 내내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좋았던 추억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네시 요들 폴카, 한국 요들송의 대부죠. 김홍철의 목소리로 그리고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전기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시간당 38mm의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시간당 32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송파에서는 시간당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적으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녁이면 잦아들 텐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좀 가신다는 절기 처서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비가 그쳐도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늘 샵 8001번이라고 얘기하다가 저번에 우물정이라고 얘기하라고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우물정을 꼭 문자번호 앞에다가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7715님께서 송가인 엄마리랑 신청합니다. 아, 또 어떤 추억들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을까요? 송가인의 엄마리랑이 1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5위는 3693님께서 열무김치 담그려고 소금에 절여놓고 손트라 함께합니다. 장민호 정답은 없다 신청합니다. 뭐 열무김치 담그는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뭐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송가인의 엄마리랑 먼저 듣고요,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좋아하는 노래는 참지 말고 신청하세요. 손트라 차트쇼 이제 14위입니다. 1437님께서 저는 1949년 7월 16일 태어난 할머니 바리스타 5년차 장정노 할매입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간절합니다. 부모님 계실 때 저랑 즐겨 부르던 고향 무정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거의 뭐 주민등록번호를 저한테 주신 듯한 그런 느낌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손트라와 오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바리스타 5년차인 거는 되게 늦은 나이에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하고 싶은 걸 향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멋지십니다. 14위 오기택의 고향 무정. 다음 13위로 갑니다. 7028님께서 며칠 전 고향에 갔을 때 오빠가 양파를 준 게 있어서

초절임 하려고 다듬고 있는데 매워서 눈물이 나네요. 유진아 고추 신청합니다. 아 정말 양파 썰다 보면 어우 눈이 매워가지고 그냥 진짜 다 내려놓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눕고 싶어요. 세수하고. 아 그러면서 유진아의 고추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먼저 오기택의 고향무정 듣고요. 그 다음에 유진아의 고추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는 손트라 차트쇼 12위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0016님 신유의 잠자는 공주 신청할게요. 이 노래가 12위에 올랐네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8: 성원 에드피아.
1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1: 엄마!
12: 우리 아이 도드람
13: 나왔어.
12: 우리 남편 도드람,
1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손트라 차트 쇼만 들었을 뿐인데 하루 종일 트로트를 흥얼거리게 되죠. 11위는 어떤 곡일까요? 0538님께서 저희 남편 밭에서 먹고 자고 일만 하는데 힘내라고 강문경 추억의 보따리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강문경의 추억의 보따리 듣고 3부에도 계속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0: 합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세시 뉴스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나타나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나일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포획됐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낮 11시 반쯤 광교신도시 홍제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습니다. 오늘 오전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와 산책하던 시민이 숲을 속에 있던 도마뱀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수원시는 나일왕 도마뱀을 소유주에게 넘겼고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관계, 위법사항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알렸습니다.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도 발효됐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주류, 유제품에서 캐나다가 무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뒤 양측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자동차, 철강 관세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의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대상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복지 혜택을 받아가는 75개국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1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영암군 미암면에서 흔들림이 감지된다는 유감 신고 한 건도 접수됐습니다. 어제도 해남 서북서쪽 20km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열흘 동안 비슷한 지점에서 6건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노상 방류 범칙금의 불만

0: 폭탄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5에서 40mm,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9단입니다. 한국 바둑은 넉넉치 않은 저변 속에서 몇몇 뛰어난 기사들의 힘으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바둑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바둑은 매번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가장 오래된 창의력 놀이이고요. 한 수 한 수 궁리하며 사고력도 키우고 차분하게 답을 찾는 태도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미래를 밝히고 AI 시대를 살아갈 힘도 키울 수 있는 바둑. 우리 바둑 한판 안 두실래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0: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과 낭만이 넘치는 트로트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 계속해서 10위 발표합니다. 2660님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제 사연은 언제쯤 소개될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중인데 안 나와서 슬퍼지려 합니다. 크크크. 신청곡 바꿔서 다시 신청합니다. 이명웅 이제 나만 믿어요. 아 우리 2660님 아, 드디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에, 이제 나만 믿어요. 이명웅의 노래 10위 올랐네요. 다음 9위는 937 하나님께서 문자 소개되기가 어려운 건 알지만 태진 가수님 목소리 들으면 마법에 걸린 듯 또 보내요. 노래 신청도 얹어봅니다. 전유진 나비야 듣고 파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아 포항 출신 포항하면 전유진 그래서 또 이 노래까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937 하나님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전유진의 나비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손트라 차트쇼 8위 갑니다. 5732님께서 매번 점심다운 점심 못 먹다가 24시간 운영에 주차 공간도 넓은 순두부 식당에 왔습니다. 반찬 코너가 뷔페식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반찬 수준이 일반 뷔페식이라 혹시 추가 요금 없는지 몇 번이나 물었더니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잡채, 샐러드, 옥수수, 버터구이, 과일까지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13,000원의 행복이네요. 나중에 제주 오시면 제주시 연북로에 순두부 식당 꼭 들르세요. 정동원의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지금 제가 사진까지도 받았는데 나물 종류도 정말 많고, 아니 무슨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무한으로 먹어도 13,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아니 요새 13,000원이면 뭐 솔직히 구내식당보다 조금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뷔페식에 와 디저트까지 우리 제작진분들 지금 신이 났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뭐 여기서 회식을 해야 될까요?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정동원의 노래가 8위에 올랐습니다.

받고 20만 원 상금까지 타신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 노래 부탁해요. 아, 이 노래 들으면 늘 친정엄마가 생각나시겠네요. 7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어서 6위는요, 지난 월요일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53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통영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신청곡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차에서 찍은 비 오는 사진이에요. 근데 지난 광복절 연휴에 거제 통영 쪽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정말 다시 한번 하루빨리 모두의 일상이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그리고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트로트 뷔페 손트라 차트쇼 7위 8987님께서 친정엄마 다리가 약해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요양원 노래자랑에 나가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불러 우등상 받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고속도로 빗길에 사고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터널 안에 사고 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3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용담터널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팔곡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 진출로 1, 2차로와 갓길에 물고임이 발생해서 사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특히 커브 구간 지나실 때 속도 줄여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장 심한데 서울 쪽 가평휴게소부터 화도 구간 포함해 총 3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토요일에는 손트라 가족들의 취향 100% 반영한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4133님께서 끝날 때 사연 보내서 괜히 죄송하네요. 에녹이 부른 해후 가능할까요? 아무 때라도요. 뭐 제일 앞에 보내던 끝낼 때 보내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있다가 이럴 때 또 보내드립니다. 5위 최성수의 해후 에녹 버전으로 올라왔어요. 4위 소개합니다. 7725님께서 듣기만 했는데 신청 한번 해봅니다. 최고의 사랑을 영탁님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 혹시 될까요? 덥지만 농사일은 손 놓기 어려워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영애 언니랑 현선씨, 금숙씨 모두 같이 듣고 싶네요. 이렇게 최근에 몇 년 동안 TV를 통해서 경연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또 옛 가요들 성인 트로트 많이 부르면서 또 옛 추억들을 많이 떠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트로트 가수들 새로운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노래들 한번 보내드릴까 하는데 최성수의 해후 오늘은 에녹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은 영탁의 목소리로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완성되는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2797님께서 저희 쌍둥이 아들놈들 쌀 한 가마니 사다 놓으면 2주를 못 갑니다. 쌀통 비어가는 속도가 내 머리숱 빠지는 속도보다 빠르네요. 식비에 허리가 휠 것 같습니다. 신청곡 진성의 안동역에서. 아니 머리 빠지는 속도보다 빠르다니 얼마나 잘 드시는 겁니까? 아니 5359님께서도 같은 노래를 보내주셨는데요. 안동에 사는 언니가 고사리를 많이 보내줬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한가득 꺾어 말린 다음 팔아서 차비도 주고 하셨는데 고사리만 보면 늘 그리운 엄마 생각이 나요. 저는 항상 받기만 하네요. 볶아도 먹고 식구들 좋아하는 닭게장도 하고 이웃에도 좀 줘야겠어요. 진성의 안동역에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3위에 진성의 안동역에서가 올랐네요. 다음 2위까지 왔습니다. 0350님께서 박상민의 중년 노래 듣고 싶어요. 꼭꼭꼭 기다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성의 안동역에서 먼저 띄워드리고 박상민의 중년 갈게요.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분꽃이래 분꽃.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임실 지역의 농사 뒤풀이 노래 백꽃 타령입니다. 막걸리 한 잔과 소리 한 자락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8월 네 번째 토요일에 손트라 차트쇼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9408님께서 출산한 딸 집에서 12일을 보내고 드디어 오늘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집 두 남자, 남편과 아들이 제법 잘해먹고 살았나 봅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고 화장실도 깨끗하네요. 제가 잔소리할까봐 나름 꽤나 노력했나 봅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집 깨끗하지?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두 남자에게 맛있는 거 하나 해줘야겠습니다. 12일 동안 엄마 없이도 잘 살아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요.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신청합니다. 아이고. 출산한 딸을 위해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뭐 노력하신 모습에 있어서 두 남자가 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열심히 알아서 다 했나 봅니다.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내일 2시 1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절실히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발언은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훈련을 축소하고 북미 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 야권은 김정은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가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마저 트럼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망신시킨 최신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의원도 김정은에게 굴복하고 아무 대가도 못 얻은 채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고 드론 부대가 포함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입니다.

0: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은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000명 외에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조계종 경찰 등에 따르면 스님은 오늘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시 28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으로 미루어 프리다이빙 연습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69년 해인사 백년암에서 출가한 명진 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 청부읍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주택 외벽이 무너지며 소방관 1명이 골반과 무릎 부위를 다쳤습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5에서 40mm,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최고로 긍정적인 사람 뽑기 대회를 열고 사람을 모았죠.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첫 번째 참가자,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틈새는 파랗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하늘이 파랄 겁니다. 이들 모두 탈락! 1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할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뭐 문천식 씨는 청소 그 자체도 좋아하고 네. 또 청소 전문업체 분들하고도 친분이 있잖아요.
0: 네네.
1: 아, 요즘도 그분들하고 연락해요?
0: 네, 너튜브로 알게 된 그 저장강박증 있으신 분들의 집을 치워드리는 네네. 그 청년들 네, 가끔 연락합니다.
1: 와.
0: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선우 씨 네.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의 기사도 제가 읽었어요.
1: 아, 그런 카테고리로 계속 집중하고 네. 있구나. 그 환경미화원이신 거죠?
0: 청소기동대라고 정규직 환경미화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1: 아.
0: 하루에 무려 2만 보를 걸으면서 거리 쓰레기를 치우신대요.
1: 와, 약간 플로깅 같은 개념인가?
0: 네.
1: 근데 그걸 직업적으로 하시는
0: 직업으로.
1: 거예요? 직업으로. 2만 보면 여름 폭염 때 와. 2,000보도 힘들도 200보도 힘든데
0: 그쵸.
1: 대단하시다.
0: 근데 일부러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이분이 원래는 불문학을 전공한 시인인데 젊은 시절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쇄병동에도 몇 번 입원을 하셨대요.
1: 어머나 세상에 대단한 예. 이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0: 그쵸.
1: 그럼 지금은 그 술에서 벗어나셨나요?
0: 완전히 끊었다기보다는 매 순간 참고 계시다고 고백하셨는데
1: 아.

0: 그도 2010년부터 술을 입에 안 대셨대요.
1: 2010년부터는 16년 동안이잖아요.
0: 그렇죠.
1: 와, 굉장한 의지다.
0: 근데 이분이 그 얘기 중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어요. 나 같은 인간 쓰레기, 이제 내가 뿌린 것을 거두려 한다.
1: 와,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철학이면 우리 나가야 되는데.
0: 그러게요.
1: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 젊은 날의 잘못들을 참회하고 싶은 그런 의미겠죠.
0: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뿌린 것은 내가 청소해야 한다는 게 이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내분도 이분이 청소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대요.
1: 와. 네. 그 약간 듣는 우리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0: 그렇죠.
1: 길거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인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과거를 완벽히 지울 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바로잡아가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0: 네.
1: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또 들게 해주시네요, 이분이.
0: 맞아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전에 그 일은 좀 잘못했지 하는 일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하나씩 하나씩 주워담다 보면 나중엔 꽤 괜찮은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1: 가능해요.
0: 네. 화이팅!
1: 화이팅! 아, 진짜 너무 뭔가 울림이 큰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0: 맞습니다.
1: 이승환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네, 8월 22일 토요일 첫 곡으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오셨습니다.
1: 저희 예전에 그 바닷가 청소하신다는 분들 문자도 왔었잖아요.
0: 아, 소개할게요. 6654님.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 소속입니다. 8월 말까지 휴가철이라서 깨끗한 바닷가를 이용하도록 주말에 4명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1: 참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 풍경, 그 순간들이 네. 그냥 얻어진 건 없는
0: 거예요. 그럼요. 당연한 네. 거 없어요.
1: 누군가가 네. 놀고 싶은 마음 뒤로 하고 그리고 조금 덥고 춥고 이런 고통을 좀 참고 그렇게 참아준 덕분에 네. 생성된 즐거움이잖아요.
0: 그렇죠.
1: 아, 값지다. 네. 진짜 값지다.
0: 오늘은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화하는 날입니다. 네. 지라 씨 라떼 101장 있어요.
1: 아, 의외로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왜 그렇게 문학성이 막 흐드러지게.
0: 그렇죠.
1: 막 어머 어쩜 이래?
0: 다들 놀라워. 등단하셔야 돼 지금.
1: 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진짜. 네. 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너무 놀라운 수준이에요. 자, 이번 주는 심현보 씨와 함께 할 텐데요. 3부에 모실게요.
2: 네.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하늘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공효진입니다. 유부녀 킬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킬러라는 건 그거.
7: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8: 시라 씨 좋아? 우리도 네가 좋아.
7: 좋아.
9: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10: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9: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10: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9: 네,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쪽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10: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982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11: 천식 씨, 선이 언니.
10: 안녕하세요.
11: 네, 큰딸이 특성화고 다니며 밤낮 없이 자격증 따고 준비하더니 금융권 2차 면접까지 붙었어요.
12: 우와, 대단하다 진짜.
11: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3주간

0: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기 몫을 다 해내는 청년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있어요.
1: 아 너무 잘 키우셨네 진짜.
0: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지금 소고기가 문제겠어 지금.
1: 그렇죠.
0: 목장을 사주게 생겼어 딸이.
1: 특성하고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 네. 아마 대학을 패스하고 금융권을 바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2차 면접까지 붙었으면은 뭐 이변이 없는 한 좋은 결과 또 기대해 봄직하죠.
1: 부럽고 대단합니다.
0: 맞아 지금 문재식 씨는 아직 이제 아기들이다.
1: 그렇죠.
0: 그래도 뭐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 싶게 갑자기 막 주환이 군대 가고 주아가
1: 뭐
0: 막
1: 몰라요.
0: 아르바이트 한다고 대학교 뭐 방학 때 뭐 놀러 다닌다 뭐 알바해서 돈 모아서 여행 간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금방 가요.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8644님이 따님의 시험을 시험 보신다고.
0: 아 8644님의 따님이 시험을 보신대요. 천식 씨, 선희 씨 안녕하세요.
1: 네네.
0: 토요일에 우리 막내딸 진우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요.
1: 와.
0: 사연 나올 때쯤이면 아 시험 끝나고 집에 있겠네. 매일 아침 도시락 싸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었는데 너무 고생 많았다고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아우 우리 진우 양이 경찰 공무원 시험.
0: 아니 큰일 났네.
1: 그죠?
0: 오늘 이 두 건의 사연으로 지금 집에 그 청년들 있는데 그 청년들 집 빨리 나가요. 밖에 나가 있어. 엄마 아빠 눈초리가 곱지 않을 거야.
1: 지금 숙취로 누워있는 아들 딸들은
0: 일어나 일어나.
1: 오늘 욕 먹겠는데요.
0: 네. 몰래 슬그머니 나가 있어. 두 시간만 나가 있어요.
1: 아 근데 경찰 공무원 시험
0: 어렵죠.
1: 좋은 결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0: 맞아요. 아이 잘 될 거야. 이게 똑부러지게 자기가 각성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하루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니까.
0: 맞아요.
1: 대단합니다.
0: 자 우리 8644님 신청하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함께 할게요.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0: 먼저 조서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3인용 소파를 샀는데 임신 중이라 소파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밥 먹고 눕고 아기 낳고 수유하고. 근데 며칠 전에 청소하다가 문득 아니 이 소파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 제 기억 속에 소파는 각자 있었단 말이죠. 저희 집 소파는 동그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머 세상에. 에? 기가 막혀. 배송이 잘못 왔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얘를 썼네.
2: 아이고.
1: 아, 회사 품질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정작 내 물건 감수를 못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암튼 오늘은 저희 아기 100일이거든요 이거는 10번 더 확인했습니다. 같이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임신과 또 육아가 개인에게 엄청난 사건인지. 그럼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 얼마나
1: 쇼파
2: 고됐길래.
1: 지금 뭐 형태가 중요해?
2: 내가 산 거 이거 아닌다면서 1년을 썼어.
1: 정신없어. 와. 정신없어. 지금 출산하고 육아하는데 정신은 완전 다 팔려있는데. 아유,
2: 고생하셨어요. 네,
1: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2: 그렇죠. 서현 씨 아마 첫 아이인 것 같은데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1: 아, 100일이야 100일. 가장 오동통한 순간. 그 아이들이 모두 약간 그 싸이의 그 얼굴을 통과하는 시간이 100일이잖아요.
2: 맞아. 너무 귀엽게. 이제 아마 뒤집기도 할 거고.
1: 너무 이쁘겠다.
2: 옹알이도 하고.
1: 그래, 하나하나 발견하고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로 이제부터는 정말 즐겁게, 더 즐겁게 사실 것 같아요.
2: 네, 그 네. 행복한 성장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4664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콘서트 가신대요.
3: 네, 맞아요. 원래는 친구랑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 혼자 가요.
1: 텐션 뭐지?
3: 네, 괜찮아요. 혼자 잘 보러 다녀요. 어차피 논다고 정신 팔려서 외로울 틈도 없어요 뭐. 그럼 신나게 갔다 올게요.
1: 공연 같은 거 혼자 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와, 가끔은
2: 그렇죠. 가수에게 오롯이 집중하니까.
1: 그렇죠. 무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풍요롭게 안에서 더 내가 그 후기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네. 물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
2: 그쵸.
1: 혼자 의외로 재밌어서 이제 막 콘서트 뭐 영화 연극 공연 다 혼자 다닐 수도 있다.
2: 맞아. 저는 영화 혼자 보거든요.
1: 저도 그래요. 네. 네. 저는 완전 줄거리에 집중해야 돼서. 자, 다음은 4457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우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저기 결혼 앞둔 아들이 주말에 본가로 놀러 온다는 거예요. 남편은 바쁘대가지고 아유 둘이 그냥 식당 가기로 했어요. 아들이랑 코드가 내가 잘 맞아가 둘이 밥을 자주 먹어요. 남편이 없어야 막 흉도 보고 이게 딱딱 즐겁거든.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네. 저기 뭐냐 불독 맨션에 좋아요 이거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네. 재밌겠다. 아 근데 유달리 코드가 잘 맞는 뭐 부모 자식 간이 있잖아요.
2: 그러게요.
1: 있어. 자식이 3남매 5남매 막 이렇게 다복해도요 엄마 아빠랑 코드가 잘 맞는 자녀가 있어요.
2: 이게 아빠는 오늘 일 있으셔가지고 그죠.
1: 네. 어쩌면 아빠가 쓱 피해줬을 수도 있어. 없을 때 당신 맘 편하게 내 흉 봐.
2: 그쵸. 아들이 약간 살가운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1: 그지.
2: 결혼해도 가끔 이렇게 어머니 찾아뵙십시오. 네.
1: 어려울 텐데.
2: 아예 할 수 있어. 파이팅.
1: 결혼하면 살짝 포기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4457님이 신청하신 불독맨션의 좋아요 듣고 광고까지 들을게요.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 중부지방은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남부지방은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남 무안과 전북 고창, 또 경북 고령, 경남 함안, 또 대구 등 남부 일부 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들은 현재 체감온도 34도에 달하는 등 더위가 극심하니까 무리한 바깥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부터 용인, 동수원부터 북수원, 또 군자부터 서창 구간 포함해 30km가량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도 구간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3126님이신데요. 바로 모실게요.
5: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별그램을 보다가 조연 시니어 배우 오디션 공고를 봤어요.
6: 네.
5: 제가 30년 전에 연극하면서 청춘을 보냈거든요. 저도 모르게 덜컥 지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주말에 대구에서 서울로 오디션 보러 갑니다.
6: 어머, 잘됐다.
5: 저 오디션 보는 거 남편이랑 딸은 몰라요. 쉿, 비밀이에요. 설렘 반, 걱정 반, 또 기대도 반. 부디 합격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6: 와, 들뜬다. 벅차다. 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네.
7: 그렇죠.
6: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배우로서의 또 다른 챕터를 누리실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7: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6: 맞아. 네. 그리고 이런 기분 좋은 비밀은요. 비밀 유지 기간 동안 또 설레는 마음이 너무 들뜨고 좋다요.
7: 맞습니다. 네.
6: 나중에 이렇게 오픈할 때 짜잔 하면서 가족들 서프라이즈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7: 맞아요. 그리고 다시

0: 기원을 펼쳐서 열정을 불태운다는 것, 그 반짝반짝하던데 그 청년의 때로 돌아가는 거니까.
1: 그쵸.
0: 얼마나 좋아요.
1: 아마도 쉬고 있는 동안 연기의 어떤 기술보다도 배우로서의 관록 양분이 될 만한 네.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0: 그랬겠다.
1: 오히려 저는 네.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1: 이 계통에 계속 오래 계신 분보다 더 네. 깊게 뭔가를 소화해내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배우들은 네. 그 삶의 열린이 묻어야 되거든요.
1: 맞아.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지금 미리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우리 배우 지망하시는 3126님 신청곡 있습니다. 양희은의 상록수 준비했어요.
1: 네,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 할게요.

0: 지라시 주간 베스트
1: 기억하는 사람 손
2: 웃음이 묻어날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야 이거 진짜 웃긴데 하는 것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에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좋아요. 웃음이 묻어날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8월 13일 목요일에 소개됐죠. 경기도에서 윤미란님, 한승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조절 실패 옴니버스!
3: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연자분들 1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네요.
3: 예, 분노 조절 그리고 방광 조절 하시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2: 첫 번째 사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나도 약간 이러실 거예요.
3: 약간 현대인들이라면 감을게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2: 네.
3: 퇴근길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웃음 편지도 마음으로 쓰는 편지도 두 분 읽어주시고 재연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참 재밌어요. 예. 감사해요. 제가 오늘 용기를 낸 이유는 저의 친언니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느 날 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5: 진짜 기가 막혀서. 예, 내가 쇼핑몰에 반품을 좀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이가 없네 진짜. 지금도 화가 너무 난다 얘.
3: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죠. 어느 날 언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마기를 하나 샀대요. 근데 뜯어보니까 어머 이게 강도 조절 기능이 없었던 거죠. 오. 그래서 언니는 사이트에서 반품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사이트에 쓰인 번호 있잖아요. 거기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6: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내가 그 안마기를 샀어요. 써보니까 강도 조절 기능이 없네요. 네, 이건 난 못 쓰지. 반품 좀 해주시겠어요?
6: 고객님,
5: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해요.
6: 한번 사용하셨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5: 아니요, 저기요. 그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본 게 아니고요. 그냥 작동이 되나 이제 눌러를 보는데 강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정식으로 쓴 게 아니고.
6: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5: 아니요, 글쎄 그 원칙은 알겠는데 강도 조절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써요, 그죠? 예, 반품 좀 해줘요.
6: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5: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강도 조절 기능이 아예 없다니까 지금. 강도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난 아파서 압을 약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상담사 선생님은 그 강도 조절 안 돼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거를? 예?
3: 언니는 갱년기도 지나서 이제 웬만해선 화를 잘 안 내는데 아우 그날은 또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대요.
5: 색깔을 왜 봤네?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뜯어서 써봐야 이게 강도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까 내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 아니에요.
6: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5: 이 양반이 진짜 뭐 녹음기야 뭐야 했던 말을 계속하고 나 진짜 이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6: 고객님과는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5: 뭐예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6: 고객님과는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5: 왜? 내가 어때서요? 잠깐만 아가씨 몇 살이야?
6: 상담을 종료합니다.
5: 여보세요? 이 양반아!
3: 언니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조카가 퇴근해서 오자마자 당장 네가 여기 전화해보라고 번호를 알려줬대요.
7: 제가 그 사이트에서 반품 신청이 드린다니까 꼭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3: 언니는 반품이 안 돼도 좋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빈정에 상해서 마음을 다쳤다. 뭐 이러면서 고객을 대하는 기본 예절을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러며 조카를 시켰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7: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6: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네, 안마기를 하나 샀는데요. 이거 강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요. 반품을 좀 하고 싶어서요.
6: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7: 그 문구는 봤는데요. 이거는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6: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7: 엄마, 이거 AR 상담사인데?
3: 언니는 여태껏 여러 상담사들과 통화했지만 저런 막무가내 상담사는 처음이라며 갱년기 때보다 더 화가 났었다고 했는데 그냥 AI였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 원래는 사람이 봤는데.
7: 몰라. 주말이어서 그랬나?
3: 주말이었어. 그럼 언니.

0: 이거 AI 상담사 맞다.
1: 아니야 얘. 나한테 아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빠득빠득 우겼다니까.
0: 언니 전화잖아.
1: 응? 어?
0: 전화인데 눈 동그랗게 뜨는 걸 봤어?
1: 야 들으면 알지 그걸 너는 꼭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너도 그 상담사 똑같다 얘.
0: 언니는 아직도 그게 컴퓨터 목소리라는 걸 안 믿어요. 사람 목소리랑 똑같은데 뭔 소리냐고. 언니의 기억 속에 AI는 굉장히 건방진 상담사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언니처럼 엉뚱한 데서 감정조절 못하신 분 또 계실까요?
2: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어요. 새로 전학을 간 학교라서 모든 게 낯설었고 선생님도 왠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필 그날 아침부터 소변이 마려웠던 거죠. 아무나 붙잡고 화장실 어디예요? 물으면 될 것을 그때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을 버티고 점심 버티고 오후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업이 끝났는데 그때 알았죠. 방광이 너무 꽉 차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걸. 어, 근데 그때였어요.
3: 너 오줌 마려?
2: 아, 저랑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는 붙임성도 좋아 보였는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저에게 말을 걸어준 거였어요. 그 친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말했습니다.
3: 저기 가서 오줌 누차. 나도 옆에서 같이 눌게.
2: 아, 그때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린 어쨌든 나란히 앉아서 소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3: 와, 너 많이 참았구나.
2: 그런데 얼마나 누구 있었을까요? 갑자기 남자 아이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3: 어? 뭐야? 어, 니도 오줌 싸냐? 얼레리 꼴레리 쟤네들은 오줌 싼대요. 오줌 싼대요.
4: 아, 아 어떡해.
3: 야 끊고 가자.
4: 못 끊겠다.
3: 어?
4: 못 끊겠다고.
3: 어?
2: 그랬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다가 누니까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 우와 아직도?
4: 응.
3: 우와 아직도?
4: 어.
3: 우와 최고다. 아직도?
2: 그렇게 저는 한 5분간 오줌을 눈 것 같아요.
0: 긴 시간처럼 느껴지셨나 보다.
2: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소변 양 조절이 안 된 웃긴 추억이죠.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나와 함께 오줌을 넣어준 친구 1학년 때였어요. 아기 때. 많이 고마웠어. 아 문자 많이 왔습니다.
5: 아니 근데 다시 들으니까 네. 오줌 소리 과하다. 지금 네. 동네를 물에 잠글 기세야 아주 그냥.
6: 9387님이 맞아요. 우리 남편도요 정수기 수리 때문에 전화했다가 AI랑 통화하느라 아주 그냥 혈압이 올랐대요.
5: 아니 정말 웃긴 게 AI가 처음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센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충 감을 잡잖아. 네. 어떤 거는 네 이렇게 받아. 그래서 그쭉쭉쭉쭉 얘기하잖아. 그러면 지금은 전화 연결이 힘듭니다.
6: 맞아.
5: 이걸로 100번.
6: 그러니까 저는 와. 어디 AI 상담원입니다를 해줘야 돼요.
5: 자기소개 안 해. 내가 인간인 척해서 되게 기대고 막 온정에 호소하려고 말이 길어지는데 아유. 그거 다 듣고 있다가
6: 맞아요.
5: 정말 칼같이 문 닫아요.
6: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그죠?
5: 진짜.
6: 3741님도 AI 상담사 내 머릿속에 심고 싶어요. 아내랑 싸울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5: 뭘 잘못했는지 알아?
6: 지금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보.
5: 뭔 소리야?
6: 지금은 대화할 수 없습니다.
5: 얘기 좀 여보. 해.
6: 화가 난 상태랑 대화할 수 없습니다. 계속 흥분하지 않고.
5: 괜찮은데? 방법 좋은데?
6: 배워야겠는데요?
5: 근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기계가 이래도 짜증나는데 사람이 데시벨 한 번도 변화 안 하고 계속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면 진짜 열받아서 식덕거리다가 안 싸워도 될 일로 싸울 것 같아.
6: 그러니까 또 다른 조절에 실패하신 분 문자 왔습니다.
5: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6313님은 저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식욕 조절에 실패했어요.
6: 왜? 예.
5: 아니 횟집에서 공깃밥 두 공, 예, 국밥 특,
6: 예?
5: 치킨 한 마리. 집에 들어갈 때 햄버거 두 개. 친구가 인간이 그렇게 먹으면 죽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6: 이걸 하루에 다 드셨다고요?
5: 예, 한 끼.
6: 우와.
5: 횟집에서 공깃밥 2공기.
6: 까진 저도 해본 적 있어요.
5: 예. 이제 횟집에서 밥을 왜 먹어요?
6: 그 서더리탕에다가 뭐 먹을 수도 있고.
5: 아, 오케이. 예. 국밥 특. 밥을 먹었잖아요.
6: 그렇죠.
5: 달라?
6: 근데
5: 국밥 특 잡았어.
6: 그다음에
5: 치킨 한 마리.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주집에 들렸나 보다.
6: 아, 2차, 3차로.
5: 아니다 아니다. 거기 앞에서 치킨 한 마리 먹고 집에 들어갈 땐 여기 있네. 햄버거 두 개.
6: 그건 왜? 그... 예, 아 예.
5: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6: 그렇죠. 우리가 정선희 씨 그냥
5: 몰라.
6: 예.
5: 우리가 다 하는 게
6: 아니야. 알 수 없어요. 예.
5: 그리고 이분의 위장은 또 굉장히 건강한 분일 수 있어요. 예.
6: 저도 뭐 밤에 짜장면 끓이고 그래요. 한 번씩.
5: 그거는 지금 이분 앞에서는.
6: 자,
5: 이제 문천식 씨 짜장라면 그거 어디다 하나 끓여요?

0: 막 이러면서.
1: 사연 나갔으니까 공감이 어렵네요.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0: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1: 첫 번째 사연에서 사연자의 언니가 반품하려고 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0: 1번 청소기, 2번 안마기, 3번 계산기.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나윤권의 뒷모습 들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언니가 반품하려고 한 물건 정답은요?
9: 2번 안마기였습니다. 네.
8: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여러분이 주신 문자 좀 더 볼게요. 네. 5664님이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라디오 시대는 2년 차입니다. 늘 재미있게 청취 잘하고 있어요. 사람 향기 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선현이 천식 오빠 오래오래 봐요. 아이고. 즐거운 시간 맹그러줘서 감사합니다.
8: 아, 고맙습니다. 2년째 저희를 들어주시고.
9: 와 진짜 감동했음. 아니, 그 아까 AI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AI가 이렇게 완벽한 공식으로 네. 정확한 답을 도출해낸다면 우리 같은 헛소리도 굉장히 필요한 날들이.
8: 그럼요.
9: 예. 많이 오겠죠.
8: 필요하다마다요.
9: 그렇죠. 지금보단 더 필요했으면 좋겠네요.
8: 네.
9: 저희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8: 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0: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과 오찬 회동 뒤 이견이 팽팽했다며 특히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 못하겠다고 나오며 비전을 가진 정치인임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공원 활용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고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교권보호기능을 한데 모아 피해교원을 원스톱 지원하는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이 출범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악성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변호사, 경찰, 교원 등 300명이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선발됐는데 24일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회복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투신소송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옥상에서 5시간 동안 투신소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40여 차례 넘게 전화로 폭언을 한 뒤 옥상에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매립형 문 손잡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3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비상용 수동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표식도 더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대상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5에서 40mm,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9단입니다. 한국 바둑은 넉넉치 않은 저변 속에서 몇몇 뛰어난 기사들의 힘으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바둑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바둑은 매번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가장 오래된 창의력 놀이이고요. 한 수 한 수 궁리하며 사고력도 키우고 차분하게 답을 찾는 태도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미래를 밝히고 AI 시대를 살아갈 힘도 키울 수 있는 바둑. 우리 바둑 한판 안 두실래요?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사님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재밌다 3부 들어가시죠.
2: 타성.
1: 저기요. 하루하루 새롭게 도전하고 열심히.
2: 매너리즘.
1: 참나 정말 너무 하시네. 눈치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2: 지금 네. 우리가 함께 네. 일을 한 세월이 거의 20년 넘었지 않아요?
1: 맞습니다.
2: 그죠? 네. 자, 오늘 3, 4분은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백일장 기대해 주세요.
1: 오늘 함께 해 주실 분, 이 감수성이 대단하고요. 연기력까지 올라오는 분입니다. 그죠?
2: 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 예. 예. 가요계 신 랭보. 그래서 정선 씨가 가랭이라고.
2: 그렇습니다. 가요계
1: 랭보. 못된 것 같아요, 정선 씨 보면. 유재석 씨 같이 대단한 분한테 메뚜기라고 그러질 않나.
2: 그래서 딱 예. 봐봐요. 예. 아니야?
1: 맞죠.
2: 가요계의 랭보 아니야?
1: 맞죠. 예, 가랭이 씨 모시고 심현보 형님 올라오신 날입니다.
2: 네, 예.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함께 네. 심사도 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가랭이 심현보 씨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6: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5: 지라시
6: 라떼 백일장. 이제는 원톤 연기가 아닙니다. 투톤, 쓰리톤, 입체적인 연기도 가능한 국내 작사가 중에선 꽁트 연기 1등 심현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7: 이렇게 카테고리를 좁히니까 가능하네.
6: 그럼요.
7: 국내 작사가 중에서.
6: 아니, 탑 작사가 웬만 없어. 형님, 보세요. 김이나 작사가, 양재선 작사가 이 정도거든요.
5: 그쵸.
6: 그 중에 연기는 심현보죠.
5: 연기. 아, 이나 씨가 지금 차고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김이나 씨.
7: 아, 이나 씨 연기 잘해요.
5: 예, 네, 차고 올라오는데. 네. 심현보 씨가 지금 연기 쪽으로는 대놓고 네. 보여주고 계시나요?
7: 이나 씨의 여자 연기 1위, 제가 남자 연기 1위,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5: 나눠.
7: 그거 안 되나?
5: 계속 나눠.
6: 아, 웃기다.
5: 계속 나눠. 이제 상암 지역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6: 근데 진짜 현보 형님을 부러워하는 분이 문자 주셨거든요.

0: 6658님. 아, 전 어쩌다가 가끔 지라시 듣는데요. 그때마다 심현보 씨가 나옵니다.
1: 네.
0: 저도 한때 작사가 그리고 시인을 꿈꿨던 사람인지라 현보 씨가 부럽습니다. 원래 꿈이 작사가였나요? 무슨 일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1: 하시는. 사실 그래요. 심현보 씨는 그냥 되게 모범생일 것 같고 뭘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2: 예, 예. 제 얼굴에 근데 사업 같은 건 없죠.
1: 주민센터 같은 어떤 공무원.
2: 형님은 계속
1: 차분한.
2: 거기 앉아 있는 사람.
0: 사업가 특유의 조금. 어떤 그 좀 이렇게 공격적인.
2: 그런 거 없죠.
0: 이게 없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없죠. 사업가는 약간 블러핑도 하잖아요.
2: 아, 그런 거 필요하죠.
1: 어느 정도는 있어야 예.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받고 뭐 이런 거.
2: 그렇죠. 예.
1: 거짓말은 아니지만. 예. 근데 심현보 씨는 그런 어떤 벌크업이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딱 주민센터 가면 차분하게 내 서류 잘 정돈해서 주실 것 같은.
2: 투자 받으러 가서 저희 회사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약간
1: 솔직하게.
0: 그럴 것 같아요.
1: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좋은데.
0: 투자 받으러 가서 제가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 겨우 유진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1: 그래 우리 진짜 골고루 있다. 사업가로 치면 문천식 씨가 약간 사업가.
2: 아, 완전 있죠.
0: 제가 차라리
2: 네. 약간. 네. 네.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0: 허풍이 있으니까 저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저는 계속 동네에 앉아가지고 호사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 얘기 들었어?
2: 천상 방송인 것 같아요. 정성희 씨는.
1: 잘 만났어. 우리
2: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1: 아, 여하튼 글쓰기를 좀 두려워하신 분들께 심현보 씨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2: 그 저는 사실 네. 요즘에 이게 글 쓸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0: 그 직업인데요?
2: 아, 그러니까 글 쓸 일이 많지.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일반
0: 아, 보통 분들이 보통 분들
2: 생활이 좀 살다 보면
0: 어, 그러네.
2: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쓸 게 있었는데
1: 맞아,
2: 요즘에는 진짜 톡이나 문자
1: 거.
2: 말고는 거의
1: 네.
2: 보낼 일이 없어요.
1: 타자만 하는 거죠. 타자. 네.
2: 뭐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쓸 게 있을 때 조금씩 써보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연습, 습작, 네. 그러니까
2: 예를 들면 뭐 아니 예를 들면 굳이 뭐 이런 제대로 된 글이 아니더라도 뭐 생활 계획표라든가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네네.
2: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짧게 짧게 써보면
1: 아.
2: 확실히 좀 뭔가 생활이 정돈도 좀 되는 것 같고
1: 무슨 그렇군요. 말인지 알겠어. 하도 안 써버릇하니까 짧은 생일 축하 카드나 메모도 힘들더라고.
2: 맞아요. 힘들죠.
1: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2: 그리고 요즘에는 손글씨 이렇게 펜 잡으면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1: 맞아요.
2: 잘 안 써지지 않아요?
0: 그래서 맞아요. 글씨가 좀 못생겨졌어요 지금.
2: 점점점점 약간 네. 못 쓰게 되죠.
1: 맞아요. 우리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2: 글씨 근육이 퇴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1: 맞아. 네.
2: 그런 거 좀 아쉬워요.
1: 어, 습작 그냥 한 줄 두 줄 메모라도 계획표라도.
2: 메모 너무 좋아요. 메모.
0: 알겠습니다.
2: 떠오르는 거죠.
3: 아, 자 이제 지라시 라떼 백일장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되는 시간이거든요.
0: 네. 백일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매주 뽑힌 장원분께는 외식 상품권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 드릴게요. 심사는 저희랑 또 심현보 씨 입김이 좀 셉니다.
1: 네. 맞아요. 예. 왠지 그 이세준 씨랑 심현보 씨랑 계시면 연기는 이세준 씨한테 의논을 하고 좀 의지하는 편인데 심사 결과 이상하게 심현보 씨 쪽으로
0: 그쵸.
1: 좀 기우는 네. 느낌? 이세준 씨한테는 이르지 말아요.
0: 네.
1: 이르겠구나.
0: 자,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 항상 열려있습니다. 짧은 글, 긴 글 모두 좋아요.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 주제도 역시 여름밤입니다.
0: 그렇습니다. 여름밤에 얽힌 백일장 사연 많이 왔는데요.
1: 오, 예. 시를 지어주신 분이
0: 오,
1: 처음이에요.
0: 오, 시.
1: 예. 네. 자, 박정규 씨가 보내주셨어요. 제목, 한여름밤의 물장구. 날이 얼마나 더운지 한여름밤 참다 못한 커다란 아파트가 호수에 몸을 담그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친다. 구경 나온 달님도 홀라당 옷을 벗더니 호수에 풍덩 몸을 던져 물놀이에 신이 났다. 오늘 밤 호숫가는 퐁당퐁당 물장구 소리에 맞춰 풀벌레 합창단도 밤새도록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봐봐요. 진짜 커다란 아파트가 호수에 몸을 담그는 우와, 것처럼
0: 진짜 그러네.
1: 네, 물에 그림자가 비치죠.
0: 반사돼가지고.
1: 그리고 달님이 반사되는 거를 홀랑 옷을 벗고 호수에 몸을 던졌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시 아니에요?
2: 네. 아, 여기 와. 여기 이렇게 약간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공원 그러니까. 같은데 주변에
0: 요즘 맞아요. 신도시들이 호수 뷰가 이렇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뷰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1: 그쵸. 같은 풍경을 봐도 시인에게는 다르게 와닿나 봐요.
0: 그렇죠.
2: 엄청 잘 쓰셨어요.
1: 이분은 이미 시인이에요.
0: 그럼 마음에 드시나요?
2: 아, 엄청 잘 쓰셨어요. 사진까지 같이 보니까 딱 어떤 시상이었는지 딱 느껴지는.
1: 그렇죠. 네. 네. 솔직하고 담백하고
0: 그쵸.
1: 발상이 너무 참신했던 것 같아요.
2: 네. 이렇게 하나 써보면 되게 생활이
1: 맞아.
2: 약간 정서적으로 상향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1: 좀 촉촉해진 네, 느낌. 이렇게.
0: 막상 쓰면 계속 되는데.
1: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지만 뭔가 노스텔지어를 향한 아, 나의 그치, 이상이 그치. 아직은 생동감 있게 그치. 펄떡이고 있다.
0: 그, 제가 옛날에 일하던 나이트클럽 이름인데.
1: 노스텔지어?
2: 노스텔지어?
1: 네. 많이 힘들었다.
2: 웬만하면 뭐 다 거쳤구나. 이건 뭐.
1: 굉장히. 야. 파라다이스 걸쳐 노스텔지어.

0: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1: 나이트클럽 이름이 노스텔지였지 그렇지 않아 근데? 네,
2: 없었습니다.
3: 거기서 많이 찾았나 보죠. 이상형. 야.
0: 자, 네. 하나 볼게요. 네. 이재영님.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엄마 집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밤인데도 후텁지근하고 벌레들까지 날아들었지만 주변 풍경만큼은 정말 예술이었죠. 고개를 굽고 술도 한잔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앞마당에 가만히 앉아있었고 30분 지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좀 챙겨줬더니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강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 며칠만 돌봐줘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녀석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됐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날 어쩌다 우리 집 앞마당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름밤의 우연한 만남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식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너무 좋다.
0: 이런 일이 있구나.
3: 너무 다정한 사연이다. 이래서 왜 동물 프로그램에도 여름이 겨울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유기견들 예. 입양하신 분들은 다 여름에 만났거나 겨울에 떠도는 아이들을 또 가족으로 입양했거나 이런 계절 관련 사연이 있어요.
1: 그 계절을 딱 만났으니까.
3: 맞아요. 그래서 여름이란 이름은 거의 그런 것 같아. 얘도 아마 여름이 아닐까. 열매 아니면.
1: 아 그러네. 그런 이름들이 어울리네요.
3: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너무 다감한 분들 아니에요?
0: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벌써 10년 됐대요.
0: 따순 분들이야.
3: 아주.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길냥이들, 유기견들 입양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좀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래서 좀 그쵸. 겁을 내셨다면 이젠 좀 용기를 내시는 것도
1: 그러니까요.
3: 매체가 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사회적으로도 정선 씨 같은 분들이 또 열심히 캠페인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책임감이 좀 생기신
1: 인식이 많이 넓어지 저희 집에도 한 녀석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있어요?
1: 저희 집에도 저희도
3: 이름이가 뭐예요?
1: 저희는 이름이 탱고인데
3: 탱고 귀여워. 왠지 푸들 같은 느낌 막 꽃을 묶였어요.
1: 뭐 섞여 있더라고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3: 아니 섞인 애들이 귀여워.
1: 그렇죠.
3: 섞인 애들이 네. 매력 있어요.
1: 저희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집 온 지.
3: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짜장 묻은 애들 있잖아요. 코에 이게 시고르 자부성.
0: 네네.
3: 그러니까 어른들이 똥개다 이랬던 네. 그런 녀석들 입양률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직도 짜장 묻은 애들은 조금 기피하신데요. 여러분 짜장 묻은 애들 되게 귀여워요.
0: 귀여운데 왜?
1: 네. 뭐 섞인 애들이 엄청 귀엽고.
3: 그리고
1: 좀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3: 건강해요. 오히려.
1: 네. 그런 것 같아요.
3: 막 억지 교배한 것보다는.
1: 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밥을 사라져 가지고.
3: 짜장 묻은 애들. 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그렇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3: 들을까요?
0: 심연보 씨가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1: 사연 오늘 그 주제가 이래서 네. 예전에 그 김현식 선배님 노래 중에 저희 노래 진짜 좋아했었는데 여름밤의 꿈이란 노래 있어요.
3: 있어요.
1: 좋죠. 이거 네. 윤상 선배님이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살 이때 만드신 노래.
0: 그래요? 윤상 형님 쓰신 거예요?
1: 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0: 와,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건보영도 리메이크.

0: 10대를
1: 그 대변했던. 노래가 이성들한테 잘 먹히거든.
2: 은근히 음악적 허세가
0: 노스텔지어구나.
1: 좀 아니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0: 잡았다 노스텔지어.
2: 멘트용.
0: 김현식 씨의 노래입니다. 네. 여름밤의 꿈.

0: 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여름밤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 본격적으로 보죠. 부산에서 이경숙님 보내주셨네요.
1: 제목 물들던 여름밤. 매년 여름이면 봉숭아가 가득 핀 친구네 화단을 기웃거렸다. 빨갛고 분홍빛으로 핀 봉숭아 꽃을 한우 굶따서 집으로 달려가면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하셨다.
2: 아이고 우리 아끼고 쬐끄만 게 벌써부터 멋은 알아가지고 참말로 큰일이래.
1: 그러면서도 엄마는 내가 따온 봉숭아 꽃을 절구에 넣고 하얀 백반을 조금 섞어 정성

0: 마음껏 찌워주셨다.
1: 경숙아, 부엌 맨 밑에 서랍에 비닐봉지 있지? 그거랑 가위랑 좀 갖고 온나. 아야야, 실도 갖고 오고.
0: 그럼 엄마는 비닐봉지를 손가락 크기로 하나하나 잘라 10장을 준비해 두셨고, 나는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 엄마를 졸라댔다.
2: 엄마, 봉지가 지금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진짜.
1: 응? 아이고, 야야, 네가 벌건 대낮에 잘도 가만히 있겠다. 이따 밤에 잘 때 해줄 테니까 기다리래.
0: 봉숭아 물든 손을 움직이지 않는 밤이 들여야 예쁘게 든다는 게 엄마의 철칙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천천히 지는 것만 같았고, 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잠자리에 들 시간. 엄마는 내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곱게 찌은 봉숭아를 손톱 위에 소복하게 얹은 다음 잘라둔 비닐로 감싸 실로 꽁꽁 묶어주셨다.
2: 됐지?
3: 엄마, 너무 꽉 묶은 거 아니야? 에? 피 안 통하는 거 봐, 이거. 손가락 팔 해줬는데.
1: 아이고, 지지배야. 이래 나야. 네가 자다가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풀리지. 오늘은 얌전히 자래.
0: 하지만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었다. 꽁꽁 묶인 손가락은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비닐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는 거다.
3: 엄마, 나 이거 이제 풀면 안 돼? 너무 답답한데.
2: 이거 다 물들지 않았을까 이제?
1: 안 된다고 가시나야. 지금 빼풀면 물도 안 들고 더 지저분하대. 눈 다 감고 얼른 자라.
0: 아, 대체 아침은 언제 오려나. 몇 번이나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드디어 다음날 아침. 그런데
3: 엄마, 어떡해. 봉수가 4개나 빠졌어.
0: 손가락에 감겨 있어야 할 비닐 몇 개가 이불 위를 뒹굴뒹굴하고 있었고.
1: 아이고, 이발 아가씨네야. 얌전히 자라 캤나 안 캤나. 이불에 봉수가 물들면 빨아도 안 지는데 이걸 왜 깨고.
0: 엄마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나의 관심은 온통 내 손톱뿐. 다행히 손톱마다 발갛게 물든 봉숭아 빛이 세상 어떤 색보다 예뻐 보였다.
2: 엄마, 그거 알지? 봉숭아 물 빠지기 전에 첫눈이 오면 첫사랑 이루어진대잖아.
1: 됐다, 마치아라.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해줄기다. 이번 여름이 진짜 마지막이래.
0: 하지만 엄마의 그 마지막 봉숭아는 매년 여름이면 다시 돌아왔고, 엄마는 또 잔소리를 하며 절구를 꺼내 내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다. 여름밤이 되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풍경, 절구 속에서 곱게 으깨지던 봉숭아꽃, 또 비닐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밤새 나와 함께 뒤척였던 시큼달달한 봉숭아꽃 냄새, 그리고 내 손톱 위에 봉숭아를 올려주던 우리 엄마의 투박한 손.
4: 울컥한다.
5: 눈에 선하다, 그죠?
4: 네. 왜냐하면 그렇게 엄마가 함께 해준 그 순간들, 그 찰나의 기억들이 딸이 자랐을 때 엄청난 양분이 되거든요.
5: 그러니까요.
4: 근데 여기 지금 사진으로 우리 작가님들이 봉숭아 물들이는 거 캡처해 주셨는데 다들 난리다 정말. 비닐로 꽁꽁 똥여매고 막.
2: 이런 거 해보셨어요?
4: 그럼요. 저 봉숭아 물 들어봤죠.
5: 전 안 해봤는데.
2: 저는 남자인데 봉숭아 물을 엄청 들었었어요. 어릴 때.
5: 그래요?
4: 아, 진짜?
5: 여자 형제가 있어가지고.
2: 여동생이 저 3명이나 있어서.
5: 맞아. 그래서.
2: 애들이 다 하니까.
4: 아, 그래서 막 새끼손가락 뭐 이런 데는 하나씩 좀.
2: 나도 그냥 하지 뭐 이런 거 안 해서 같이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5: 그럼 형님, 이게 손톱이 안에 살에도 좀 묻겠네요.
2: 살에 묻죠. 살에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묻어요.
4: 그래서 내가 하나 보따리 풀어줄게 하고 가방 하나를 풀어준 느낌 있잖아요. 추억. 그 가방 여러 개 있다면.
2: 맞아.
4: 아, 되게 그러니까 좋다.
2: 이게 봉숭아 그냥 봉숭아가 아니라 그때 일들이 다 한꺼번에.
4: 맞아요. 봉숭아가 뭐예요? 그때는 결핍을 상징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색깔로 물들일 게 별로 없었어. 지금은 네일아트가 너무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네일아트 만들어 다니고.
5: 여기 올리땡 영 가면 매니큐어 빨자 다 있잖아.
4: 셀프. 겁나 빨리 말라.
2: 너무 많죠.
4: 네, 바르는 순간 말라 막.
2: 제품들이. 네,
4: 그래서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 순간들이 이제 우리는 익숙한데 여기 결핍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읽으니까
5: 뭐 꾸밀거리 놀거리가 참 부족했던 시절인데
4: 그죠.
2: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물들던 여름밤.
5: 아, 제목이 좋다.
4: 이분이 진짜 감수성 장난 아니신 분
2: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쓰셨어요.
4: 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다음 작품 또 만나볼게요. 네.

0: 축구장에
1: 두 배! 우와!
0: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2: 그런데
0: 할인매장
3: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저녁이 다가오면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길들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42km가 꽉 막혀 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또 달래내부터 반포 구간 특히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까지 천안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방향은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 반대 판교 쪽도 노오지부터 송내 구간, 이렇게 서부권에 가장 교통량이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 영동고속도로는 양지부터 용인, 신갈부터 북수원까지 인천 쪽으로 특히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백일장 주제가 여름밤입니다. 자, 여러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음 작품 소개해드릴까요?
0: 네, 전남 순천에서 문미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 수상한 그녀들. 오래전 제가 아주 잘나가던 시절의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 5명이 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치고 곧바로 비키니로 갈아입었죠.
1: 오! 얘들아 준비됐지? 이제 들어갈까?
2: 야야 잠깐만 잠깐만.
1: 왜?
2: 근데 우리 다 들어가면 텐트는 어떻게 해?
1: 아,
2: 여기 가방이랑 돈이랑 다 여기 있는데.
1: 오!
0: 그 말을 듣고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텐트를 지키자니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돈을 놔두고 다 같이 바다에 들어가기도 불안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조금 전 먹고 버린 라면 봉지가 들어왔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1: 아, 야 얘들아 돈 다 꺼내봐. 어? 빨리 빨리 회비도 줘봐봐.
2: 아 왜? 뭐 하려고?
1: 아무도 못 찾는데 숨겨줄게.
0: 저는 친구들의 돈과 회비를 몽땅 라면 봉지 안에 넣고 그걸 다시 검은색 커다란 쓰레기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1: 이렇게?
2: 어머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텐트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럼 어디부터 뒤지겠냐? 우리 가방이랑 옷 주머니부터 뒤질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이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겠냐고. 완벽하지.
2: 그랬어 안 돼 진짜.
1: 그지 그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걱정 끝. 전원 입수.
0: 그렇게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믿은 5명의 비키니 소녀단은 신나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정신없이 놀다가 텐트로 돌아온 우리는 수

0: 호박이며 과자를 꺼내 배부터 채웠는데요.
1: 이제 좀 살 것 같다.
2: 그지?
1: 치울까?
2: 그래. 자, 여기 봉투에다 쓰레기 다 모아.
0: 봉투를 번쩍 들고 쓰레기 자루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휘리릭!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가운데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또 한참이 지나고 밤이 됐는데,
1: 야, 우리 오늘 진짜 야 신나게 놀았다.
2: 완전 신나게 놀았지.
1: 근데 잠깐만, 아까 라면 봉지 넣어준 돈 그거 꺼냈지?
2: 응?
1: 설마 그대로 버린 거야?
2: 어떻게 망했다. 야, 쓰레기장 빨리 뛰어.
0: 그날 밤 해수욕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자 다섯 명이 막 전력질주하더니 산더미 같은 쓰레기 봉투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 돈이 든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비도 용돈도 버스비도 몽땅 사라져버렸죠.
1: 야, 우리 진짜 어떡해. 집도 못 가는 거야.
2: 가만 있어 봐봐. 사람들한테 일단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씩 빌려보자. 이왕이면 야, 젊은 남자애들끼리 온 데를 공략하는 게 그렇지 않지 않겠니? 미인계.
0: 그리하여 우리는 한밤중 해수욕장의 텐트를 하나씩 찾아다녔는데요.
1: 저기요, 죄송한데요,
2: 지가 돈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0: 그때였습니다.
3: 거기 아가씨 일로 와.
1: 저희요?
3: 네, 전부 일로 오세요.
0: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들이 우리 몸에 커다란 천을 둘둘 감싸더니 그대로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3: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여자들이 밤중에 텐트마다 막 들쑤시고 다닌다고. 그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0: 자초지정을 들은 경찰관님들은 한동안 저희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3: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돈을 쓰레기 봉투에 숨겨놓고 그걸 직접 버려요?
2: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3: 큰일 났어. 안 되네 진짜. 그래, 뭐 보니까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집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2: 그럼요.
0: 결국 경찰관님은 사비로 저희 다섯 명의 버스비를 빌려주셨고, 야심차게 떠났던 1박 2일 비키니 여행은 파출소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관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디 계시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2: 돈만 넣었구나. 옷도 넣은 줄 알고.
0: 옷은
2: 그럼 이제 비키니로 봐요. 퇴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 버스 타고 그때 어떡하냐 싶었는데.
0: 아이고야.
2: 야, 근데 이렇게 감쪽같이 꾀를 썼다 싶었는데 그 꾀에 내가 넘어간 순간 나도 꽤 있거든.
4: 있어.
2: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4: 진짜 있죠. 건망증 있죠.
0: 이거 땅에 묻든 지 했어야지. 걷어두면 안 돼.
2: 땅에 묻어도 못 찾아. 이제 나중에 막 실컷 3시간 4시간 놀았어. 근데 어느 땅인지 또 막
4: 모르지,
2: 멘붕이
4: 모르지.
2: 오잖아요.
0: 그렇겠다.
2: 그러면 이성적 사고가 마비돼.
4: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약간 상태가 하이퍼 상태잖아요.
2: 도파민
0: 들켜가지고
4: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 맞아.
4: 세세한 거 못 챙겨요.
0: 그러네.
4: 생각이
2: 방향도 못 잡고
4: 못 잡는 거예요.
2: 분명히 그 누군가의 발치에서 지나갔을 거야, 그 봉투가.
4: 그렇지.
2: 못 본 거예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막 얼어붙은 거지. 막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 이제
0: 20대 어떡하지? 초반에 들떠가지고.
2: 그래도 이게 20대 초반이라 가능한 거예요. 진짜 안 그러면은 진짜 50대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
0: 큰일 나죠.
2: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
4: 안 돼.
2: 그래서 어렸을 때는 추억이니까 그래도 좀 예쁘게 포장이 되잖아요. 그 와중에.
0: 네, 그렇죠.
2: 그래도 막 20대니까 뭔가 좀 복숭아빛 같은 추억으로 포장이 되잖아. 봉숭아 물들이듯.
0: 그렇죠.
4: 그렇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꺼내봐도 이게 귀엽잖아요, 뭔가.
2: 귀엽지.
4: 에피소드고.
2: 맞아. 50대 때 똑같이 친구들하고 이러잖아. 그럼 다 같이 MRI 찍으러 가야 돼 이제. 야, 정신 차려. 야, 지지배들아.
0: 안 되지.
2: 가자. 내가 병원 예약해놨어.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4: 그렇지. 그렇게 되죠.
2: 네, 재밌다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는 거 있어요, 심현보 씨도?
4: 저도 완전 있고요. 전 요즘에 사실 이런 얘기 저는 자주 하는 편인데 너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나이든 티 날까봐 그런데.
2: 왜요?
4: 그러니까 비밀번호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0: 그래요?
2: 네. 저도 그래요.
4: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요.
2: 맞아요.
4: 너무 많고.
0: 그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거 등록할.
4: 제가 거죠? 최근에 컴퓨터를 바꿨어요. 네. 작업하는 컴퓨터를.
0: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받기도 해야 되고 사이트에 가서 막 인증하고 해야
0: 맞아요.
4: 되는데. 지금 거의 2주일째 음악은 못하고 계속 인증만 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 이 사이트 비번이 뭐냐, 어디 썼지? 2주째 지금, 예.
0: 맞아요.
2: 그리고 왜 비번 걸기 전에 질문 하나 선택하는 것도 있잖아요.
4: 네. 있죠.
2: 나 그 질문도 기억이 안 나요. 네.
0: 뭘 골랐는지.
4: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나지.
0: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이름은 이런 거 기억 안 나죠.
4: 생각 안 나죠.
2: 무슨 질문을 골랐지?
4: 뭘 물어봤지?
2: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은행 업무 보러 가시면 비밀번호를 그렇게 소리 내서 읽어요. 이렇게 찍으면서 ATM기에서 6,
5: 7, 0, 8 뭐 이렇게

0: 정확하게 네. 인지가 그래서 되니까.
1: 그래서 그거 막 우리가 깔깔거리면서 소개했잖아요. 네. 얼마 전 내가.
0: 네. 소리 냈지.
1: 뭐 인증번호가 내려오잖아. 네. 그거를 외워서 옮겨야 되니까.
2: 네. 아, 이상하게 그렇게 아, 돼요.
0: 저 현관 앞에 서 있은 적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 그럴 때가 있어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1: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돈 담아서 버렸다고 너무 좌절해하실 필요
0: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1: 네, 네. 나인 뮤지스의 노래입니다. Dolls. 이 노래 듣고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0: 네, 여름밤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지라시 라떼 101장 코너인데요. 아, 울산에서 황민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제목, 그 여름 고향집. 남편의 고향은 경북 고령입니다. 시할머니 때부터 가족들이 살아온 오래된 시골집. 남편도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3년 전 그 집을 지키시던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고향집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집에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고향집을 가장 자주 찾는 사람은 저희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시골이라 마트가 멀다 보니 한번 갈 때마다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준비할 때는 아 이게 맞나 싶다가도요. 막

0: 막상 도착하면 그 많은 짐을 싸온 보람을 느끼곤 하는데요. 마당에 불을 피워 고기도 굽고 숯불 한쪽에는 고구마도 슬쩍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모기불까지 피워놓고 평상에 앉아있으면 여느 캠핑장 부럽지 않아요.
1: 이야, 좋다. 세상 천지 이런 데가 어딨노?
2: 그러게, 예약할 필요도 없고 퇴실 시간도 없고 거기다가 공짜잖아.
0: 그렇게 실컷 먹고 쉬는 것도 좋지만 고향집에 갈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놓으신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일인데요.
2: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쓰시던 거 맞지 이거?
1: 맞다. 이거 엄마가 맨날 쓰던 건데.
0: 그렇게 물건 하나를 두고 한참 동안 어머님 이야기가 이어지고 어느새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아 외면했던 창고를 정리하다 구석에 놓인 생수병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는 어머님이 직접 농사지은 콩과 깨, 찹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셨는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셨는진 이제 알 수 없게 됐네요. 어머님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가셨고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거든요.
2: 여보, 근데 이건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3년도 넘었어. 먹기도 애매하고.
1: 그래도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거니까 조금만 더 놔두자.
0: 남편에게는 그저 오래된 곡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 이번에도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집을 쉽게 비울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떠났지만 옷장 속에도 창고 한 구석에도 마당에도 아직 어머님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올 여름밤 그리고 내년 여름밤에도 지금처럼 남편과 같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나 이 구절이 너무 좋다. 어머님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4: 그러니까요.
1: 오늘 따뜻한 사연들이 오늘 많아요.
3: 아니 그리고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와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수준과
1: 글들이 되게 네. 좋지 않아요.
4: 그러니까.
3: 아니 우린 지금 저희가 감히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싶게.
4: 맞아요.
1: 너무너무 잘 써주셔서.
3: 그렇죠. 예. 심사는 하나의 형식일 뿐.
4: 네, 그럼요.
3: 예, 의미 부여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다들 수작들이라. 야. 이렇게 뭔가를 좀 조금씩 아까워서 정리해 본 기억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쉽게 버리지 못하는 마음.
1: 그런 것들 뭐 지난 시간들 쌓여 있는 것들 좀 있지 않나요?
4: 맞아요. 물건이 맞아. 정이 들면 못 버리겠더라고요.
3: 나 옛날에 네.
1: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4: 맞아요.
3: 문소리 씨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본 영화인데 문소리 씨가 젊은 엄마예요. 아이들이 11살 뭐 그리고 4살 이렇게 아들 딸을 남겨놓고 떠나게 된 거예요.
1: 네네.
3: 병으로. 근데 이제 문소리 씨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
4: 네네.
3: 근데 장롱 문을 열고 그 딸아이가 코를 박고 막 우는 거야.
4: 아이고.
3: 그 엄마 홈웨어 하나를 손에 쥐고 엄마 냄새
1: 때문에.
3: 그 장면은 십몇 년째 복기만 해도 눈물이 나.
1: 지금도 울컥하네. 얘기만 해도.
4: 왜 울복?
1: 감성이
4: 여참으로
3: 여참으로
1: 오늘 한 꼭지만 걸려 내가 그냥 펑펑 울어줄 텐게
4: 울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3: 울다 읽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진짜 그래서 그게 갑자기 아이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직 그
4: 맞아요.
3: 남아있는 망자의 시간들이 산자에게도
1: 그죠,
3: 적용이
1: 미치죠.
3: 되는
4: 네. 그분은 떠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안 떠나니까
1: 그러니까 의외로 막 대단한 것들보다 그런 약간 단편적인 것들 있잖아요.
3: 맞아요.
1: 진짜 자잘한 것들
3: 맞아,
1: 그런 게 탁 떠오르면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방아쇠 같이 트리거
4: 맞아요,
1: 같이
4: 맞아.
1: 스위치 탁 켜는 것처럼
3: 맞아.
1: 뭔가
4: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죠.
1: 네.
3: 그렇죠. 그런 갑자기 게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네. 누가 확 하고 갈비뼈 밑동으로 들어와.
1: 그렇지.
3: 주먹 치듯.
1: 스위치 탁 켜는 것처럼.
3: 아마 이 마지막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임종이나 또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4: 맞아요. 네,
3: 그 감정들. 자, 이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고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 네. 그럼 광고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져

0: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분꽃이 분꽃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임실 지역의 농사 뒤풀이 노래 백꽃타령입니다. 막걸리 한 잔과 소리 한 자락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7: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8: 네. 오늘 장원을 심연보 씨가 발표해 주시죠.
9: 아, 오늘은 약간 느낌이 문학상 느낌이었어요.
8: 오, 그리고 또 맞아요.
9: 사연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8: 네. 어, 그거 어때요? 현보 문학상.
9: 아, 부끄럽네요.
8: 왜요?
7: 하면 되죠. 탐인 대형님 지금.
9: 자, 그러면 오늘 지라시 라떼백 일장 오늘의 장원입니다.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황민숙님의 네. 그 여름 고향집.
8: 네. 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에 녹용 홍삼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7: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진 백일장 주제 여름밤 맞습니다. 이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주제는 좋아요.
8: 어, 근데 저희가 처음에 너무 마라맛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아, 좀 뭔가 관능적인 여름밤을 보내주세요 막 이랬는데 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너무 네. 좋은데 선선한 마치 여름의 평상 위에서 아까
7: 맞아요.
8: 그 왜 묘사해 주신 대로 간혹 부는 선선한 바람 한 자락 맞는 느낌.
7: 형님은 어때요? 이번 여름이 더워서 고생이었나 아니면 글 쓰느라 힘들었나요?
9: 저는 사실 약간 네. 집 작업실 왔다 갔다 했던 아, 시즌이었었어요.
7: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네.
9: 크게 막 해 그렇지 않았던
8: 심연 보시라면 무더운 이 폭염 속에서도 막 정말 한 자락 바람 같다 싶은 존재들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사를 하시는
7: 맞아요,
8: 분이니까.
7: 맞아요.
8: 어때요? 지금 딱 생각났을 때 나 그래도 여름에 이거 하나는 좋았다 싶은.
9: 올 여름에?
8: 어, 그런 풍경이나 그런 어, 존재.
9: 몇 편 영화를 봤는데요.
7: 영화들 아 좋죠.
9: 영화 보고 나서 이렇게 집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극장이 있어서
8: 어, 네.
9: 이렇게 밤에 늦은 시간에 와이프랑 오, 걸어가는 맛이 네. 조금씩 조금씩 날씨들이 변하거든요.
7: 아 이런 밤이
9: 몇 번에 걸쳐서
8: 맞다.
9: 그 기분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서 좋았던 것 같아요.
7: 아 좋다 좋다.
8: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좋잖아요.
7: 부럽다. 네. 아 우리 앞에

0: 극장을 안 가. 미치겠어 아주.
1: 극장을 안 간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싫어. 핵심을 알아야 돼.
2: 아 그래요? 아 내가 싫은 거야?
1: 극장은 좋아해.
3: 혼자 엄청 보러 다니는 거 아니야?
2: 그럴 리가 없는데.
1: 물어봐봐.
2: 아 그래요?
1: 지금 오디세이아까지 다 봤을 거야.
2: 그래? 네. 아니 처음 알은
1: 아니야.
2: 알겠습니다.
3: 이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
2: 자, 여러분들의 여름밤 이야기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형님?
3: 자, 네. 지라시 홈페이지 보시면요, 지라시 라떼백일장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아, 조성모 씨의 깊은 밤을 날아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심현보 씨 보내드릴게요.
3: 네.
1: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3: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철어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0: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 이후 즉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습니다. 37살 장미란 씨는 5월 12일 밤 제주 한린읍의 집을 나선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48분 아산호 인근 도로에서 70대가 쓰러졌는데 일행이 낙뢰에 사람이 맞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산 일대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또 충남 보령에서는 신호등이 강풍에 넘어졌고 공주, 당진 등에서는 가로수가 부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나타나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나일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포획됐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낮 11시 반쯤 광교신도시 홍제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습니다. 오늘 오전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와 산책하던 시민이 수풀 속에 있던 도마뱀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수원시는 나일왕 도마뱀을 소유주에게 넘겼고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관계, 위법사항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이틀째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다르니키키 구역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한 명이 숨졌고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미니버스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날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다친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 이어 이틀째 도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고 드론 부대가 포함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5에서 40mm,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 5에서 30mm 등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최고로 긍정적인 사람 뽑기 대회를 열고 사람을 모았죠.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첫 번째 참가자,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틈새는 파랗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하늘이 파랄 겁니다. 이들 모두 탈락! 1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태형의 뉴스 하이킥.
1: 8월 22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내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새 당대표를 비롯한 당대표 후보들과 만났죠. 다음 주엔 새 지도부와 만찬을, 이어 여당 의원 전원과 오찬을 가집니다. 김민석 당대표도 취임 후 통합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 기강잡기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비장행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을 무더기 징계한 거죠. 또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청와대 패싱 논란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1577-1352 1577-1352
1: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노영희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정광재 전 대변인이 지금 도로에 꽉 막혀 계셔서 아마도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노 변호사님과 이런저런 이슈 얘기를 좀 하다가 중간에 또 정광재 대변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새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광폭 행보를 좀 이어갔습니다. 당선 직후엔 일단 먼저 거제 수해 현장 찾았고요. 이어서 DJ 추모식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부산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 등등 뭐 통합과 민생 행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고 또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3: 일단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되게 빨리 많이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좀 약간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네네. 이분이 옛날에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공부 잘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알았었었는데 예전에 무슨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제 아마 시국 관련해서 재판 받았던가 그런데 같은 이제 피고인들에게 네. 그 재판장이 공부는 안 하고 이러고 다니나 지금 이런 식으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다른 어머니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네네. 생활기록부를 떼어다 갖다 드렸대요. 국민학교 때부터 여기 고등학교까지
2: 공부 열심히 한 아이다.
3: 그랬더니 네. 다 100점이더래요. 아, 그럴 수가 있네요, 사람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되게 성실하고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분열이 좀 많았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이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불신 같은 거를 좀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네. 좀 그립감을 세게 잡고 뭔가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약간 이제 기싸움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느껴져요. 기싸움 같은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팀 미안합니다 팀 정청래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면 그분들이 아 우리는 민심에서 이겼어 여론조사에서 조금 이긴 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민심은 우리를 지지해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또 뭔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머릿속에 놓고 이걸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무래도 그 우리가 당대표 뽑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크게 서로 대립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고 싶은 행보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문재인
3: 맞습니다.
2: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 다들 이렇게 참석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당내 기강잡기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 회의에서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는 경우 지휘고와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당의 모든 뉴스가 당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이른바 칭청계 위원들의 장애 발언을 좀 단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원진 씨 유튜브 방송 이런 데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들 단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여권의 이슈는 우리가 끌어가겠다. 뭐 이런 그립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사실은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제가 한참 나갈 때는 30몇만까지 동시 접속이 있었었어요.
2: 네네.
3: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5만에서 뭐 17, 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른 그 시간대에 방송되는 다른 방송의 동접자들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뭐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또 항상 이제 이슈를 거기서 선점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의 영향력이나 이쪽에 조금 그 편승해서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나와요. 민주당의 대항마로 뭐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를 잡는 게 아니라 김어준을 잡고 있구나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0: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의 소식이고 또 당의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당의 공식 기구에서 먼저 나가는 게 좋겠다.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그 바깥에 있는 네네. 곳에 너무 그러니까 좀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좋게 생각하면 또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 TV라고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럼 다 올 거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광재 대변인 오셨습니다.
2: 네. 아이고 오늘 차가 많이 왔겠는데.
0: 안녕하세요.
2: 고생했습니다. 네.
1: 지금 그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에서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 통해서 이제 새벽 방송으로 모든 당 이슈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발언한 거 얘기 좀 하고 있었거든요.
2: 근데 저는 그 발상이 네. 좀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종편, 아침 라디오 방송,
1: 네.
2: 유튜브도 각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지금 그 뉴미디어 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TV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유권자들 그러니까 그 민주당원들을 중심으로 네네. 뭐 일반 그 국민들에게까지 얼마나 소구력이 있어서 그 채널에 가서 내가 그 방송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오른소리 TV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를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또 옳다라는 그 중의적인 의미로 오른소리 TV라고 운영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그걸 국민의힘 TV로 이름을 바꾸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1: 네네.
2: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1: 활성화되려면 그 채널에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 같은 분 불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래야 될 텐데.
2: 그래야 되는데.
1: 부르면 갈 겁니까?
2: 아, 국민의힘 TV에서 하면 해야죠.
1: 아니,
2: 당연히.
1: 민주당 TV에서 만약 부른다고 하면.
2: 저 부르겠습니까? 근데 거기 또 나가잖아요.
1: 네.
2: 제가 조금만 또 뭐 그 지지자들 그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하면은 네. 도배돼요. 이제 그 댓글로. 그래서 쉽게
1: 나가기 어려울 것
2: 같습니다.
1: 당에서는 징계 당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네. 아무리 뭐 유익한 콘텐츠로 또 의제 설정도 여기서 하고 뭐 당원들도 여기 와서 좀 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제 방송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KTV라는 방송이 있고요.
1: 네.
2: NATV라고 국회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중계한다고 하더라도 MBC 뉴스회전 보고 TV조선 팩트 오늘 보고 이럽니다.
0: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같아요. 민주당 TV가 성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그 콘텐츠가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리고 너무 당의 뭐 당의 정책이나 국회의원들을 막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죠. 지금이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정말로 그 TV를 많이 보고 새벽부터 의제를 그쪽에서 설정하는 데를 좀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정말 재밌고
1: 네.
0: 정말로 유익하고 또 비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남준 국회의원이 사실 이거 총괄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PD 출신이래요. 예컨대 지난번에 동상이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셨었잖아요. 부부가. 근데 동상이몽이 되게 이제 성공적으로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좀 잘 좋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안 나가려고 그랬었대요.
1: 네.
0: 그런데 그거를 김남준 의원이 이거 나가셔라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정말 날카로운 PD의 시각으로 이걸 정리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정말 관제방송처럼 되는 거 아니라면 또 실제 돈과 인력과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성공할 수도 있으니 이제 너무 선의해가지고 막 못한다부터 하지 말자.
1: 일단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뭔가 친청계 최고위원 들이 김원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단속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김민석 대표가 당직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의 전용기 의원, 노동 전략지역 몫의 권미경 세브란스 노조위원장을 지명했는데 이거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 주십시오.
2: 일단 그 친청계 네. 최고위원 3명 당선된 분이 당선된 직후에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우르르 나가갖고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비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과연 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네. 이런 생각하면 저는 그 세

0: 또 비판받을 지점이 있어요. 올해 2월에
1: 네네.
0: 정청래 당 대표가 당시에 조국혁 신당과 합당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른바 친명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현주, 강득구 이런 분들이 득달같이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을 왜 최고위원회 이런 반구 논의도 없이 당대표 독단적으로 발표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네. 당대표가 권한이 있지만 이게 최고의 의결사안이라면서요. 그럼 최고위원의 의결에 앞서서 최고위원들에게 내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반대 얘기하는 거는 좀 일견 당연해 보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 이런 비판을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저는. 아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하고 합당할 건지 말 건지를 갑자기 얘기하는 그거하고 당대표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다음에 원래 본인이 지명하는 것이 당연한 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일단 지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위에서 의결 얘기한 다음에 또 이제 인선하는 뭐 의결 인선인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과 어떻게 같다고 지금 보시는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친천계 의원들도 처음에는 전부 다 그거 반대하는 얘기였지만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했고 또 지금 문제는 김용기 아니 전용기 의원하고 그다음에 권미경이라는 이 분이 그 최고위원직이 적당하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2: 근데 지금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딱 맞다고 지금 다들 수긍을 사실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너무 얼토당토하는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제대로 다 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 선거 때문에 너무 힘든 이 민주당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면서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른바 칭청계 최고위원 3명이 뭐 협의가 없었다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최고위에서는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2: 이나 민주당 사람들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칭청계 의원들이
1: 네.
0: 김민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거 당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첫 번째 어떤 행보를 보일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 의결에 앞서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좀 논의를 해보시고 정말로 반대가 없다면 내가 이런 사람 임명하겠다. 근데 정말 반대한다면 이거 최고위 의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0: 이거 다수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러한 반발 그러니까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세 명이 집단 퇴장하는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보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데요.
1: 그러면 친천계 최고위원들의 지금까지 행보를 좀 진단 평가해 본다면 처음에 약간 삐걱대는 모습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약간 좀 네. 기강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도 군기 잡는 거 아닌가요? 아, 당대 본인들은 물론 최고위원이고 당대표가 훨씬 더 권력 서열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락호락하게 당대표가 모든 일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쌍심 지키고 지켜다 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최고위의 의결이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2: 근데 사실 이제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인데 최민희 의원이 그 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1: 네.
2: 먼저 나서가지고 지명직 그 청년 최고위원회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먼저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마치 끌려가는 듯이 사실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의 그런 어떤 이벤트였기 때문에.
1: 네네.
2: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원래 당연하게 지명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기싸움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민석 대표가 오늘은 원외 지역 위원회 지원 관련 TF 인사를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하고 책택용 원외 지역 위원장 협의회 대표를 공동 단장으로 임명했는데 임미애 의원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였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최용택 대표는 어떤 인물입니까?
2: 최태경 대표.
1: 네. 네.
2: 환경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선거 여러 번 나갔었었는데 이제 사실 조금 잘 안 된 그런 사람인데요.
1: 네네.
2: 2002년도에 16대 그 선거 때 정치에 이제 입문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랬는데 이분이 조금 약간 비운인 게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는 서울시 정무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그런 운 같은 게 사실은 조금 없는 그런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기장 쪽에서 본인이 조금 투표를 잘

0: 받아가지고 다음엔 23대 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거 좀 밀어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대표가 예, 신경 써주고 있는.
1: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내 통합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직후에 당 의원 전원과 오찬을 한다고 하죠. 이번 전당대회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뭐 화합의 속도를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런 자리 계기로 해서 민주당은 좀 당이 빠르게 화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정원희 대변인.
2: 제 진단보다 네. 노 변호사님 진단이
1: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하셔서.
2: 그런데 네. 저는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사실 대통령의 임기 2년 차에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됐을까. 김민석 후보의 자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이번 당권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당내 경선이 격화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친명 대 반명 후보로 나뉜 거 아닙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반명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1: 네.
2: 본인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뭐 어느 정도나 이재명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더 친명이라는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명이라는 프레임에 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경선을 통해서 갈등 요인은 네. 잠복하는 거지 언젠가는 다시 돌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만든 네.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증세가 많이 됐다. 이거 좀 고쳐야 된다라는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좀 협의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정청래 그 의원이나 친청계에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하는데 왜 고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얘기고 다음에 더 갔을 때는 뭐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것까지 가면은 당내 갈등이라는 게 잠복기일 뿐 언젠가는 이제 돌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예상은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표면적으로야 화합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각각 사안마다 대립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는 김민석 대표하고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도 만찬을 했죠. 지난 전대 후에 만찬과 비교해보면 작년엔 전대 열흘 뒤에 만나서 약 2시간 동안 만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대 이틀 만에 만나서 약 5시간 했으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뭔가 좀 더 끈끈하게 많이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당정청 협력, 민생경제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작년과 달리 이번엔 청와대에서 만나서 또 일부 장면만 공개가 됐으니까 어떤 얘기가 이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0: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했던 경선. 예, 당대표 경선 때문에.
1: 저희가 2부에 넘어가서 들어야 되겠네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0: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려서 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친 뒤 지금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곳이 많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 안팎으로 선선해서 저녁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름이 아직 지나고 있는 강릉과 청주 등 일부 내륙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귀경길, 빗길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북강릉 영업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비가 많이 오는 제천 일대도 사고가 많이 보이는데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제천 분기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남제천 부근도 사고 처리 여파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노용희 변호사,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부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그리고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의 만찬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전해들은 얘기 있으신지 노용희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7: 전해드린 얘기는 뭐 네. 특별한 건 없고 뭐 서로 사과하고 앙금을 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민석 대표하고 송영길, 특히 송영길 후보가 좀 막말 비슷하게 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6: 네, 좀 세게 나왔죠.
7: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중간에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사실 그게 조금 계속 마음에 맺히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주 탁 풀어버렸다, 털어버렸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나왔고요. 약간 긴장감이 조금 있었다. 5시간 동안 이제 물론 하면서 되게 그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나 너무너무 잘 해결됐으면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바깥으로 표현이 될 텐데 아무리 비공개라도.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오랫동안 서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을 이 뭐 세 분 플러스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친명 쪽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은 이제 약간 조금 힘들게 느껴져서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이분이 뭐 정치를 뭐 한두 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자기 정치를 또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6: 그래서 이 자리를 계기로 앙금이 다 씻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정청래 의원은 오늘 지지자들 만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모와 함께하는 연합 대번개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정청래 그 의원이 낼지 그리고 이렇게 전대 후에 지지자들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조금 우려되는 모습인지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8: 저는 일반적인 정치 문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돼야죠. 뭐 치열한 경쟁은 좋은 겁니다. 당내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당의 외연도 좀 확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 뒤에 승자에게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패자에게 위로해 주는 게 그 전통이잖아요. 네. 아주 미덕이잖아요. 네. 그런데 진 사람이 그 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을 강

0: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들만 따로 모아갖고 이렇게 1박 2일 한다는 행사 자체가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살 만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는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김민석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이건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패자는 자숙의 시간을 좀 가져야죠. 그리고 조금 성찰하고 이번 선거에서 내가 왜 졌는가 또 만약에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자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막 환호하고 또 본인 듣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 해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새로운 정치적 오해를 낳고 그게 당내 갈등 요인으로 비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오늘 여기서 한 얘기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 생각하기
0: 말해야죠. 뭐 등 의원님은 이리 와서 이런 말 했어요. 뭐 2030년 대선 나가겠다는데요. 이런 식의 말 안 나올까요?
1: 약간 우려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정청래 의원은 자신 지지하는 의원들에게도 지금 참석 권유했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그러니까 팀 정청래가 다 참석할 걸로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뭐 네.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예, 네. 저는 이 최고위원 된 분들은 참석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정말로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하고 이제 경선했었을 때는 박찬대 의원이 물론 뭐 표 차이도 조금 나긴 했었습니다만 네. 되게 쿨하게 그걸 다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앙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SNS에서는 정말 치열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를 지지했던 이 사람들은 꼭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계속 관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청래 팀 정청래 쪽의 사람들은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요만큼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내가 관리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계속 끝까지 같이 가야지 이런 모습을 사실 보여요. 왜냐하면 네. 최민 의원도 수석 최고 된 것에 대해서 소감을 묻는데 아, 난 수석 최고 만들어달라고 한 적 없다. 아, 나는 이게 전부 다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받은 표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난 끝까지 정청래를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옳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게다가 최고위원까지 된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청래와 함께 뭉치겠다. 정청래와 같이 앞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부적절한 겁니다. 지금 현재 무슨 뭐 정말로 뭐 대권 후보로서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끝까지 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만큼 아니 사람은 저기 우리랑 저기랑은 저 뭐 이렇게 규정하는 거 매우 잘못된 거죠.
1: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지금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일단 무죄 판결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한데 노웅래 전 의원은 정치검찰에 조작수사 확인됐다라고 한 반면에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 무죄 판결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정근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사무부총장 하던 사람의 수사하다가 네. 그 사람의 핸드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가 박 씨와 박 씨의 부인인 조 씨 네. 휴대 전화를 같이 이제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노웅래 의원이 뭐 아 이런 걸 또 뭐 또 지난번에 받았는데 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 이 사람 돈 받았나 보다 하게 된 거죠. 왜? 그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사업가니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이라든가 뭐 발전소 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해준 것을 이제 의심을 하고서 계속해서 그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제 다섯 차례인가에 걸쳐서 6천만 원 받았다. 이게 네네. 이번에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는 이정근 씨의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분석하는 그 내용 속에는 현실적으로는 이 박 저기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거는 별건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 이제 뭔가 받아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법수지 증거였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유명한 한동훈 의원의 그 돈봉투 바스락바스락 아니겠습니까?
1: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 네. 저거 네. 얘기할 때 그런
2: 뭐
1: 얘기했었죠.
2: 뭐 핸드폰 속에 뭐 그런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다더라. 네네. 또 내지는 돈 안 받은 게 아니라 돈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돈을 전혀 안 받은 게 아니라 500만 원이 이제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당하는 돈들은 이제 받은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사실관계를 오도하면서 되게 자극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오염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1: 검찰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 이거 사업 인사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건 아니고 500만 원 이하 정도는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이 됐던 거고.
2: 그러니까 후원
1: 절차적 문제, 네. 그다음에 검찰이 주장한 것도 다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노웅래 전 의원이 2심 무죄를 받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웅래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마포갑 선거에서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패했다. 노웅래 선배님께 뒤늦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SNS를 올린 뭐 의도가 있을 테고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빌드업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광규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죠.
0: 저는 굳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포스팅해갖고 네. 재부각되게 했는지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2심 무죄입니다. 근데 뭐 변호사님과 더 잘하시지만 왜 무죄냐.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형식적인 내용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이 2심에서 무죄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은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건 아니고요. 노웅래 의원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건 아닙니다. 이게 보도 내용 보면요. 당시에 후원자인 그 A씨의 부인이 와서 돈을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 녹취입니다. 아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아 후원금 처리하면 너무 섭섭하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어쨌든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1: 네.
0: 특정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의 유죄를 만들려고 했다.
1: 네네.
0: 만들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내용이 알려질수록 전말이 알려질수록 대통령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노웅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선배고
1: 네.
0: 당시에 이 마포갑에 대해서 그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 미안함은.
1: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까지 간 건 좀
0: 그렇죠.
1: 너무 간 거 아닌가요?
0: 공소 취소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1: 네.
0: 그거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궁극적인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절대적인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이걸 돌파하면서까지 공소 취소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이 노웅래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투입한 인물이 바로 진천계 이지은 전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노웅래 전 의원이 대법에서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음 총선 마포가 출마가 그럼 기정사실화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2: 아무래도 이제 이지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선거 관련 국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구설에도 좀 많이 오르고 좀 부적절한 행보도 좀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 공천을 다음에 꼭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노웅래 의원은 사실 거기에서 되게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분이고 자기 네. 지역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얘기를 굳이 언급했느냐 하면 노웅래 의원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천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송영길 의원도 탈당하고 다 이렇게 그 관련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사실은 되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다들 그냥 배제시켜버렸던 거라서 미안한 마음이 사실 되게 컸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말한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죄라고 하는 것을 그 검사가 입증하는 건데 지금 네. 위법수지 증거라서 뭐 그거 그 부분도 안 받아들여진 것도 맞지만 실제 이 판결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뇌물성으로 이 돈을 받았다 혹은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선후관계 혹은 이제 입증 책임을 좀 잘못 판단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1: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 윤리위가 친한계 비당콘파 의원 4명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 내렸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징계 수위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 정도 받을 만한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영진 서범수 의원보다 조경태 진종호 의원 징계가 더 센 건 또 왜 그런지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주십시오.
0: 이번 그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네. 나오는데 비장 횡사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 정말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냐? 2024년에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비명행사, 친명행제. 근데 이거를 차용해갖고 국민의힘이 비장행사라는 표현을 듣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네.
0: 사실 개별 의원이 모두 다른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의 사안은 전 누차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개인적 친소관계를 떠나서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만한 사안이라고 봐요. 근데 그 징계 수위가 이 정도가 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이분 네. 네 분이 모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 이상의 조치를 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동의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얘기가 될 건데 그것도 2년이 기준이 된 거 아닙니까? 2년 이상 받으면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고 그 이하면 공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근데 이거와 비슷한 과거의 전례가 있었어요. 몇몇 사안들은.
1: 네네.
0: 그럼 전례에 비교해서 이게 과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전례와 비교했을 땐 무척 과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한 이유는 뭐냐? 네 명이 모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이렇게 형량이 높아진 거 아니냐. 형량이라 그러니까 무슨 재판 같은데 징계 수위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네. 하시는데 지난 대선 때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의원들 징계는 또 감감 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2: 맞아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직접 했었었는데 네. 되게 그때 불만이 많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는 특히 국민의힘을 지금 살리는 사람이다 오히려. 근데 나를 이렇게 징계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대선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 가 됐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를 밀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다가 결국 이제 안 됐어요.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동안에 여기 이름 써있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써있는 그 티셔츠나 뭐 점퍼 같은 걸 제공을 못했어요.
1: 네.
2: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덕수라고 하는 이름을 써있는 걸로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실은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네.
2: 실제 이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징계와 일반적인 징계가 완전히 다르고 서로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거 절차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자 그러면 이 징계받은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뭐 법적 대응을 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없고요.
0: 그러면 법적 대응은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특히, 그렇다면 네, 네. 이제 뭐 탈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가 나중에 있을 거냐 그리고 심지어 탈당을 한다 그러면 신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는 인사도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0: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와서 다시 네. 뭐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지금 육선을 한 사하라는 곳이 조경태 의원이니까 당선 가능한 곳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법적으로 가처분 같은 것을 가는 거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과연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인인데 왜 이 정치를 사법화시켜서 하느냐.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분들은 차기 지도부를 장동혁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세워서 그 기간 동안에 이 감경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2028년 8월까지 임기를 하잖아요.
1: 네네.
0: 이때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데 장동혁 대표의 연임을 막는데 이 네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본인과 뜻을 같이 하거나 적어도 장동혁 대표와 반하는 뜻을 가진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8월 이후면은 공천까지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의 네.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당원권 정지를 풀고 그다음에 2028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 투쟁에 나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1: 현실적으로는 법적 대응은 실효성이 없는 거고 탈당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당내에 남아서 장동혁 대표의 연임 저지에 총력을 가할 것이다.
0: 그러니까 당원권은 정지되지만 여하튼 뭐 탈당이나 뭐 새로운 신당을 추진한다거나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렵죠.
1: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후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한 건데요. 법원 행정처장은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라고.

0: 얘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반적 주장이다. 갑자기 재청하겠다 통보한 이후에 서너 시간 만에 사면 재청을 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지금 계속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목례를 부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재청권은 당연히 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재청권의 문제라기보다도 3월 3일 날 노태학 대법관이 그만두면서 원래는 네. 1월 달 정도에 이게 다 정리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탄핵 얘기 나오고 이 문제까지 이제 불거 진위가 갑자기 부랴부랴 이제 이렇게 재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김성수 부장이라고 하는 그 이은구 대법관 후임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청와대하고. 네. 그랬는데 이 손봉기 부장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얘기는 실제 이번에 그 네 명의 원래 그 후보들 추천이 됐던 후보들 중에서 두 명이 현실적으로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벌어지니까 실제 김민기 대 손봉기만 남았었는데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대법관이기도 하고 또 여성 대법관이 조금 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피력을 했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굳이 김민기는 이제 안 하면서 선봉기만 이제 무조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미리 상의해가지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상의해봤자 청와대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나는 그냥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하고 합의를 했는데 네네. 민정수석이 그러면은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월권 휘둘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한창식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와가지고 진실 게임으로 사실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자체가 법조인들은 되게 불편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 재청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좀 모양새가 웃기게 돼버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너는 사인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법원이 사실은 이번에 이 상황 자체를 딱 규정을 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국회를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봤자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패싱하는 걸 다 그대로 받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손봉기 부장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듭니다.
0: 앞으로 아마 반려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시면 반려해야 된다라는
1: 저는 손봉기 부장에 대해서는 네. 반려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문제냐,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 독점하려는 거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레 국민이 뽑지 않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대법관을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려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2: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굳이 특정인을 네. 선임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대법원에서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는 굳이 왜 김민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왜냐?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인데 그 부인이 아무리 자질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다른 그 네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민기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 법원에서 판단했을 땐 헌법재판관이 남편인 김민기 후보자도 뭐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더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김민기 후보자를 청와대가 고수하다 보니까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한 명이라도 빨리 더 앉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잖아요. 근데 26명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을 이 한 명도 본인과 이 뜻이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꼭 심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임명권을 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반려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큰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청와대가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네. 이런 인사와 관련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1: 아니 남편이 현지에서 네. 근무하기 때문에 부인이 자질이 있어도 대법관 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21세기에 가능한 논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이 그 후보들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서도 그거 다 알면서도 좀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0: 저희가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는 경제 이야기 제가 좀 풀어드리고요. 4부는 국제정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두 분과 정치대담 조금 더 나눌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1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1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1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

0: 이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경고하자 이란은 파괴적인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웅 특파원이 전합니다.
7: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와 해상 봉쇄를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원투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육해공과 방공, 사이버 공간에서 징벌적이고 파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미국의 제재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고 있는 지금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 선을 넘어서며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의 연설에서 이란은 절실히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정을 절반 이상 축소한 한미연합연습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은 남북관계에는 거듭 선을 그었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김여정 부장은 미국 현지 시간을 의식한 듯 이틀 연속 한밤중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겐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앞에선 트럼프의 결단에 아첨하고 뒤돌아선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시로 인한 연합훈련 축소도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라거나 주종관계를 선명히 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연합연습을 닷새 만에 마무리한 데 이어 계획했던 야외 기동훈련도 14건 중 절반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측은 나아가 조정된 7건 역시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해군 해병대의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는 미군 측의 사전 요청 때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만큼 하반기 훈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측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 영토와 동맹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며 절제된 표현을 썼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6: 한미 훈련을 축소하고 북미 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가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마저 트럼프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망신시킨 최신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의원도 김정은에게 굴복하고 아무 대가도 못 얻은 채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다르니츠키 구역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한 명이 숨졌고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미니버스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날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다친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 이어 이틀째 도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0: 중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은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000명 외에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옥숙 씨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의 재단에 기부한 150억 원대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1: 검찰이 노태우 씨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센터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노재현 대사가 이사장인 노태우센터 그리고 노태우 씨의 배우자 김옥숙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계좌 추적 등을 거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재단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 김옥숙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모두 14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노재현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노태우 센터에도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아들의 재단에 152억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넨 겁니다. 노 씨 일가가 여전히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조성이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은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기부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조계종 경찰 등에 따르면 스님은 오늘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시 28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으로 미뤄 프리다이빙 연습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969년 해인사 백년암에서 출가한 명진 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냈습니다. 예멘 앞바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자는 전날 무장 해적 6명이 예멘 알무칼라에서 동쪽 136해리 252km 떨어진 해상에서 에리트레아 국적 선박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인 16명 등 20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제재를 피해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이란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지만 중동 사태 이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나타나 주민들을 불안케 했던 나일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포획됐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낮 11시 반쯤 광교 신도시 홍제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습니다. 수원시는 나일왕 도마뱀을 소유주에게 넘겼고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관계, 위법사항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매립형 문손잡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3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표식도 더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주 증시를 흔들었던 범인인 미국 국채금리, 이게 왜 우리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소식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우리 정부의 회동에서 나온 한국과 북한은 두 국가라는 발언부터 살펴보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경제 제재로 동맹국에 힘합쳐라 압박하는 상황에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북한에게는 대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큐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이번 비가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네. 내렸잖아요.
1: 네.
0: 저 외가가 통영이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할머니 댁 동네를 한번 봤더니 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스팔트가 그냥 두 쪽이 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아, 어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거제와 통영을 지정을 했습니다.
1: 네, 저는 사실 저희 뭐 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진 않는데
0: 네.
1: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이번에 피해가 좀 컸던 그 덕포해수욕장 부근에서 한 달 살이를 한 2년 연속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덕포라는 지역이 되게 친숙한데 뭐 TV를 보니까 그곳 여기저기가 망가진 모습이 나와서 되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거기 있으면서 이제 통영으로 가끔 나가서 거기에 독립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영에도 네. 꽤 유명한 독립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종종 들러서 책도 사고 애들하고 거기서 시간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 서점이 SNS에 제가 이제 팔로워가 돼 있는데 수해를 입어가지고 책이 다 물에 잠기고 해서 피해를 좀 크게 받으셨더라고요.
0: 치명적이겠어요.
1: 네, 그래서 가게를 이제 접어야 되나 마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많은 이제 팔로워들하고 응원하시는 네. 분들이 안 된다, 접으면 안 된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수해복구 기금을 조금 책을 팔아서 마련을 하겠다. 미리 입금해주면 나중에 수해복구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거 좀 신청하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비가

0: 집중적으로 오면 아무리 대비한다 한들 사실은 피해를 막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1: 그렇죠.
0: 뉴스 인터뷰에서 수해 피해 보신 분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살 길이 막막하다 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복구에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같이 전해보겠습니다.
1: 네. 지난달보다 변동성이 줄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번 주에도 증시가 출렁했습니다. 이유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라고들 하던데
0: 네.
1: 이게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0: 우리가 보통 이제 국채 금리는 증권시장에서 중력과 같다 이런 표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1: 그렇죠.
0: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의 중력은 이미 적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 중력 정도야 평상시 아무 느낌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네. 게 없죠. 국채금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이게 유지가 되거나 오르고 내린다면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1: 네.
0: 일정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중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구중력보다 좀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오르는 상황, 일종의 임계치를 좀 넘어서거나 넘어설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시장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면서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1: 그 말씀은 그럼 이번에 미국 국채금리가 임계치 정도에 다다른 걸까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장기채 국채 금리가 좀 꽤 많이 신경 쓰일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국채라는 게 이제 국가가 돈을 빌리고 주는 증서 정도로 보면 되고
1: 네.
0: 이게 국가가 돈을 빌리든 뭐 회사가 빌리든 개인이 빌리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갚을지 만기라는 게 있고 또 빌리면 우리가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기채는 만기가 아주 긴 국채. 그러니까
1: 네.
0: 보통 저희가 20년물, 30년물 등을 장기채 금리라고 하는데 최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연 5.3%를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와서 5.27% 정도인데 5.3%를 넘기니까 시장에 일종의 발작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이건 한 중기물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1: 네.
0: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7%가 넘어서 있거든요. 10년물의 마지노선은 시장에서 연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1: 네.
0: 국채금리라는 거는 당시에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경제성장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구중력 정도를 국채금리로 생각해보면 연 3에서 4% 수준을 중립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10년물 금리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장기채는 여기다 조금 더 더해서 30년물은 3.5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좋고 단기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5 연 이 정도 이자율에서 수익률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 범위를 통상적으로 지금 넘어서 있고 넘어선 상태에서 조금 더 오르면서 임계치까지 가다 보니까 이 모양새가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만든 거죠.
1: 이게 지금 임계치라는 단어가 우리 계속 나오고
0: 네네.
1: 있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임계점이 뭔가요? 이게 뭐길래 그걸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0: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돈 빌릴 때 주는 이자니까 다시 말해서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0: 지난번에 돈 빌릴 때는 연 3% 정도 주면서 국채 발행하고 해서 국가가 돈을 빌렸는데
1: 네.
0: 이제는 4%라고? 이제는 5%라고? 이건 이제 우리가 돈 빌릴 때하고 똑같잖아요. 은행 가서.
1: 그렇죠.
0: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량기업 또는 신용도가 좋은 개인들은 은행 가면 이자 좀 좋게 받잖아요. 낮게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면 초우량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튼튼하고 미래에도 보장이 된다라는 국가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다가 국가라는 거는 국채를 야 우리 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발행을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발행해 놓은 국채를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찍어서 그 돈을 갚아주고 저희가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0: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니까 이게 안
1: 그렇겠네요.
0: 좋죠. 또 다른 측면, 금융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미국 같은 초우량 국가의 국채가 단기물인 2년물도 지금 연 4.2%를 주고 30년물은 연5% 넘게 이자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손실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안정적인 거의 미국 국채라고 하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사놓으면 무조건 돌려받고 이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연5% 안정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들 입장에서야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위험한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굉장히 장기로 운영을 큰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비율을 낮추고 채권으로 갈아탑니다. 많은 비중을 갈아타게 되죠. 왜냐하면 S&P 500,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 S&P 500에
1: 네.
0: 지금까지의 쭉 수익률을 보면 연 수익률이 7에서 8%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위험성까지 어떤 때 투자했다 손실을 보고 어떤 때는 큰 수익 보고 이거 말고 나는 그냥 S&P 500 비슷하게 그냥 0.5% 가져갈래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겠네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크게 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1: 배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안정됐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0: 이게 이제
1: 건가요?
0: 채권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장기채 국채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배센트 재무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바이백 좀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되사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임시 반편 정도의 조치인데 미국의 장기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장기채를 발행한 걸 미국 재무부가 사준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물건 잘안 팔릴 때 우리가 가격 싸게 해서 팔고 좋은 조건에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뭔가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지고요. 사실 수익률이라는 건 국채의 가격인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재무부가 장기채를 사줌으로써 위에 올라간 금리를 좀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되는 날 국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올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도리어 야,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면 너네 정책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잖아. 금융시장의 예측성이 떨어져서 이게 더 불편해라고 하면서 다시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조치하고 비슷한 게 연준이 할수 있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대차대조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채 국고채하고 단기 국고물이 있는데 이거를 장기물을 내리기 위해서 장기채는 사들이고 단기물을 파는 형태. 이거를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돈인데 여기서 여기로 자리 바꾸는 그러니까 뭐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신에 시장이 돈이 풀려 나가지는 않아요. 자기네 그 주머니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백은 시장이 돈도 풀려나가니까 그럼 인플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연준이 이 조치를 나설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고금리 상황이 국채금리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들었을 때 신용카드 돌려막기?
0: 네, 비슷해요.
1: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채금리 국채금리가 지금 장기물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돈 엄청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메꾸려면 국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너네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국채 발행 늘리고 그러면 이거 이자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최근에 엔화가 급격히 약세로 돌아가면서 일본이 이제 엔화 방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화 막 사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엔화 살 돈을 어디서 구하냐면 자신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이돈 가지고 이제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때도 갑자기 미국의 배센트 장관 재무부가 나서서 야, 이거 일본 엔화 너무 약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개입을 조금 했거든요. 그거는 국채 못 팔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걸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채 금리 압박은 계속될 테고 그러면 결국 아까 중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주식시장을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하반기 내년 초까지 미국 국채금리 상황을 아까 임계점이라고 말씀드린 네.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0: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이번엔 삼전 닉스 이야기 네. 해볼게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증시에?
0: 이거 무조건 좋은 겁니다.
1: 무조건 좋은 거예요?
0: 네. 무조건 좋은 건데 이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보시면 네.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면 실망을 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둘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돈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로 보면 SK 하이닉스는 기대치를 조금 웃돌고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치에 좀 못 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나올 가능성. 삼성전자는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했으니까 네. 월요일 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긴 해야 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조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주식 다 사도 한 6조 원 남아요. 그리고 삼양식품 한 4개 정도 회사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자기 주식을 계속 사서 없애버린다. 그 얘기는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이 SK 하이닉스가 40조 원이라는 돈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주니까 좀 방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거보다 시장에서 조금 더 좋게 평가하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의 최소 50%를 앞으로 주주 환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 그 재원으로 활용할 겐데 앞에 최소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한을 거기다 맞췄으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겠네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 벌어서 영업이익으로 남긴 돈 거기서 이것저것 뺄 거 다 빼고 순이익 남으면 순이익에서 내가 앞으로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할 돈까지 빼고 남은 돈에서 50%는 주주한테 다 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150조에서 200조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된 내용은 90조에서 한 11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삼성 지금까지 했던 주주 환원 정책이 제일 큰 돈이고 뭐 SK 하이닉스보다도 두 배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조에서 200조 기대하던 시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실망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3년마다 이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재원 활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처럼 좀 더 늘려주지 지금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네. 대한 실망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주식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된 것도 아직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올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발표할 게 그랬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실망감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회사들,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뭔가의 변화의 과정에 있고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들에게 환원 몫을 지금 떼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도 시장 반응을 보고 아마도 내년 1월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BC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9: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비가 그친 뒤 곧바로 해가 지면서 서울시내 곳곳에 무지개가 많이 떴습니다. 지금은 노을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장관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좀 이어지겠고요. 아침부터는 전국 대부분 대체로 맑아져서 서울의 낮 기온 33도, 전주 35도, 경남 밀양 36도까지 오르는...
7: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5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8: 네.
7: 근데 이제 두 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던데, 네,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8: 네, 왕이 외교부장의 이렇게 방한부터 조금 네. 정리를 할게요. 19일 날은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했고요. 다음 날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서 시 주석을 만난 이후에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이제 양국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7: 네.
8: 자, 근데 사실 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과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요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별도의 회담과 오찬을 진행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우리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그 외교부장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7: 네.
8: 자, 일단 우리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도 이제 이 방문과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왕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 네.
8: 한국과 조선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한국과 조선 두 개의 국가 요 표현이거든요. 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7: 네.
8: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딱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 통일 개념을 폐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중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7: 네네.
8: 갑자기 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으로 이걸 이제 슬그머니 수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0: 같기도 하고요.
1: 미국이 제일 잘하던 네. 것, 늘 하던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0: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경제 제재가.
1: 근데 결국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다른 네. 나라 경제 제재하면서 꼭 혼자 하는 법은 없었잖아요. 제3국 끌어들여가지고 꼭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우리가 그 같이 협력하지 말라는 나라하고 협력하잖아? 그럼 니들도 제재할 거야? 네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제3국들이 얼마만큼 호응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주목해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경제적 D-Day라고 규정한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나라는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의 거래 방식을 거론하면서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누군지 알지? 내가 특별히 거론은 안 해.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지난 17일에 양국 간의 양해각서 그 휴전협상 기한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군사행동 안 하는 대신에 대규모 경제제재로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대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동맹국들에게 우리의 편인지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24일에 네. 구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또다시 공을 동맹국들한테 이게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맹국들만 압박하기 위한 거냐? 아니죠. 이란하고 그동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던 나라들인데 특히 중동의 각국이라든지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왜 아랍에미리트 같으면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미군 기지라든지 미국 자산과 관련해가지고 이란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간에 그 생각보다 밀착이 좀 심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사일 공격을 이유로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상업 교류, 금융 거래를 중단한다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0: 네.
1: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미국 연방정부 총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5경 5,800조 원을 넘겼다는 내용의 그 미국 언론 네네.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거 시선 돌리기용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테러리즘은 전 세계 경제와 각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군사적 전쟁이 실패하니까 이젠 경제전쟁이라는 다음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일단 이란 측은 예전에는 그 인근 국가들과 굉장히 각을 세웠다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걸프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로 묶어요. 우리 이슬람 국가가 합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자라는 네. 식으로 지금도 그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과연 성공을 할까? 일단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게 성공하려면은 미국의 이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란을 제재하면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국제유가가 오르고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미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춰서 체질이 개선돼 있다.
0: 그건 계속 제재를 해왔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란 강경파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트럼프를 더 옥죄자. 그래야 우리가 더 큰 협상 카드를 쥘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란한테 결코 이게 유효한 카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결국은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네.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아랍에미리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의 전체 상품 수입액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30.6%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다음 2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튀르키예입니다. 16.3% 정도 되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상품을 세계 각지로 재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이란 국적자 수십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이란 정권에 반대해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이란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 세탁을 해주는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0: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와 분석가들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위장회사를 설립해서 석유 대금을 받고 거래를 결제하거나 자금 출처를 숨기는 방식으로 국제 제재를 피해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사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통하려면은 네. 결국은 원유 수출을 겨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물량을 구매하는 중국과의 충돌이 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결국에는 핵심 키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중국이 쥐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아랍에미리트는 이번에 이란한테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국 쪽으로 확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중국이 문제입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의 대응 여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경제 제재 네. 성패를 좌우할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려 중국 지도자의 워싱턴 방문이 10년 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1: 네.
0: 의미가 있겠죠. 자, 일단 중국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제재와 압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란의 원유를 한 90% 이상을 중국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이란을 중동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 중국이 이란산 저가 원유를 장기적으로 공급받는 대가로 이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25년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만약에 미국 제재가 강화되게 되면은 이 550조 원 규모의 협정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철도, 항만, 통신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떠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1: 네네.
0: 사실

0: 수류 수출 제한 등으로 맞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만 틀어막는다고 되느냐.
1: 네.
0: 튀르키예도 사실 이란산 제품 많이 사들이는 국가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란의 식품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주요 교역국입니다. 이런 국가들까지 다 틀어막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1: 이번 주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게 북미정상회담 얘기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까지 지시하면서 북미 대화를 향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0: 네.
1: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얘기하나요?
0: 어떻게 보세요?
1: 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구애를 한다라고 하면.
0: 네. 근데 작년 그 APEC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생각해 보면 그때도 엄청나게 구애를 했었거든요.
1: 근데 이렇게 훈련까지 축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네. 코가 석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0: 트럼프 대통령 네. 입장에서 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럼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미 연합 연습을 전쟁 연습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내가 진작에 훈련 아예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축소는 지시를 했어.
1: 네네.
0: 그리고 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관계 너무 좋아. 그리고 올해 안에 무조건 만날 거야라는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훈련 축소만으로 북미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런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느낌이라는
1: 네.
0: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선물을 안긴 부분이 뭐냐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19일 날 뜬금없이 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지만 이미 그는 가지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1: 네네.
0: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게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거냐. 여전히 그게 목표 맞냐라고 하니까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회피를 했다라는 거죠.
1: 네네.
0: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 다시 말해서 나는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은근슬쩍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북한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오는 대화 테이블에는 절대 앉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입지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약 20조 원의 군사 지원 수익에 더해서
1: 네.
0: 중국으로부터 무역 및 원조 형태로도 수억 달러를 확보하면서 지금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양쪽으로 교역 확대를 통해서 수익 창출 경로를 상당히 다변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제재 해제라든지 경제 협력 제한에 예전처럼 목매지 않아도 되는 처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웬만해서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왜?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급한지 알잖아요. 11월 중간선거 때문이잖아요.
1: 네네.
0: 다시 예전처럼 다시 들러리로 서진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1: 참. 경제적으로 좀 북한이 어려워야 사실은 이런 자리에 끌어내기가 쉬운데
0: 그렇죠.
1: 그 부분이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관계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 분쟁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 직접 방문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기서 미사일 훈련까지 실시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1: 네네.
0: 지난 13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26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쿠릴 열도의 영토 분쟁지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를 찾아서 수산물 가공 공장,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죠.
1: 네.
0: 자, 그런데 일주일 후인 20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쿠릴 열도 연안 인근에서 핵 잠수함과 수상함 그리고 연안의 미사일 부대가 동원된 미사일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 정례 전투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태기 도시 미사일

0: 일본 외무상은 북방 4개 섬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는데 항상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독도 훈련을 해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지네가 용납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네. 아무튼.
1: 네.
0: 자, 교토통신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방 영토의 실효 지배를 과시한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이 지역 방문 이후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하면서 양국 간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를 위협해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지금 일본이 굉장히 군사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무장을 하고 네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난 12일에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주에서 사실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일본이 최근에 군산부 관련 전략 문서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면서 불만을 표시를 한 겁니다.
1: 네.
0: 아니 러시아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의 어떤 요구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대한축구협회 심판들의 협회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 불거졌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일본 축구협회가 서둘러 자국 심판들은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0: 네, 이 대한축구협회 접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간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들의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심판 관계자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승 2무를 거두면서 단 한 차례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뭐 우연의 일치겠죠. 아무튼. 근데 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대상에는 일본 국적의 심판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당시 활동했던 심판 대다수가 은퇴를 했지만 일부는 그 J리그에서 심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된 겁니다.
1: 네.
0: 자, 일본 축구협회가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일본인 심판 7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조사 6명, 서면 조사 1명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20일 날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인 심판들이 과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을 이유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발표 직후에 조사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0: 한국 당국과의 공조라든지 객관적인 물증 확보 없이 전적으로 대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셀프 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주요 언론이라든지 네티즌들이 이거 실효성 있는 조사 아니지 않느냐.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축구협회도
1: 네네.
0: 자국 관계자 3명이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대한축구협회는 해외협회 조사에 협조한 적도 입장 발표 계획도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 빨리 선을 긋고 싶었겠죠. 본인들도 만약에 여기에 연루됐다라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에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일찍
0: 그렇습니다.
1: 선을 긋고 싶은데 아무튼 일본 축구협회는 자기 심판들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6: 눈 뜨자마자

0: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수리부엉이는 태어나 한 달이 넘으면 둥지를 벗어납니다. 덩치는 제법 크지만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탓에 날려고 발버둥 쳐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 덕에 발톱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며 사냥에 필요한 힘과 둥지에선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어설프더라도 시도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걸 수리부엉이가 보여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8월 22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잠깐 수해 얘기 좀 드렸었는데 거제하고 통영 이쪽 지역으로 집중호우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은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직간접적으로 좀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이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김큐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남 광주 여수 중흥동의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불은 지상 약 100m 높이의 석탄 분진 필터 설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석탄 분진이 1, 2톤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완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

0: 사건도 허위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지난달 2일 또 다른 실종사건 역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사건에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9분 제주 서귀포 동쪽 79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3.18도, 동경 127.4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1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영암군 미안면에서 흔들림이 감지된다는 유감신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도 해남 서북서쪽 20km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열흘 동안 비슷한 지점에서 6건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예멘 앞바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자는 전날 무장해적 6명이 예멘 알무칼라드에서 동쪽 136해리 252km 떨어진 해상에서 에리트레아 국적의 선박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인 16명 등 20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제재를 피해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이란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지만 중동 사태 이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토요일 저녁, 여러분은 어디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바깥에서? 아니면 내 방에서? 흔히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집 안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집돌이, 집순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웨일 코넬 의학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연구진들이 미국의 중년층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집돌이 집순이보다는 바깥에서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활동을 즐기는 박돌이, 박순이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긍정적인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은 노화의 속도가 더뎠고요. 그래서 사망 위험도 낮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활력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1부 첫 곡은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전해드렸어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집순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오늘 그 오프닝을 보니까 박돌이 박순이, 바깥에서 사람들과의 모임 또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노화의 속도도 더디고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만나봤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좀 바깥에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활력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집에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자의 방식대로 어쨌든 또 주말이니까 에너지를 마구마구 충전하는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 박송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차곡차곡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주에 상반기 결산 했잖아요, 저희. 네. 그래서 오늘 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의 동호회는 어떤 모임을 즐기는 분들인가요?
2: 오늘은 젠디와 저에게는 좀 많이 생소한 취미를 즐기고 있는 동호회를 다녀와 봤는데 네. 근데 사실 이 동호회 하면 낭만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손을 잡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낭만적이어서 낭만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바람과 손을 맞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도 바람과 손을 잡아보고 싶네요.
2: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만나볼 분들도 나만의 낭만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요. 다만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이 바람을 나를 대신해서 느끼는 드론을 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 쪽 안산에서 만난 FPV 드론 동호회 에어버드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일단은 이 에어버드를 만든 조원석 모임장의 목소리와 함께 에어버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3: 아무래도 워낙 매니악한 취미다 보니까 별로 이런 모임이 많이 없어요. 위치 특성상 모임하기도 쉽고 비행하기도 쉬운 곳이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늘을 나는 거를 막 꿈꾸고 막 그랬었어요. 막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도 다시 태어난다면은 새로 태어나고 싶다. 뭐 비행기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번지 점프, 패러글라이딩 이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0: 되게 좋아해서 이제 프리 드론이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이제 새처럼 날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에어버드라는 모임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나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일반 드론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조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이 달라요.
1: 오, 드론이 진짜 실제로 나는 기분이 드는군요.
2: 네.
1: 저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 드론으로 촬영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드론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FPV 드론이라는 명칭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일반 드론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이 무인 항공기라고 불리는 드론은 이제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원격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로 인간 조종사나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고 항공 촬영부터 공연, 화물 운송, 또 농약 살포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이 원격으로 조정하는 리모컨과 함께 카메라가 달려서 지금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 장소가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건 어쨌든 내가 드론을 날려보낸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서 날아간다라고 본다면
1: 그렇죠.
2: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First Person View의 약자로
1: 오.
2: 1인칭 시점으로 이 드론에서 보내온 시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First Person View.
2: 네, 1인칭이에요.
1: 1인칭 시점.
2: 그래서 이 1인칭으로 보려면 FPV 드론은 드론과 조정 리모컨 외에 모니터가 달린 안경, 이 고글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마치 VR 체험을 하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드론이 있는 장소가 카메라로 펼쳐지기 때문에 앞서 원석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1: 아, 그 VR의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감이 좀 떨어졌는데, 이 FPV의 경우에는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네요.
2: 네, 맞아요. 산도 넘고 바다도 넘고 뭐 이미 촬영용 드론 영상들을 TV에서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거리에 제한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는 곳들,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이라든가 사람이 갈수 없는 깊은 산속이라든가 이렇게 나를 대신하는 FPV 드론과 함께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고글을 끼니까 이 현실감이 진짜 더 올라간다고 해요.
1: 그래요.
2: 그리고 이 드론 특성상 제로백이라고 0km에서 100km까지 가는 속도가 진짜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0.5초에서 1초 사이에도 금방 휙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싱 경주부터 블랙 이글쇼 혹시 아세요?
1: 알죠,
2: 네.
1: 알죠.
2: 이 비행기로 고개를 부리는 것처럼 FPV 드론도 트릭을 만들어가면서 고개를 부리는 그런 걸또 즐기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버드 분들이 FPV 드론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전예성 씨의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시죠.
3: 날린 지는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별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높이 올라가서 그냥 바닥을 보니까 평소에는 볼수 없는 시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야를 보면서 즐길

0: 또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납땜을 얼마나 예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스킬도 결국에는 만들어 보면서 이제 늘어가는 거고 그리고 날리기 전에 내가 만든 기체가 잘 움직이는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튜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조종하는 실력이 또 좋아야 드론을 안전하게 오래오래 날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FPV에 대한 모든 게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냥 만들어진 걸 날리는 게 아니라 직접 부품도 조립하고 또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 다 이 취미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DIY 하듯이 정해진 부품이 아니라 본인이 또 공부를 해서 해외에서 주문을 하고요. 그 부품에 따라서 크기부터 낼 수 있는 속력까지 모두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씩 해내는 성취감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1: 네.
2: 심지어 이 납땜은 이거는 저도 학창시절 기술 시간에 한 번인가 두 번 해봤던 게 다였던 이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만의 드론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납땜도 정말 따로 연습을 해서 예쁘게 나오게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연습과 실패도 계속되지만 그러면서 이 FPV 드론이 완성이 되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애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1: 아무래도 또 정보가 많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 에어버드 동호회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어떤 기체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또 조정을 하려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그래서 조정도 세밀해야 하고 진짜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추락도 많다고 합니다. 또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고개 비행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회끼리 같이 나가서 서로 기체를 봐주기도 하고요.
1: 네.
2: 고글을 쓰고 있으면 이 정확한 추락 지점을 조정하는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옆에서 봐주시던 동호회원분들이 같이 또 주우러 나서주시기도 하고 그냥 혼자 날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근데 열심히 조립한 드론인데 추락을 또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마음도 마음이고 또 통장에도 꽤 충격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떤가요?
2: 아무래도 그렇죠. 이 배터리를 많이 충전해서 많이 날릴 거야 했는데 첫 비행에서 이 만들었던 게 추락해서 부서질 수도 있고요.
1: 네.
2: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무거워서 또 컨트롤이 어렵다 보니까 와장창 부러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2: 앞서 인터뷰한 예성 씨도 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이 드론 부품을 사기 위해서예요 라고 답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이 에어버드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30, 40대 분들이 좀 더 많다고 해요.
1: 네.
2: 아무래도 좀 비용이 있다 보니까.
1: 아
2: 근데 또 최연소 분은 25살이었거든요.
1: 네.
2: 이 완구용 드론이 나왔던 시기부터 아버지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드론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서진 드론이 거의 120대 정도래요.
1: 네.
2: 부서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원하는 드론을 손에 넣기까지 자금이 또 필요하고 그 노력 또한 남다르게 해왔다고 해서 살짝 기딤을 좀 받아와봤거든요. 그 이야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3: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알바 자리가 구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외삼촌께서 이제 상추밭을 크게 가꾸셔가지고 하루에 한 5, 6만 원씩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이다, 콜라 다 포기해가면서 계속 자금을 모으고 모아서 첫 대회로 나간 게 하동 드론 대회입니다. 하동을 너가 혼자서 갈 수 있냐? 그럼 네 노력을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 레이싱 드론 협회와 전화를 해서 아 제가 스텝이라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네,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했는데 그 협회에서 들어주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 버스에 저도 같이 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동을 하게 된 후에 어머니가 적극 밀어주셔서 아무래도 숙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와 요한 씨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게 상추밭에서 일도 하고 좋아하는 사이다 콜라 다 포기하고 자금을 모으고 또 그 협회 전화로 해서
2: 네.
1: 뭐 스텝으로 함께하는 그 열정이 어머니라도 밀어주실 수밖에 없었겠어요. 지금은 그러면 FPV 드론을 거의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겠네요.
2: 네, 이 120대 드론이 부서졌지만 한 대가 부서질 때마다 나는 5%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다시 도전하면서 부딪히 가시던 맷집을 기른 덕에요. 아마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공부 집중했으면 하버드에 갔을 것이다 라면서 인정을 또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학창시절에는 레이싱 드론 선수로 활동도 해보고 지금은 이 드론 조종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일적으로도 요청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이 노력들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버드에서도 나름의 전문가로 형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초보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있다고 해요.

0: 와, 진짜 대단한데요. 새로운 분야라서 잘 몰랐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도전하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1: 어렸을 적에 이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자동차 장난감, RC카나 RC 비행기 조정하는 거좀 좋아했다 하셨던 분들,
0: 네.
1: 혹은 손으로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하늘을 좋아하는 분들, 또 낭만을 조금 더 넓고 빠르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꽤 흥미롭게 다가설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에어버드에서 처음에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모임장님도 처음에 어려워서 한두 달만 하다가 잠시 도망갔다가
0: 오.
1: 다시 도전해서 지금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이끌고 있을 정도로 초보자들의 마음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에어버드 깨깨오톡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이분들이 추천하는 노래도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도자켓이 피처링한 돈 톨리버의 루즈 마이 마인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FPV 드론 동호회 에어버드의 활동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이곡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해가 지면서 동시에 고속도로도 정체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만 정체 남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갑자기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광 2터널 또 서평택 부근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국 대부분 비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안동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도 봉화, 울진,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지방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빗길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오늘도 지구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 박송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0: 활동가님, 저희가 3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네. 그 3주 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안식어를 줘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0: 오, 뭐 하셨어요?
1: 저희 아들이 사실 기차 덕후예요. 오. 그래서 기차를 타고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다녀왔고요.
0: 와, 재밌었겠다.
1: 한 10군데 이상 도시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0: 3주 동안이요?
1: 예, 그래서 기차 여행 꼭 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 가장 추천할 만한 곳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1: 추천할 만한 곳은 사실 진주?
0: 진주 좋아요?
1: 네, 진주라는 도시 꽤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네,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면이 참 맛있더라고요.
0: 네. 안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 중에 진주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주를 여행지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우리 활동가님도 추천해 주시니까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이 또 제23회 에너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너가 끝날 때쯤인 9시부터 서울 광화문, 부산타워를 비롯한 전국 23개 명소에서 동시에 10분 동안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에너지의 날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궁금해요.
1: 네, 그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당시 전력 소비가 역대치를 기록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예,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은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네. 매년 오후 2시에서 3시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올리기와 밤 9시 소등 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저희 코너 속의 코너죠. 지구를 위한 실천.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10분 동안 소등하기, 또 에어컨 온도 올리기 어떤가요?
1: 네, 그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이 코너가 끝날 때쯤인 9시부터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해 보신 뒤에 어떠셨는지 느낀 점도 오당제에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지구편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그 오늘은 2026년 상반기에 방송됐던 환경 관련 뉴스들을 다시 들어보고 어떤 환경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0: 뉴스도 같이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군요. 기대가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환경 뉴스 어떤 건지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 첫 번째 뉴스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칸 영화제 전용기 논란인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기후위기와 슈퍼리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위 1% 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타는 요트나 개인 전용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먼저

0: 뉴스를 짧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화려한 레드카펫과 스타들의 축제로 불리죠. 프랑스 칸 영화제가 현지시간 12일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명 인사들의 과도한 전용기 이용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카펫 뒤로 세계적인 배우와 영화 관계자들이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모인 영화계 스타들,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국제환경단체 교통과 환경은 지난해 기준 칸 영화제 기간 약 750편의 전용기 비행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항공유만 약 200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 네, 뉴스를 들으셨는데요. 칸 영화제 기간 동안 사용된 전용기가 750편, 거기다 항공유가 200만 리터라고 하네요. 화려한 영화제 이면에 이런 사실들이 또 있었네요.
0: 네, 저도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사실 칸 영화제 하나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2: 네.
0: 전용기는 대표적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런데 정작 일반 시민들에게는 비행기를 덜 타라, 자동차 덜 타라, 뭐 일회용품 줄이라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굉장히 많은 큰 규모의 소비를 하고 있는 부유층들의 사치성 탄소 배출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유명 배우들이 전용기를 탔다라는 가십으로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봐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다면 전용기 이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당연히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0: 오히려 필요한 건 사치성 탄소 배출에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용기나 초우와 이동처럼 대체 수단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금이나 그런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2: 네.
0: 결국 중요한 접근은 우리 모두 조금씩 불편해지자 라는 걸 넘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더 많이 배출하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줄여야 하는가 라는 접근, 거기 더 나아가서 여기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 우리가 모두 조금씩 불편해지자를 넘어서 누가 더 많이 배출하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줄여야 하는가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0: 네.
2: 두 번째 환경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듣고 올게요.
3: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7기가와트 수준, 발전 비중은 약 10%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첫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기가와트, 2035년까지 발전 비중 30% 이상입니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였던 78기가와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그동안 재생에너지 계획이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만큼 선결 과제가 많습니다. 2022년 1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지원 예산도 지난해 9천억 원 수준으로 34% 줄었습니다. 재원 조달과 송정망 확충,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계획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2: 네, 방금 들으신 뉴스는 지난 5월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첫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기가와트, 2035년까지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0: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 네.
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주민 수용성 갈등을 좀 상대적으로 줄이고 생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뭐 공장 지붕, 영농용 태양광, 도로 철도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0: 다만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목표를 발표한 것과 실제 에너지 전환을 잘 이뤄내는 것, 달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시를 했지만

0: 실제 보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네.
0: 뉴스 마지막에 나왔듯이 사실상 모두 달성하지 못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2030년 100기가와트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나 보급할 건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0: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1: The change is hard. You adapt to it, but at some point it becomes culture.
2: 자, 이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한 아프리카 르완다 소식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목소리는 응쿠비토 바쿠라무차 주한 르완다 대사의 말이었고요. 당연히 시행 초기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문화가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르완다는 2008년 비닐봉지를 금지하고 2019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까지 규제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3: 네, 그 법과 제도의 틀만 놓고 보면 르완다는 실제로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예, 우리나라도 제발 이렇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3: 다만 이런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착됐는지는 뉴스와 달리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럼에도 중요한 건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규제만 만든다고 해결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생활 방식 등이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논의도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저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그 처음에는 힘들지만 뭐 시간이 흐르면 문화가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일회용품을 규제하자고 하면 늘 먼저 나온 이야기가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소상공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부에서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자체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거나 이미 마련한 제도를 후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책을 만들 때 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지원책도 당연히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생활 방식 하나 바꾸지 못한다는 전제에서는 환경정책을 만든다면 결국 이런 전제에서는 아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정책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 결국 새로운 생활 방식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르완다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규제한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거든요.
3: 네, 맞습니다.
2: 말씀하신
3: 네,
2: 것처럼.
3: 네. 큰일 날 거예요.
2: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르완다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잭 존슨의 Sunsets for Somebody Else.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박수홍활동가님과 함께 2026년 상반기에 방송됐던 환경 관련 뉴스들 다시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환경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1: 40도를 훌쩍 넘는 극단 폭염에 이어 국가 재난급이었던 영남지방 가뭄. 하지만 이번 사흘간 비는 해가를 넘어 일부 지역엔 피해가 속출할 정도로 기록적인 양이 내렸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극단 기상현상이 널뛰기처럼 오가는 겁니다. 올해만도 아닙니다. 지난 2023년 전남 광주 지역에서도 10달 넘게 극한 가뭄이 이어지다 5월 나흘간 340mm의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있습니다. 폭염과 풍수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는 이를 수문기후 채찍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극단의 기상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원인으로는 역시 지구온난화가 꼽힌가요?
2: 네,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고요.
0: 네.
2: 다만 그 개별적인 폭우나 가뭄 하나하나를 두고 모두 기후변화, 뭐 기후위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뭐 분명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0: 네.
2: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단순히 평균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가뭄은 더 심한 가뭄으로, 폭우는 더 강한 폭우로 만드는 기상의 극단성을 키우는 문제라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뉴스에서는 결국 지자체가 잘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2: 네, 적응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폭우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적응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뭐 댐이나 저수지, 뭐 빗물 저장 탱크, 뭐 배수로 이런 것들을 늘리고 뭐 폭우에 대비해서 제방이나 배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늘리면서 모든 기후 재난을 이런 시설 확충으로만 막겠다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우리가 대비해야 할 기준 자체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만든 시설이 앞으로 더 강해진 폭우나 가뭄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는 항상 두 축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고요. 기후 적응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기후 감축,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걸 막는 걸 말합니다. 결국 적응은 피해를 줄이는 일이고 온실가스 감축은 그 피해가 계속 커지는 그 자체를 막는 일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상반기에 방송됐던 환경 관련 뉴스들을 다시 들어보면서 어떤 환경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그 활동가님이랑 계속 나눴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왔던 소식들도
2: 네,
0: 그렇고.
2: 네, 맞습니다.
0: 네, 활동가님 오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네, 그 제가 준비하고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네. 짚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기사들을 더 뽑아주신 것 같아서 특히나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정부에서 확충하겠다라는 네. 기사를 사실 접하기 쉽지 않은 뉴스인 건 맞거든요. 네, 접근성도 접근 것도 사실이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네, 정부가 꼭 100기가와트 달성을 하는
0: 네. 네,
2: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금지하는 르완다 소식 들으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문화가 된다.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네네. 남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0: 자, 환경 뉴스들 잘 지켜보다가 하반기 특집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지금까지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응?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0: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네노프의 더 드리머 7011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 듣고 저는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

0: 인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창고를 공격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남부도시 자포리자에서도 버스가 드론 공격을 받아 남성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오데사, 하르키우, 헤르손 등에서도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 드니프로 페드로우스크 지역 쇼핑센터에서 러시아 드론의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437명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고 드론 부대가 포함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000명 외에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파 최고위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 내 대표적 협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은 어느 시점에든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국가의 자금이 돌지 않는다면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중성적인 외형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숏컷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0: 중성적인 외형으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 자택에서 휴대전화,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두 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강이나 바다에 가면 모래를 볼 수 있죠. 너무 익숙한 물질이라서 중요성을 잊기 쉬운데요. 사실 모래는 생각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암석이 풍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인류는 이 소중한 자원을 너무 쉽게 소모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강 바닥에 모래를 퍼내는데요. 만들어지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서 고갈될 우려가 큽니다. 쓰기엔 쉬워도 다시 채우긴 어려운 모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신성우의 서시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628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리코더를 불고 저는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께 내일 간다고 전화드렸더니 좋아하시네요. 제가 제일 잘하는 닭볶음을 해드리려고요.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엄마가 맛있게 드실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신성우의 서시 신청해요. 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옆에서 리코더를 불고 어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아이가 연주하는 리코더 소리와 라디오 소리가 함께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은 뭔가 소란스러우면서도 또 나름대로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머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는데 닭볶음도 맛있게 해드리고 또 어머님이랑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실컷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스티브 바라카세 더 롱 굿바이 범진호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7728님이 토요일도 여전히 출근하고 이제야 퇴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주말에는 집에서 빨래도 하고 저녁도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려줍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고운 젠디 목소리로 저희 남편 많이 칭찬해주세요. 아, 토요일에도 또 일하시고 이제야 퇴근을 하시는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7728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빨래도 해놓고 저녁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려주는 남편이라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생색내지 않고 묵묵하게 집안일도 해주고 또 돌아올 아내를 따뜻한 밥과 함께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7728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문자로까지 보내주셨는지 며칠 전에 그 2시에 데이트를 들었는데 그 주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남편 또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

인가 이런 걸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진짜 사연이 많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무언가 나를 위해서 소소하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와중에도 약간 이렇게 심술 질투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훈훈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를 위해 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7728님이 남편분에게 직접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엄청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3037님. 안녕하세요. 15년 차 주부입니다. 15년 만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라디오 앱도 오랜만에 다운받았는데, 이제 매일 들으면서 운동할게요. 저를 위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응원해주세요. 15년 만에 운동을 시작하셨군요. 잘하셨네요, 3037님. 진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결정하신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도 줄어든다는 이야기 저희도 자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몸 움직이고 근력 챙기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해보시고 또 운동하면서 라디오도 계속해서 저희 오당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519님이 신청해주신 케이리 페리의 로어, 그리고 4565님이 신청해주신 제임스 블런트, 테이스트 라이크 서머 두곡 듣고 올게요.

케이티 페리의 로어, 제임스 블런트의 테이스트 라이크 서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0791님이 조카 태아의 두돌 생일이에요. 직접 보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속상해요. 대신 내일 아침 일찍 영상 전화로 만나려고 해요. 태아야, 두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신청합니다. 아, 두돌이면 이제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막 쑥쑥 자라는 시기라서 또 얼마나 달려서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고 직접 얼굴 보고 또 같이 놀아주고 싶은 마음도 크실 텐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화면으로라도 태아 얼굴 보면서 생일도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카랑 영상통화 자주 하는데 아이들을 영상통화로라도 이렇게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아의 두돌 생일 진심으로 저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신청해주신 빅스의 태어나줘서 고마워 전해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고속도로 이제 밀리는 곳은 거의 없는데요. 곳곳에 돌발 상황이 조금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인데요. 춘천 쪽으로 예천부터 영주 사이 2차로에 현재 로드킬이 발생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로 잘 피해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중부 3터널 부근에 고장차가 확인이 되고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 역시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2717님이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유유.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2717님 많이 좀 지치고 마음도 힘든 날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너무 막 애써서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들려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좀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4939님은 오늘 중고거래로 캠핑용품인 타프를 팔았습니다. 아내에게 대신 갖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거래하시는 분이 2시간이나 늦게 오셔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린의 사랑했잖아 신청해주셨어요. 이 타프가 뭔가 하니까 그 큰 천막으로 된 그늘 막 있잖아요. 캠핑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물건일 텐데 텐트 옆이나 뭐 위에 이렇게 쳐가지고 햇빛 또 비를 막아주는 그런 커다란 그늘막을 말한다고 해요. 오, 중고거래로 이 타프를 판매하셨나 봐요. 근데 왜 거래하신다는 분이 2시간이나 늦게 오셨을까요? 거기다가 또 우리 4939님은 아내분한테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니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내분에게 고생했지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은 기분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271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에 이어서 우리 4939님이 방금 전에 신청해 주신 린의 사랑했잖아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두 사람, 린의 사랑했잖아 듣고 왔습니다. 9302님이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7살 아빠입니다. 지금은 산책을 마치고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젠디 라디오는 가끔 이 시간에 산책할 때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참 힘이 듭니다. 연애 10년, 결혼 생활 11년 차인데 부부 관계라는 게 참 힘이 드네요. 아이가 있으니 무조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네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어서 여기다 이야기해봅니다. 동물원에 산다는 것은 신청해요. 아, 우리 9302님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연애 10년에 결혼 11년.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해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물론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부부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물론 있겠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 그런 것 같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두 분이 차분하게 마주 앉아서 서로 어떤 게 힘든지 또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렸다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나는 요즘 이런 게 힘들다, 뭐 당신은 어떤지 뭐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몰랐던 서로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되고 조금씩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9302님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동물원에 산다는 것은 이어서 조원선의 또 하루 3751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종표님의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보고 왔어요. 다들 어린이고 저만 어른이더라고요. 어린이는 엄마랑 크크 메이트의 빛 신청합니다. 명탐정 코난 극장판 요즘 진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많이 보고 또 어른들도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종표님도 이렇게 영화 보러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혼자 어른 관객이었다니. 코난 같은 만화는 어릴 때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찾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작품들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우리 종표님도 어릴 때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 메이트의 빛이라는 곡이 명탐정 코난 시즌8의 OST라고 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중성적인 외형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숏컷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 자택에서 휴대전화,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두 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지난달 2일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과 오찬 회동 뒤 이견이 팽팽했다며 특히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 못하겠다고 나오며 비전을 가진 정치인임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공원 활용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고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앞바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자는 전날 무장 해적 6명이 예멘 알무칼라드에서 동쪽 136해리 252km 떨어진 해상에서 에리트리아 국적 선박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5에서 40mm, 제주 산지 5에서 3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누가 먼저 만드냐 못지않게 누가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알파벳은 호주 달러 채권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출 지원을 넘어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런 흐름에 거세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로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자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승부처.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일주일에 한 번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만나서 한 진행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이진우가 묻고 박정우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러 만났습니다. 오늘도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3: 네.
2: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이제 거의 뭐 국가 차원으로 커진 지가 꽤 됐잖아요.
3: 네.
2: 미국도 주요 기업들 뭐 지분을 미국 정부가 사기도 하고 등등. 뭔가 이제 인공지능을 키우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G2 전쟁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뭐 네. 그런 얘기 같아요.
3: 맞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러면 그 걱정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다 쓰는 건지 우리가 가름하기 위해서
2: 예.
3: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미국과 중국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흉은 AI 육성해야 된다.
2: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아마 제 얘기 들으시면 야 기존에 있었던 모든 방법론들은 다 가동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동원해서 자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지금 다 강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예산을 이제 좀 비교해 보자는 거죠. 800조 원이 가까워지거나 8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는 이 예산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제 각자 판단해 보자.
2: 아, 네.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도 어차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경쟁을 하는 건데.
3: 그렇죠.
2: 과연 그들은 돈을 얼마나 쓰면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보자.
3: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얘기 다 듣고 나시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시중에 있는 모든 유동성을 AI에 붙은 기업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역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AI 아닌 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통상적인 수준의 자금 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 내가 자금 빌려다 쓰려면 이제 훨씬 더 높은 이자를 감내해야 되는 다른 업종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니면 높은 이자 제가 감내하서라도 회사채 차환해서 연장해서 쓸게요 했는데 저희 돈이 없어요. 저희 은행에서 아니면 저희가 기관에서 대출해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까지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0: 들어봅시다. 미국과 중국이
1: 네.
0: 도대체 AI 분야에서
1: 네.
0: 정부가 뒤에서 돈을 어떻게 내주는지.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뭐 이런저런 그 금융 방식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1: 네.
0: 엔비디아가 자기네 칩 팔면서 뒤로는 또 자기네들이 돈 빌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네 돈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듣는 얘기 정도는 들었는데.
1: 네.
0: 빙산의 일각이다.
1: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는 이제 순환출자라고 불리우는
0: 네.
1: 자신이 번 돈을 다시 자기 고객사에게 빌려준 다음에 내 집 더 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 되게 위험천만한 거 아니야?
0: 예.
1: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의 주저함도 있었고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잖아요. 뭐 그 시각을 제가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더 불안한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불안감을 없앴지 생각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배가 미국 정부, 중국 정부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저런 프로젝트를 망하게 두지 않는 이유가 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건 기업들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결국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두고 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그런 회사들에게 베팅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0: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뭐 자금 부족 같은 걸로 멈춰질 가능성은 없다.
1: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0: 예.
1: 자, 그동안 미국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해 모색했던 방법론이 총 다 정리를 해봤더니 한 7가지가 돼요.
0: 네.
1: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적 예산 배정하는 거예요. 법적 예산 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칩스법이니 뭐니 법 만들었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AI 구현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가장 먼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인식해서 여기에 돈을 태우기 위한 법을 만든 건데
0: 네.
1: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경제 규모가 2조 달러가 좀 안 돼요. 1.8조 달러 이 정도 되는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와 그다음에 반도체 연구개발 반도체 세액 공제 등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 여기에 10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 전반의 연구 반도체라는 게 딱 반도체의 직접적인 어떤 연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화공부터 재료공학부터 5만 가지 분야의 전후방 산업이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별도의 과학기술 연구 전반의 지원을 반도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1700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0: 이건 평소에는 배정 안 하던 예산이에요.
1: 그렇죠. 신규 더 배정한 거죠. 칩스법을 근거로
0: 예.
1: 이 지분을 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배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그 국가가 그 각각 연방정부로부터 각 주무부처들이 예산 받아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처럼요.
0: 예, 예.
1: 그런데 그 받아오는 예산을 이제 딴 데 쓰지 말고 AI와 관련된 기업이나 AI와 관련된 계약 체결했어.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0: 예.
1: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6년 예산 기준으로 미 국방부가 AI와 관련돼서 계약을 체결해줘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요 레이더 감시 체계를 AI 기반으로 바꾸려고요 이거 납품해줄 회사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거예요.
0: 네.
1: 이렇게 발주를 해주면 그 발주 자금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은 또 활성화될 수가 있잖아요.
0: 와, 이거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던 예전에 많이 보던 방식인데?
1: 우리가 하던 거죠, 사실.
0: 네.
1: 우리가 하던 방법을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했던 걸 미국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0: 굳이 정부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까지도 아닐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어.
1: 지금은 얘네들이 일감을 줘야 계속 연명하고 그 일감을 바탕으로 그 핑계로 본인들이 필요한 모듈이라도 개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면 AI 관련해서 연방정부가 계약 맺은 그 금액이요. 2024년에 비해 올해가 1900% 증가했어요.
0: 20배.
1: 20배가 증가한
0: 예.
1: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국방부입니다.
0: 음흠.
1: 국방부가 1등이고요. 2등이 보건복지부, 3등이 나사예요.
0: 예.
1: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진 곳들이 지금 원래 예산안을 전부 AI 쪽으로 돌린
0: 돌리고
1: 겁니다.
0: 있다. 네. 여기 이거는 뭐 필요해서일지 아니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일지 묘하게 섞여 있겠네요. 진짜.
1: 굉장히 섞여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반드시 뭐 어떤 용처다라고

0: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AI와 관련된 분야로 다 돈이 흘러간 건 사실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 묻고 더블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가 2025년 7월에 발표한 아메리칸 AI 액션 플랜이라는 이 계획 아래서 예. 어떤 걸 하기로 결정했냐면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전격 지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는데요. 여기에 지원 대상 데이터 센터는요.
1: 예.
0: 자본 지출 5억 달러 이상이면서 이상이거나 또는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가 필요한 이런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이게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은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1: 그 법이 언제 바뀐 법이에요?
0: 이게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달.
1: 작년 7월에?
0: 네. 네. 자, 그런데 이 행정명령으로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기로 했느냐?
1: 야, 그때가 삼성 하이닉스 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바로 그 직전이구나. 이 영향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0: 그렇죠.
1: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 대대적으로 지원하면 그 안에 뭐 바뀌겠어요? 메모리랑 칩 바뀌겠지.
0: 엄밀히 말하면 이 시점부터 많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추천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회사들이 잘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겠네.
1: 야, 그 이 내용이 거예요. 뭐였는데요?
0: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5억 달러 이상 자본 지출로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0: 근데 돈 쓴 거는 세제 혜택 해줄게.
1: 이야.
0: 그러면
1: 세액공제 뭐 이런 건가 봐요.
0: 그런 거죠. 그러면 세제 혜택까지 해주면 이건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야, 이거 대단한데.
1: 신청서만 쓰면 돈이 들어오네. 거꾸로.
0: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국가가 모자르다고 생각했나 봐요.
1: 야.
0: 그래서 오프테이크 계약을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이 오프테이크 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요자가 미리 공급자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1: 예.
0: 예를 들어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 우리 국방부가 쓸게.
1: 걱정 말고 지어.
0: 어, 걱정 말고 지어. 우리가 계약서 써줄까?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들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파격적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를 마당에
1: 네.
0: 이걸 다 해줘도 된다라는 형태의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 데이터 센터 누구 돈으로 짓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올 만한 거죠.
1: 근데 미국 정부도 돈 없기로 유명하고 적자 나기로 유명하고 부채 많기로 유명한데 예전에 안 쓰던 그런 돈을 막 그렇게 써도 될 만한 재원이 거기는 있기는 있어요?
0: 없죠. 그래서 요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
1: 시장에서 조달한다고.
0: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자꾸 전개되는 우려감이
1: 예.
0: 바로 그 채권 그 금리가 자꾸 오르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0: 제가 바이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1조 달러 가까이 점점 되는 금액으로 올라오거든요.
1: 예.
0: 그러니 우리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이 요거 지금 제가 열거한 것만 가지고도 AI로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0: 근데 네. 제가 아직 다 열거도 안 했어요.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1: 그게 작년 7월 얘기고.
0: 네. 예. 그다음에 이걸로도 뭔가 국가가 다 지원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민간은 저희요 이 AI 데이터 센터 건립하고 국가가 지금 자꾸 AI 중국보다 선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저희가 다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니 또 잔꾀를 만들어낸 게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본격화된 게 올해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좋아 그러면 기업들 법인세 현금 아닌 주식으로 납부해.
1: 그 무슨 말이에요?
0: 세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1: 아 그거를 그냥
0: 현금으로 납부해버리면
1: 증자를 정부 상대로 해? 그런 얘기인가 보네.
0: 그런 거랑 똑같은
1: 와.
0: 거죠. 현금으로 납부하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AI 투자할 돈이 모자른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럼 또 채권 발행하거나 뭐 이상한 일을 해야
1: 말고.
0: 되는데 좋아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하지 말고 너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 국가의 그 주식으로 법인세 납부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실상 국부 펀드 운영하는 거죠.
1: 그거는 언제부터 한다는 미래 계획이에요?
0: 이게 올해부터예요.
1: 올해부터.
0: 그럼 올해 이제 법인세 납부
1: 그렇죠.
0: 법인세 납부해야 될 시점에는 이 옵션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1: 내년에 납부할 때구나. 그러면
0: 네.
1: 회계 연도가 조금씩 다르겠으나.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 하나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1: 예.
0: 간간이 그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 있어요. 정부가 R&D 지원 자금 줄 때는 재무 건전성 어떻게 해야 되고 R&D 역량 어떻게 해야 되고 관련 인력 얼마나 보유했어야 되고 뭐 이런
1: 네.
0: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흡한 기업을 지원하면 이건 위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딱 봤더니 반도체 관련한 기업이나 AI 기업들 중에는 아직까지 그 기준에 미흡한 회사들이 너무 많고 얘는 딱 지금 지원해주면 뭔가 만들어낼 천재 3명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1: 네.
0: 저희 AI 하려고요. 딱 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 지원해주면 단기간에 뭐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중국 회사들도 그런 거 많았고 지금 미국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안 갖춰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형태가 뭐냐 하면 좋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자. 정부가 지원해 준 대가로 너희 기업의 지분을 우리에게 줘. 그러면 이건 무상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입찰해서 따간 게 아니라
1: 네.
0: 정부가 대가를 받고 지급해 준 게 되니 그 규제를 우리가 뭐랄까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정부 지원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첫 사례를 우리 봤죠. 인텔.
1: 인텔 지분 10%가 정부 가져갔죠.
0: 그렇죠.
1: 예.
0: 바로 이게 이제 인텔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뒷단에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이제 AI라고 간판 올리고 막 시작하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총을 얼마 인정받았다 이런 회사들이 추구할 수 있게끔
1: 예.
0: 터전을 만들어 준 거죠.
1: 어허.
0: 그다음에 공공 펀드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민성장 펀드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매 정부마다 했던 건데 했던 걸
1: 백악관에서 한국신문 보나 보다.
0: 미주 한국 무슨 신문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것까지 또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이게 사실 누구 돈으로 지금 AI를 지금 육성하고 있고 뭘 하고 있었던 거야.
1: 진짜 두 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미국 정부가 저렇게 팔 걷어붙이고 다녔으니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도 1번이지만
0: 네.
1: 미국 정부가 저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될 만큼 스스로는 못하고 있나 보구나. 숨가쁜가 보다. 그건 확실히 숨가쁘긴 한가 보다. 그런
0: 맞아요.
1: 생각도 드네요.
0: 진짜 숨가쁜 상황입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정부에게 읍소를 한 건지 정부가 더 속도감 있게 빅테크 기업에게 채찍질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자금 지원이니까
0: 네.
1: 자금 우리 안 줘도 돼요. 우리 자금 넉넉해요라고 하면 굳이 정부가 이런 거 만들어도 신청도 안 할 거고 뭐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금 진짜 부족한데 그럼 정부가 좀 대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오갔다는 건 숨이 많이 허헉대고는 있구나. 자금 마련해서 투자하느라고 그런
0: 네.
1: 느낌은 든다는 말씀이죠.
0: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 예. 내용을 또 들어보면 아무리 봐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묵인 아래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것도
1: 네.
0: 정부가 해 라고 한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0: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메타를 비롯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요.
1: 네.
0: 그리고 그 법인을 기반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1: 예.
0: 이건 법인격이 원래 있었던 빅테크와 다른 것이니
1: 그렇겠죠.
0: 빅테크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부채가 증가했다든가 뭔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1: 그렇죠. 일단 뭐 출자만 한 거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 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돈을 빌리는 이유가 메타나 이런 빅테크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돈을 지금도 계속 더 조달해서라도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나면 데이터 센터 하나를 더 지을 돈도 못 지게 되는 일이 생기니 잔머리를 굴린 게 특수목적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돈 조달해서 바깥에서 그걸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이라든가 주주들이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해. 이거 주주가치 훼손하는 일이야. 나중에
1: 그 SPC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0: 네, 그렇죠.
1: 우리 몰래 보증서는지.
0: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나무라거나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모든 CEO들은 무리한 경영해서 자기에게 득될 게 없어요. 주주들이 줄 소송하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이 출자한 이 SPC가 자금 조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봤더니 저희 데이터 센터 관련한 회사로 특수목적 법인인데요. 돈 좀 빌리려고요. 했더니 그럼 데이터 센터 어디다 지으려고요? 해서 부지 확보 계획서나 이런 거 다 은행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국유지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정부가
1: 야 발가락 엎쳤구나 진짜.
0: 그렇죠. 장기 무상 아니면 장기 저 임대로 우리 국유지에다 해. 이걸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그럼 건립되면 진짜 바로 이거 뭐 어디다가 뭐 임대 수수료라든가
1: 예.
0: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가동해서 뭐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있는 거예요. 했더니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1: 정부가 일감 줄게.
0: 정부가 일감 줄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SPC 관련된 이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우리는 멋지게 부르지만
1: 예.
0: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1: 그런 거죠, 그런 거죠.
0: 그거에 정부가 사인을 해줬다? 그러니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1: 네.
0: 암묵적으로 정부랑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1: 그러네요.
0: 틀림이
1: 그러네요.
0: 없어요.
1: 그러네요. 그러네. 결국은 또 미국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0: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국 상황인데요.
1: 중국은 오히려 그거의 원조인 중국은 더 하면 더 할 것 같은데 어때요?
0: 2부에서 해야겠습니다.
1: 저희 잠시 후에 2부로 넘어가서 중국 이야기 좀 들어보고 또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자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려보죠. 미국은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인공지능 기업들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 중국은 어때요?
4: 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아직 미국 얘기를 반도 못했어요.
3: 그냥 곱하기 2 할게요, 거기서.
4: 그런데 이제부터는 야 미국이 정말 절박하구나라는 느낌이 더 드실 겁니다.
3: 오.
4: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열거했던 거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오히려 아 이거 우리가 했던 예, 익숙해요, 방법이네 익숙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야 이런 방법까지 있었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3: 예.
4: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의회에 설립 법안이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게 요거까지도 우리가 해본 거긴 해요. 뭐냐? AI 국가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자예요.
3: 예.
4: 국책은행 설립이죠.
3: 우리나라가
4: 대표적으로 국책은행 잘 활용하는 나라죠. 수출입은행이니 산업은행이니 뭐니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국가 인프라 은행이라는 걸 설립해서 여기에서 자체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에서 여러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바탕으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가 왜 그냥 직접 지원하면 되지 국가 인프라 은행이라는 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하냐 똑같아요. 지금 미 국채 계속 더 발행해야 되는데
3: 예.
4: 미 국채 금리 더 오를 거고 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도 떨어졌었잖아요.
3: 네.
4: 이러다가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겠네.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 국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의 신용등급도 똑같이 악영향을 받아요.
3: 그러겠죠.
4: 그럼 회사 신용등급까지 또 떨어지게 되면
3: 조달금리 올라가겠지.
4: 그럼 또 회사들이 또 데이터센터 지원할 돈이 또 모자라요.
3: 예, 예.
4: 악순환이 되는
3: 예.
4: 거예요. 그러니 국가와 관계 없는 걸로 분류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이건 국채가 아니야. 저 그냥 국가랑 친한 저 인프라 은행에서 자꾸 이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3: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은행을 하나 만들어요?
4: 네. 그래서 네?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3: 네.
4: 국가 인프라 은행이라는 걸.
3: 야, 많이 따라하네. 우리 산업은행이 그거잖아요.
4: 그러니까요. 이제 하다 하다 이제 진짜 한국하고 똑같이 하려나 보다.
3: 야.
4: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거는 법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제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이 필요성을 왜 모르냐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자본금은 천억 달러 정도 하고
3: 예.
4: 이 천억 달러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를 갖출 수 있는 금액을 1조 달러 구성해보자. 그래서 이 1조 달러로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라는 건 전력망, 물 확보, 그다음 데이터센터 이거 다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3: 예.
4: 제가 1부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년 경제 규모가 1.8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지금 1조 달러 조달해서 투자하자고 한 거니 지금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요.
3: 아.
4: 재원 조달하겠다는 금액이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진짜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닌 거예요.
3: 또 남았어요?
4: 또 남았어요. 이제는 이제 뭘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결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 묻은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3: 정부가?
4: 예. 이 코 묻은 돈이 뭐냐 하면요. 바로 제3세계 국가에 아직 평생 태어나서 예금통장 개설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돈까지 전부 박박 긁어보자를 결정합니다. 바로 토큰화예요. 자, 이미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네.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3: 예.
4: 그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도 예전에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었지만
3: 인프라 열어줘야 가능하죠.
4: 우리 못했잖아요.
3: 그 나라 증권사가 열어줘야지.
4: 그렇죠. 그건 법으로 허용해줘야 되잖아요.
3: 당국이 허용해줘야죠.
4: 그리고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3: 예.
4: 그런데 제3세계 국가들도 다 알아요. 아, 구글 같은 회사에 나도 투자하고 싶다. MS에 투자하고 싶다. 아마존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3: 예.
4: 인프라가 없거든요. 제도도 예.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들 국가의 국민들 평생 태어나서 예금통장 한번 개설해보지 않았지만 손에 휴대폰은 다 있어요.
3: 그렇죠.
4: 그런데 그 휴대폰에 뭘 접근 가능하냐면 바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다 접근 가능해요.
3: 웬만 깔면 코인 거래할 수 있다는.
4: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거래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빅테크 기업들과 한국의 그 전도 유망하다는 반도체 기업들을 토큰화된 대용 상품으로.
3: 하이닉스 코인 사면 하이닉스 주식 산 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4: 그렇죠. 그런 경로들이 열려요. 그래서 이미 그걸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날짜도 잊어먹지 않고 있는데요. 7월 27일입니다. 그때

0: 그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3전 닉스 거래 금액이 4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본주,
1: 네.
0: 본주 거래 금액이 7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
1: 예.
0: 이미 본주의 한 70% 가까운 거래 금액이 어떤 날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 근데 그들이 거래하는 건 그들끼리 모여서 내기하는 거니까.
0: 네.
1: 그들이 투입하는 돈 새로 이제 난 하이닉스 코인 10개 샀어라고 하면 그 코인 10개 산 그 돈이 하이닉스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코인 거래소 운영자한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강원랜드에 가서 칩을 가지고 가면 그 강원랜드 돈 벌어주는 거인 것처럼.
0: 네.
1: 그게 그래서 재밌긴 하고 관심은 끌 수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는 돈이 무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다든가 하지는 않을 않나 싶어서요.
0: 그래서 미국이 작년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니어스법 그다음에 클래리티법이라는 게
1: 예.
0: 바로 그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된 근원적인 펀더멘탈을 구축하는 법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도 걱정이에요.
1: 예.
0: 이죠. 나는 솔직히 구글에 투자한 건데
1: 예.
0: 또 하이닉스에 투자한 건데 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내 돈 가지고 실제 투자 안 하고
1: 해줘야 되지.
0: 네, 엉뚱한 짓을 하다가 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돈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하이닉스가 ADR 상장한 것처럼
0: 네.
1: 그 코인 거래소도 예를 들면 하이닉스 집은 뭐 몇 퍼센트를 자기들이 돈 주고 사와서
0: 예.
1: 그걸 기반으로 하이닉스 코인을 만들어서 뿌려야 하이닉스 코인 소유자가 나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셔 하면 돌려줄 수도 있고
0: 네.
1: 진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게.
0: 맞습니다. 그걸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겁니다. 미국이. 아,
1: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에서 국가가 검인 찍어준 일부 거래소는 미국의 특성상 모두 검인을 찍어줘서 그 검인 받은 것만 거래하라고 하진 않겠죠.
1: 예.
0: 어떤 데는 니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내기하는 것처럼 뭐 알아서들 하세요. 이건 국가가 개런티 안 해줍니다는 것도 놔둘 거예요. 미국은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1: 예.
0: 일부는 검인 찍어서 여기는 국가의 관리감독의 법규에 준하도록 이런 상품을 런칭한 것들입니다라고 하면
1: 예.
0: 우간다의 어떤 국민이 저 구글 주식 한 주 사고요. 삼성전자 한 주 사고요.
1: 예.
0: 하이닉스 한 주 살래요. 라고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걸 사면
1: 예.
0: 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이 요청한 주식을 그 돈으로 사줘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수요 기반이 그 주식에 대한 수요 기반이 꽤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0: 달리 말하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1: 더 늘어나기도 한 거고
0: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걸 주식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나 구글의 채권 사고 싶어. 이런 우간다의 국민, 짐바브웨의 국민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따박따박 이자를 준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글이 채권 발행할 때 기존에 한국에서 구글 채권 사고 일본 N캐리 트레이드 뭐 자금들 이런 데서 구글 채권 산 거 다 샀는데 또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살 거야? 구글 채권뿐만 아니라 미 국채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그거 한다.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법으로 우리 미국 정부가 검인 찍은 데니까 안전하게 하셔도 됩니다를 바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도 자금 조달해 오겠다는 거예요.
1: 각국의 정부들이 그로 인해선 외환 유출을 뭐 이 정도면 용인할 만해라고 하면 자유롭게 둘 거고 종전까지는 미국 주식을 직접 못 사게 한 이유가 하나가 외화 유출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 증권사들이 인프라다 만들어줘야 되는 번거로움 두 가지였을 텐데 적어도 번거로움은 이걸로 해결되니 당국이 오케이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네요.
0: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각하는 방식은요. 이거 이미 각국 정부가 못 막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라고 부르는데
1: 예.
0: 그 인구가 14억 인구 정도 됩니다.
1: 한
0: 번도 은행에서 통장 개설 안 해본 사람들이.
1: 예.
0: 그럼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제활동해서 좀 통장 개설할 만한 사람들이 한 50억 명에서 예. 45억 명 정도 잡거든요.
1: 예.
0: 그중에서 14억 명이 통장 개설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3명 중에 1명이 전통적인 스위프트망을 통해서는 자금을 보내고 받는 그 경로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1: 또 돈도 별로 없다는 뜻이.

0: 하고.
1: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위트프트 망해선 빠져 있는데 이 14억 명이 예. 전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 14억 명 인구 중에서 70%가 테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해외에서 우리 아버지가 택시 운전으로 돈을 벌었어요.
0: 그래서 테더로 가족
1: 그렇죠. 테더로 가족에게 보내주고 가족은 그걸로 생활비하고 어떤 곳은 테더 기반의 쿠팡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그 이커머스에 들어가면
0: 살 수 있게.
1: 네, 테더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그 나라의 생태계에 테더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이걸 막아버린다. 만약에 각국 정부들이 난리 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렇다면 됐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지 못했는데 3분의 1이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0: 예.
1: 그 3분의 1이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편이 또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등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들인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간다, 짐바브웨, 뭐 이집트 뭐 이런 예.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 야, 저도요. 아, 스페이스X 사고 싶은데 미 국채 사고 싶은데 아니면 뭐 사고 싶은데 삼전이나 닉스 사고 싶은데 한 주가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이 뭡니까? 그걸 다시 쪼개서 팔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0: 아, 구글 0.7주 뭐 이런 게
1: 구글 0.5주만 사셔도 돼요. 0.001주까지 저희가 파는데 바로 자금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생기잖아요.
0: 그랬겠네요. 예.
1: 자, 바로 이런 흐름들이 구축되는 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0: 우리 중국 이야기는 언제 들어볼 겁니까?
1: 이제
0: 난 중국으로 가. 불안해 죽겠어.
1: 알겠습니다. 뭐 미국은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네. 중국으로 가죠. 중국은 미국 때문에 외통수에 놓였습니다. 원래 중국도 미국이 이 정도 돈 들어가면 중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잖아요.
0: 네.
1: 그럼 중국도 이런 미국의 행보를 딱 봤을 때 야, 우리도 미국만큼 돈이 들어갈 텐데 사실 미국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0: 들어가지,
1: 게
0: 더
1: 그렇죠.
0: 어.
1: 기본이 없잖아요. DRAM도 못 만들었었고 CPU도 못 만들었었고
0: 대신 인건비가 많이 싸죠.
1: 그건 하나 있는데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럼 이 돈을 미국만 하더라도 자체 돈으로 안 돼서 해외에서라도 끌어올려고 지금 제3세계 국가까지 끌어올려고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다? 앞으로 중국 AI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거래하면 우리랑 거래 못해. 이렇게 락을 걸었어요. 그리고 미국계 기업들에게 니들 혹여나 우리 미국 기업들이 AI 투자해서 육성하는 거 미심쩍어서 해칭한다고 또 포트폴리오 구축한다고 중국 AI 관련된 기업까지 다 섞어가지고 뭐 이상한 투자하거나 투자 전략 수립하면 가만 안 둬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계 기업들이 중국의 AI에 투자하는 경로들을 상당 부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대부분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국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생겼냐면 저희는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좀 이 칩을 팔아야 돼요.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돼요. 로봇 만드는데 중국 회사들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 액추에이터 안에 있는 요 모터, 요 머거는 이건 중국 애들이 이 단가에 만들어 오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거 결국 납품 못 받으면 우리 로봇 못 팝니다.
0: 예.
1: 이런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좋아. 중국의 밸류체인을 섞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의 15%는 국가에 납부해. 이렇게 한 거죠.
0: 예.
1: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이런 데서 중국에서 올린 매출의 15%는
0: 네.
1: 무조건 미 정부에 상납하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 로봇 관련한 협력 체계에서도 중국의 부품이나 중국의 밸류체인을 일부 활용해서 완성품을 팔아서 밸류가 생긴 것은 또 일부 미 정부의 별도 이건 세금이 아닌 별도의 경로로 납품하도록 납입하도록
0: 예.
1: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중국에서 번 돈을 벌지 못하도록 그것도 약간 락을 건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것도 미국 정부가 회수해서 다시 또 AI 좋은 데 쓰겠다. 예. 이런 걸 구축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남은 게 하나가 뭐겠습니까? 내부 조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부에서 있는 자금, 얻는 자금들을 전부 AI에다가 다 틀어박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앞서 1부에서도 저도 슈퍼 예산 예상된다 얘기 드렸는데 중국은 중앙정부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예산을 모두 다 합쳐서 전체 직간접적인 거 다 합치면 AI와 관련된 분야에 예산이 투영된 걸로 보여지는 게 28%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
0: 예.
1: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국가라는 건요. 생각보다 고정비로 나가야 될 돈들이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중단해. 야, 나 안 해. 하고 국가 전체 예산 배정에 거의 28% 가까운 정도를 바로 AI 쪽으로 돌렸다는 건 이건 정말 몰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기로 했냐면 중국도 아 국가 돈만 가지고는 AI 육성 못하겠다 생각해서 미국 흉내를 조금 낸 게요. 증권 관련한 상장 관련한 규정을 바꿉니다.
0: 무슨 말이죠?
1: 원래는 상장하려면 상장 심사로 몇 년 동안 저희가 흑자였고요.
0: 그런 거 있죠.
1: 저희 있잖아요. 그걸 이번에 갈아엎었어요.
0: 그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이렇게 우리처럼 파격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적자를 기록하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기업들도 네. 바로 상장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어요.
0: 새롭지도 않아. 우리 늘 하던 건데.
1: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국이 다 하던 걸 중국도 하고 야. 미국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샤신이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장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이제 낮췄냐면 이게 낮춘 지가 얼마 안 돼요. 2026년 6월 달입니다. 상하이 거래소에서
0: 지지난 달이네요.
1: 그러니까요. 예, 예. 상하이 거래소, 상하이 거래소에서 과학 혁신판의 다섯 번째 상장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이 다섯 번째 상장 기준을 개정해서 어떤 게 허용 가능해졌냐면
0: 예.
1: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LLM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가 결국 네. 이 개정안의 취지예요.
0: 네.
1: 이 기준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상시총이. 예상시총이라는 건 기업이 써서 내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저희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예상시총이 40억 위안. 환전해보면 한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0: 네.
1: 5억 달러 이상 정도 되면 일단 된다. 그다음에 최소 1개 이상의 LLM 제품을 실제 운행 중이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 LLM 기업만 상장을 해주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LLM, 그다음에 로봇,
0: 예.
1: 6G, 그다음에 뇌 컴퓨터 연동 인터페이서 기업,
0: 예.
1: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핵융합, 전부 AI 기반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스타트업도 방금 이런 것과 준하는 한 예상 시총과 실제 관련 시제품이 하나 나왔어?
0: 예.
1: 판매되고 있어? 오케이 해서 바로 상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유니트리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첫날 6배인가요? 그 주가가 뛰었던데
0: 예.
1: 앞으로 줄줄이 그런 회사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키위 같은 걸로 이미 유명해진 문샷 AI 같은 경우도 예. 6개월 내에 홍콩 상장 추진 중에 있고요.
0: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군요.
1: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큰 행보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야죠. 우리나라 삼전닉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상황.
0: 야, 비슷한 돈을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될 텐데.
1: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땡겨오죠?
0: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는 지금 돈을 써서 칩을 사고 사서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경쟁을 하잖아요. 그
1: 네.
0: 인공지능이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으려고 하면 또 거기서도 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고유의 또 이제 구글이나 뭐 MS가 하는 오픈 AI 같은 그런 거를 우리도 또 그럼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거 사실상 그냥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싸우는 데서 청바지나 곡괭이나 팔기로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거면 그냥

0: 먹고 떡이나 먹으면서 돈이나 세면 되는 게 우리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야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야 돼, 지금 곡괭이 팔 때가 아니야, 우리도 금광 하나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건지의 지금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1: 그것도 애매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0: 예, 그렇겠죠. 있으면 좋지, 얼마든지.
1: 있으면 좋지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많은 산업 생태계가 AI에 의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구독료를 얼마나 올려드리기 시작할까요?
0: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요.
1: 네.
0: 결국 우리가 번돈다그 구독료로 빨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있으면 좋지만 미국, 중국이 겨우 하는 일을
1: 네.
0: 그럼 우리도 그럼 달려들어서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1: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0: 예.
1: 버티컬 AI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수직 AI란 뜻이잖아요.
0: 특정 영역에서만 성능이 매우 뛰어난.
1: 그렇죠. 그러면
0: 그게 그런 게 기술적으로
1: 예.
0: 요것만 잘하면 잘하는 거는 딱돈 요만큼만 드리면 돼요가 되나요? 기술적으로?
1: 그걸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의 데이터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줄수 없잖아요.
0: 예.
1: 그러면 제조 관련한 AI, 이걸 더 들어가서 선박 AI라든가
0: 예.
1: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AI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하고,
0: 예.
1: 그리고 SNS에서 루틴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AI도 필요하겠죠. 그냥 소소한 질문들 있잖아요.
0: 예.
1: AI 오늘 날씨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도 매달 그 챗GPT나 이런 데 3만 원씩 얼마씩 낼 필요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우리가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야.
0: 하기는 해야지 하면 좋지.
1: 근데 그 경로를 가만히 보면,
0: 예.
1: 자, 이제 저도 결론입니다. 미국, 중국 가만히 보니까요, 이 AI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경제 체제가 다른 국가잖아요.
0: 네.
1: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0: 네.
1: 근데 되게 얼추 비슷한 일을 하죠, 지금.
0: 그렇죠.
1: 자금 조달해서 정부가 지원해줄게. 그걸로 못 알으면 자본 조달해. 시장에 그 증시에 상장하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0: 해.
1: 다 허들 낮춰줄게.
0: 예.
1: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제는 좀 남달라진 것 같아요. 모두의 AI? 이거는 그러면 이 AI 개발에 어느 기업이 헌신하면 그건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건가?
0: 쉽지 않죠. 돈 일단 많이 쓰고 나중에 몇년 후에 부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쓸 돈이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선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1: 아니, 그리고 이 모두의 AI라는 건 퍼블릭 도메인에 빠뜨리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아닌데 어느 기업이 팔 걷어다 붙이고
0: 그 제미나이 같은
1: 열심히,
0: 건데.
1: 그렇죠. 열심히 할까요? 지금 완전히 경제 체제가 달랐던 두 국가도 눈 벌개져서 시장 메커니즘도 가동하고 시장 메커니즘 아닌 것도 국가가 서포트를 하는데 그냥 너무 공공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0: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AI를 개발하는데 몰두해서는 안 된다,
1: 그러니까
0: 그
1: 우리가
0: 말이에요?
1: 늘 하는 얘기가 지금 모두의 AI니 KAI니 하는 게
0: 네.
1: 국가대표를 모았다.
0: 네.
1: 그래서 그 국가대표가 뭘 만들 거다.
0: 예.
1: 그럼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국가대표가 모아서 만든 그 결과물은 누구 거라는 거냐는 거예요. 기업은 내 거여야지만,
0: 열심히 하죠.
1: 그렇죠. 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또 국가는 또 국가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국가가 지원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왔는데 기업이 돈 벌어간다?
0: 아니면 뭐 MS에 팔려버린다 뭐 이러면.
1: 그러면 국가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지적질 받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아주 커머셜하게 운영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예요.
0: 네.
1: 당연하잖아요.
0: 그럴 건데 기업은 왜 나서겠어요? 커머셜 할수
1: 그렇죠.
0: 없는데.
1: 그럼 이런 그림으로 그려가면 지금 남들은 팔 걷어붙이고 하는데 이게 되는 그림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모두의 AI 사업에서 네이버도 고민하다가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0: 근데 미국과 중국 정부도 사기업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1: 네.
0: 모두의 AI 사업도 정부가 사기업 도와주겠다는 거, 국가대표 하나
1: 아니죠.
0: 뽑아서.
1: 그림이 다르잖아요. 야, 구글, 아마존, 애플 모아서 니들 따로 하면 안 돼. 같이 해. 그리고 그거는 일반인들 써야 되니까 함부로 돈 받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합니까?
0: 그냥 각각 지원하고 하는 건데.
1: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아. 그럼 너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어.
0: 우리는 그거 각각 다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까 국가대표 AI 하나 뽑아서 지원하기로 해놓고.
1: 그런데 그게 맞는 방법이냐는 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0: 아니,
1: 거죠.
0: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1: 네. 벌써 시간이 오버됐네요.
0: 야,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버는 돈을

0: 다 그렇게 배당이나 주주 환원으로만 돌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살짝 드네요.
1: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0: 나쁜 결정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1: 생각보다 빅테크 기업이 현금 배당한 게 2020년대 들어와서 시작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0: 성장할 때는 그 돈 쥐고 가서 재투자해야 되는데.
1: 그렇죠. 배당 성향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0: 네. 네. 여기까지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중성적인 외형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숏컷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 자택에서 휴대전화, 소형 촬영 장비,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두 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지난달 2일 또 다른 실종사건 역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면서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창고를 공격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도 버스가 드론 공격을 받아 남성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오데사, 하르키우, 헤르손 등에서도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쇼핑센터에서 러시아 드론의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437명으로 1년 전보다 70%가 늘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고 드론 부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은 약 8,500명 정도로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000명 외에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매립형 문손잡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3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에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5에서 40mm, 제주 산지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1413년 태종은 조선을 8구역으로 나눠 불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인데요. 여기서 온 말이 팔도죠. 1896년 고종이 이 중 5개를 남도, 북도로 나눴고 1946년에는 전라남도 관할이었던 제주가 도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14개의 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팔도가 아니지만 여전히 팔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5: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그룹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멤버이기도 했던 미국의 가수 루 리드는 어느 날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샹그리아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루 리드는 그날 하루가 머릿속에서 음악으로 그려졌다고 해요.

해결된 문제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소소하게 흘러간 날. 그래서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 완성되었죠. 그저 완벽한 날이야. 공원에서 샹그리아를 마시고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자 우리는 집으로 갔으니.

8월 22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루 리드의 Perfect Day였어요. 김경원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좀 완벽한 하루 보내셨어요? 이 루 리드가 말하는 Perfect Day. 공원에서 샹그리아를 마시고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자

0: 각자 집으로 가는 연인.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사들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기쁘다. 문제들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만의 주말 여행을 하고 너무 재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해결된 문제는 없다는 거. 문제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 걱정들, 불안들, 고민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낸 오늘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완벽하게 보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좀 완벽한 날 보내셨나요? 그러셨든 그러지 못하셨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일 밤 11시 5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여기에 오는 순간만큼은 뭐 해결된 문제가 없고 오늘 하루가 별로였더라도 그래도 그냥 좋은 음악들에 내 몸을 맡기고 좀 하루를 이렇게 숨고르기 하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골든디스크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어 하신 음악들로 골든디스크로 주어진 시간들 채워가고 있거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에 글 남기시든 다 잘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골든디스크도 듣게 되네요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음악 캠프만큼 까불지는 않죠, 제가. 아니, 저 혼자 진행하는 거고 또 이제 밤 시간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는 게이 골든디스크를 하는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음악 캠프에서는 이제 제가 준비한 음악을 소개하는 게더 목적이다 보니 그리고 DJ와 같이 진행을 하는 또 다른 게스트도 있다 보니 조금 더 뭔가 치고받고가 좀 되는 치고받고란 표현이 약간

수 있을 거예요. 구혜자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더 무비 OST인 브라이언 타일러 레벨 컴플리트 신청합니다. 예전에 땡플릭스에서 볼만한 영화 뭐 있나 찾다가 우연히 이걸 발견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남네요. 어린 시절에 마리오에 푹 빠져 살았던 제게 각별한 추억을 선사한 행복한 영화였어요. OST 들으면서 옛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슈퍼마리오. 사실 저는 뭔지 알거든요. 뭔지 아는데 한 번도 플레이를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게임기가 없었고요. 근데 게임기용 슈퍼마리오도 있었고 컴퓨터 세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니까 대충 그 스토리도 알고 있고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네,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막 진화한 게임기에서도 슈퍼마리오는 꼭 빠지지 않고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게임 시장에서 게임의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대표해주는 캐릭터가 슈퍼마리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예찬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걸로 이 슈퍼마리오를 플레이를 하셨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 슈퍼마리오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게임 음악도 있죠. 음악도 정말 유명한데 지금 신청해주신 이 레벨 컴플리트라는 음악, 우리가 귀에 너무 익숙한 그 슈퍼마리오의 음악을 나름대로 상당히 그 영화적으로 다시 편곡을 해서 만들어낸 짧은 연주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브라이언 타일러의 레벨 컴플리트. 이 음악에 이어서 강혜수님과 김수정님이 신청해주신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도 이어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2년생 영국의 가수 샘 스미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샘 스미스, 2014년에 데뷔 앨범을 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목소리는 알려져 있었어요. 2008년에 인디 레이블에서 Bad Day All Week라는 노래를 내기도 했었고요. 사실상 이게 데뷔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 디스코어서가 발표한 레츠의 피처링을 하면서 그 노래가 정말 크게 알려지면서 이제 샘 스미스가 솔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2008년에 발표했었다던 그 노래는 인디 시절 음악이어가지고 지금 음원이 유통되고 있진 않아서 들려드릴 수가 없고 또 디스클로저 음악에 피처링을 한 곡은 그래도 이제 이 가수의 처음을 딱 이렇게 조명하는 이 코너에서 피처링보다는 솔로 데뷔곡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식 메이저 데뷔 싱글로 낸 노래 2013년에 나왔었던 Lay Me Down을 오늘의 데뷔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샘 스미스 히트곡이 정말 많았죠. Stay With Me나 I'm Not The Only One 같은 소울 발라드 그리고 Unholy 같은 일렉트로닉 댄스 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소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5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5집 앨범 바로 어제 공개됐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하죠? 아니 물론 여기에서 이미 5곡의 싱글을 선공개를 했고요. 지금 이 앨범으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예, 이 선공개된 싱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 When He's Gone이라는 곡이에요. 샘 스미스의 가장 최근 싱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곡 함께 할게요. 샘 스미스의 2013년 데뷔곡 Lay Me Down 그리고 2026년 가장 최근 싱글 When He's Gone이에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샘 스미스의 데뷔곡 Lay Me Down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When He's Gone 이었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이 음색, 이 목소리는 참 독보적이네요. 박지효님, TV를 끄고 오랜만에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니 좋은 신호죠? 가끔은 이제 눈을 좀 쉬게 하고 귀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라디오가 유효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떠세요, 박지윤님? 동의 좀 하시나요? 신청해주신 Can't Take My Eyes Off You, 모튼아켓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범진호님이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신청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연님이요. 마돈나의 신곡 중에 카일리 미노그와 같이 한 싱글이 새로 나왔던데 가능하다면 들려주세요. Love Sensation 하셨거든요. 네, 마돈나. 와, 진짜 여전히 현역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Love Sensation이라는 음악을 카일리 미노그와 같이 부른 리믹스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After Hours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전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세 곡 함께 하시죠. 모튼아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데비 깁슨, Electric Youth, 그리고 마돈나와 카일리 미노그입니다. Love Sensation.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8월 22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네요. 오늘 끝곡은 조주연님이 신청해 주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1: 내가 예 하면 야 하는 남자 어디 없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목포시 산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무라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무라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오늘 하루 공쳤다는 말은 공놀이를 했다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탕치다 라는 뜻의 공치다는 장사를 공치다, 하루를 공쳐버렸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한자로 빌공으로 비어있다는 뜻이죠. 빈자리를 뜻하는 공석에서 공,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을 뜻하는 공중의 공과 같은 한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37세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장이 지난달 2일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7살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8시 반쯤 한 언론사가 한림한 인근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됐으며 주변에서는 장 씨의 신분증도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명백한 오보라며 한림항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주 모처에서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경찰관이 지난 7월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의 실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광교 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나타났다 사라져 주민을 불안하게 했던 나일 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인 어제 붙잡혔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 수원 광교 신도시 홍제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제멸종위기종인 나일 왕 도마뱀의 소유주에 대해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해 정식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특히 용산공원에 대해서 1cm도 양보 못하겠다고 나오면서 본인은 그린벨트와 공원을 지키는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걸 부각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 활어센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려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불길이 번지자 지자체는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복지 혜택을 받아가는 75개국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입니다. 이란 협상파 최고위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의 대표적인 협상파인 마수드 파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 전쟁은 어느 시점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국가의 자금이 돌지 않는다면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6: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것을 되찾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을 짓밟은 사람에게 되갚아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통쾌한 승리도 완전한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쫓았던 화려한 왕관이 실은 남들이 정해준 목적지이자 언제든 불타 사라질 지푸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허무와 공허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박상영 작가는 이들이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그 허무함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작 무엇을 꿈꾸는지도 모른 채 항상 욕망하고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시간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주입된 욕망을 좇으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2026년 8월 23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박상영 작가가 쓰신 다른 소설이죠. 그리고 또 영화화된 원작이기도 하고요.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 OST 스텔라장의 라단스 드라주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박상영 작가의 장편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박상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나누게 될 소설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2016년 단편소설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로 데뷔한 이래 청춘들의 감정과 삶을 특유의 유쾌한 이야기로 풀어내며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대표작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과 더블린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상 후보에 오르면서 세계 문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셨고요.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재벌가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테리 장편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를 출간하신 박상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MBC의 아들 박상영입니다. 오랜만에 이 7번 스튜디오 와서 너무 반갑고요. 네. 네, 저 특히 아성님 너무 제가 애정하는 배우인데 직접 이렇게 실물을 뵌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려요 지금.
5: 네. 네. 아, 저도 작가님 성함을 많이 듣고 또 책도 봐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뵌 건 처음인데 뭔가 작가님의 등장만으로 이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비결이 뭘까요? MBC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6: 태양만큼 큰 얼굴과 예, 광이 나는 그 화장품 사용법 멋지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MBC의 아드님이신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6: 네, 제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월요일 고정 게스트로 무려 7년 동안 이나 누나와 함께 세트 상품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이제 이 MBC 라디오 어떤 부스들이 뭐 약간 안방처럼 네, 편안하다. 지금 거의 잘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간을 펴내신 뒤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에 근황도 함께 들려주세요.
6: 신간 그 원래 일정이 살짝 밀렸거든요. 제가 또 원래 감독들이나 작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 끝에 끝까지 편집하고 막 그런.
5: 그쵸.
6: 저도 그런 약간 그 병이 갑자기 그 들려가지고 네. 계속 밀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내고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일정들이 홍보 일정들이 2, 3주 내에 다 집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홍보 스케줄 뭐 4개씩 이렇게 잡혀서 예,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하고 있다. 예.
5: 아이돌 스케줄이시네요.
6: 저 아이돌 진짜 좋아하거든요.
5: 네.
6: 이 누나에서도 아이돌 활동하시는 거 좀 봤어요.
5: 아시는구나.
6: 그럼요. 저는 고화성 배우님 못 본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5: 근데 감사합니다.
6: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이돌 스케줄처럼 진짜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떤 그 방송 스케줄 있으면 거기 진짜 미용실 가야 되잖아요.
5: 네.
6: 그럼 진짜 옆에 아이돌 분들 막 앉아 계세요. 거기 갔다가 또 막 스튜디오 어디 갔다가 라디오 뭐 밤에 하고 막 이러고 집에 오면은 내가 동경해왔던 삶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아이돌 시켜준 적이 없는데 혼자서 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5: 공허함을 알아버리셨군요.
6: 네. 아이돌의 공허함까지도 네. 제가 지금 예, 공감을 하고 죄송합니다.
5: 네. 그런데 데뷔한 지 10년이 되셨다고.
6: 네. 네,
5: 아이돌 데뷔는 아니고요. 작가로서 데뷔한 지 10년이
6: 네.
5: 되셨는데.
6: 아쉽게 또 아이돌 데뷔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작가로서 데뷔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5: 축하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5: 기분이 어떠세요?
6: 기분이요? 네. 그냥 근데 아성 배우님도 이제 관록에 배우시잖아요.
5: 네.
6: 10년, 20년 이제 한 이제 30년 가까이 되지 않으셨어요?
5: 네, 제가 네. 영화 데뷔가 2006년 괴물이었는데 올해가 딱 20주년이에요.
6: 20년 어떠셨어요?
5: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저는 필름 세대로 시작을 해서 생각해보면 참 그동안에 변화가 많았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구나, 이런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완전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그 별그램 계정이 없었는데 데뷔하는 즉시 만들었거든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도 노벨리스트 팍이에요. 그러니까 제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홍보를 위해서 그 계정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모두가 SNS와 어떤 이 땡튜브에 미쳐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 강산이 변하고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면만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9년 마지막 날에서 10년 첫 번째 날로 바뀌었다 뭐이 정도의 감상이에요. 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축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그 뒤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이번 신작은 완성하기까지 유난히 힘든 시간을 거치셨다고요. 쓰는 도중에도 여러 번 멈췄고, 처음으로 연락을 끊고 잠수까지 타셨다고요. 어떤 일이
1: 네.
0: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원래 출판계에서는 그 칼답을 유명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메일도 알림을 띄워놓고 바로바로 핸드폰으로 답을 하는데 이번 작품은 쓰다가 너무 안 풀리니까 처음으로 진짜 그 잠수하는 작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제 안에서도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갈지 언제 끝날지 그 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민폐를 끼치게 되었고 실제로 원래 그 전까지는 책이 1년 주기로 계속 나왔어요. 그게 저의 템포였었는데 이번 책은 3년,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나온 책이다.
0: 네. 네,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힘들게 세상에 나온 작품, 장편 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 기본적으로 이 책은 추리 미스터리 소설이고요. 그 자잉이지 한국인인 마츠노 하나, 한국명 송하나인 친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전화를 받게 돼요. 경찰로부터 어머니께서 일하고 있던 도시락이 전소가 됐으며 어머니께서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겨요. 한국에 있는 세일백화점 회장 윤동주를 찾아가 모든 얘기를 듣고 와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발생되는 어떤 그 어머니 죽음, 살해당한 어떤 범인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구조를 띠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 이면에는 한국의 그 재벌사, 경제사와 어떤 그 너무나도 망해버린 사랑 얘기가 숨겨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미스테리 소설이라는 정보 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까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디서 멈추셨는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정말 첫 시작한 책을 펼치자마자 끝까지 한 번에 집중해서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일련의 과정들이 쭉쭉쭉 전개되면서 일말의 통쾌함도 느꼈고요. 좀 구성이 독특하다고 느껴졌어요. 3부에 나눠서 이제 분배가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분배도 쓰실 때 직접 설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3부에 나눠서 1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추리소설의 형태로 이제 하나와 맹준호라는 기자 친구가 함께 사건을 파헤치고 어떤 증인들을 만나는 구조를 썼고요. 2부가 사실 제가 진짜 쓰고 싶었던 얘기인데 엄마의 비밀이 엄마의 육성으로 밝혀지는 그런 내용,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엄마가 이 어떤 한국의 경제사에 끼어들어서 기여를 했고 그들이 어떤 그두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을 쥐락펴락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이 소설의 사실 원래 쓰고 싶었던 부분이고 핵심이었죠. 그리고 3부 같은 경우에는 해답편 이라서 어떤 범인조차도 이 내면에 결핍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버렸다라는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다층적인 구조. 그러니까 저 식으로는 이제 라쇼몽족 구조 영화인이니까 제가 한번 깔롱을 예, 부려봤어요. 예. 또 어떤 기자분

0: 예선 시민 개인적 구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요. 아, 라쇼몬과 시민 개인적 네. 구조를 차용해서 쓴 미스터리 소설이다. 네, 그렇게.
1: 읽은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네, 물론 이야기가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변희수. 사치코부터 해서 맹준호, 윤동주 이런 작명을 직접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저 이름 짓는 거 좋아해요. 그 독창적 별명 짓기가 제 특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성님도 한 세 번 만나면 제가 전에 없을 별명을 지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예. 네, 제 그런 능력이 좀 있어서 특히 인물에 착 붙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어떤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름은 안광자, 왠지 이름만 많을 것 같은 그 여성 이름.
1: 네네.
0: 그리고 윤동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 헤드라이너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좀 청렴하고 좀 어떤 고결한 시인의 아이콘인데 중성적인 이름이기도 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네. 그 여성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어떤 사랑도 하고 그 사업을 펼치는 사람의 이름으로서 이 이름을 해석한다면 굉장히 좀
1: 동지를 각각 어떤 얼굴과 이미지로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또 이제 아성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진짜 영상화가 되게 되면은 작가가 또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다른 배우한테 가면은 섭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1: 그러면은 약간 외국 배우로 말씀해
0: 외국
1: 주세요.
0: 외국 배우는 있어요.
1: 네.
0: 메릴 스트립. 저는 메릴 스트립을 진짜 상상했어요. 제가 메릴 스트립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윤동주 캐릭터로 메릴 스트립 생각을 했었고 한국 배우 중에서는 윤여정 선생님. 실제로 선생님께서 방송 나와서 하셨던 일화를 요 책에도 좀 썼어요. 그 내시경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0: 고등학교 때 윗병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내시경 시술을 받았는데 그때 기술로는 내시경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식도랑 위가 다쳐가지고 오히려 더 병세가 악화돼서 그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못 가시고 배우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그 토크쇼에서 하셨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제 이 인물에 좀 차용을 하고 허락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예.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윤동주란 인물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캐릭터를 조금씩 좀 섞어서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새.
1: 네네.
0: 그래서 물론 선생님 들으시면 노여워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전에도 한번 그 영화제에서 뵀을 때 저한테 그 이런 말씀을 라디오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넌 정말 구라빨이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예, 그 대도시를 읽고
1: 목소리 들리시죠?
0: 예, 그 예, 저음의 목소리로 네. 너무 잘 봤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떠올리면서 그 육성을 떠올리면서 좀 써서 아 선생님의 작품 하면 너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물론 다른 너무 많은 좋은 또 배우님들이 계시니까
1: 네.
0: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배우 심은경님께서 추천사에 이 소설의 사랑은 망해도 너무

0: 일단은 사실은 심은경 배우님께 제가 직접 요청을 드렸거든요. 요걸 써달라고 했을 때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인고하니 이 소설의 사실 외피나 뭐 중요한 서사의 구조는 사실 미스터리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꼽자면 좀 성공하고 싶은 욕망 같은 감정이 더 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첫 문장을 딱 받자마자 소름. 아, 망해도 너무 망했다라고 하는 순간 아 역시 배우님이라서 읽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우분들은 캐릭터나 어떤 관계성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확실히 읽는 관점이 다르고 이분 역시 책 많이 읽으셨다. 약간 꾼이다. 그리고 북 마케팅의 관점에서도 완벽한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네. 이 소설의 사랑은 망해도 너무 망했다라는 네. 게. 그래서 매우 감사했고 제가 몰랐던 제 소설의 어떤 핵심적인 속성을 배우님의 관점으로 좀 읽어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심은경 배우의 추천사를 보고 이 책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호기심 가득하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1: 평소에도 망한 사랑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0: 근데 저는 사실 아성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안 망하는 사랑이 있나요? 성공한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보다.
1: 100%는 없겠죠.
0: 없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같은 거는 대도시 사랑법에도 썼지만 저는 모든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는 좀 격상되어 있잖아요.
1: 그쵸?
0: 아름답고
1: 네.
0: 좀 순수하고
1: 고귀하고.
0: 고결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되게 진흙 뻘밭을 구르는 과정 같거든요. 굉장히 추악한 꼴을 가장 깊게 보여주는 게 사랑하는 관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망하지 않은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끝난 사랑이 오히려 완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도시 사랑법 때도 사랑의 완성은 이별이다 라는 문장을 쓰기도 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망한 사랑. 그렇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게 고결하게 보존된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또 책을 안 읽어보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궁금하시긴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읽어보시면은
1: 네.
0: 어떤 사랑인지 네. 네, 드러납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박상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중에서 저와 박상영 작가님이 직접 고른 책 속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박상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소설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요코하마에서 일하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는 누구

0: 중요한 정보를 네. 주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네네. 이 책의 감동적인 부분을 골라볼까 했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저만의 고민을 정확히 통과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이 문장이?
0: 네. 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가님도 한 데뷔한 지 10년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 일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의 길로 가려면 흐린 눈이 필요하다. 어, 이런
1: 바로
0: 말씀을
1: 이해했어요.
0: 아, 예, 그래요?
1: 예, 바로 이해했어요.
0: 저도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도 모르게 흐린 눈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하던 근데 찰나에
1: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내 네. 앞에서는 너무 천사 같던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고 근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스킬 중 하나가 그 흐린 눈이 아닌가.
0: 네. 네.
1: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진짜로.
0: 맞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적당한 흐린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하, 어렵죠.
0: 네.
1: 좀 자기 검열이 심하신 편 아니세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알 수 있는 제 자신의 어떤 미천한 점을 흐린 눈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걸 덮기 위해서 더 멋진 점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다양한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1: 네. 당신의 날선 콧대와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빛과 꼿꼿한 뒷목을 어깨 위에 끈끈하게 내려앉은 회안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의 명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음에 절망하곤 한다.

0: 네, 사실 제목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네.
0: 왕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지푸라기라는 단어는 조금 상충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단단하고 화려한 것, 그리고 가장 가볍고 연약해 보이는 이두 가지 언어를 합친 데에는 작가님의 의견이 있었을까요?
1: 원래 그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대도시 사랑법 속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이란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제목도 우럭한 점과 우주를 대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0: 네.
1: 제일 막 요만한 조각이랑
0: 네.
1: 제일 거대한 거를 붙여놓은 그 기우뚱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역시도 그런 식의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제목이기도 했고 제가 스스로 느꼈던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히 이제 작가 초년부터 좀잘 돼가지고 두 번째 책부터 이제 그전까지는 투잡 작가를 하다가 전업 작가로 이제 넘어설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영화 드라마가 모두 만들어지고 뭐 해외 문학상 노미네이트 되고 이런 게한 작가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꿈꿔왔던 것들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다 해낸 거예요. 근데 그 냉정히 제 현실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운가? 더한 욕심이 없는가? 그 전에 비해서 더 나은 어떤 정신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떤 욕망의 속성이라고 봤고, 그게 왕관, 예, 어떤 왕관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소설을 쓰면서 조사했던 많은 분들 역시도 자신이 가진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해왔던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은 것에 주목해서 스스로의 결핍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잖아요. 아성님 어떠세요?
0: 저는 작가님과 다르게 왕관을 써본 적이 없어서.
1: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시나?
0: 이 쓰는 왕관이 지푸라기인지 황금인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1: 왕관은 지금 쭉 써오신 거 아니에요? 내내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아, 저 투명 왕관을 쓰고 계신 것으로.
0: 언젠가 써보고 싶네요. 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미친 여자들을 쓰면서 너무 행복했다. 라는데,
1: 네.
0: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인터뷰를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1: 그왜 독자들이 작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작가의 자신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캐릭터를 분석을 하실 때 대도시의 사랑법에는 뭐 영이라는 제 이름과도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 1차원이 되고 싶어라는 장편 소설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해리라는 별명을 가진 저와 외향이 좀 비슷한 10대 고등학생이 등장을 했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캐릭터들을 저와 비슷하다고 여기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자켓은 제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고은 씨가 연기했던 그 제희가 제 내면이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저 굉장히 그 돌직구인 성격이거든요. 그
0: 네.
1: 사주에 현침살이 있다고 두 개나. 예. 그래서 아까 말을 돌려 하는 걸잘 못해요. 그냥
0: 네.
1: 바로 예, 꽂아버리는 화살처럼 그런 사람이라서 처음에 제의를 썼을 때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성 작가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퀴어 캐릭터와의 어떤 그 합을 그린다고 해도 그런 여성을 그리는 것에 좀 거부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심지어 이제 소위 말한 젠지 여성분들이 막그 제이병이라고 할 정도로 막 따라하고 싶은 캐릭터로 봐주시는 걸 보고 약간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1: 내가
0: 뿌듯했을 것
1: 너무
0: 같아요.
1: 행복했어요, 진짜.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리고 너무 설득하고 싶고 좀 그랬던 독자층이었거든요. 사실 젊은 여성분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동경하고 있는 그런 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럼 이번에 나이 많은 여자들 층층별로
0: 네.
1: 이제 상류층, 뭐 중류층, 뭐 이런 식으로 각 가지로 미친 여자들 한번 그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0: 네.
1: 예, 등장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성 주체들이
0: 네.
1: 등장한 작품들이 많지만 아시잖아요. 또 영상업계 특히 여자 원톱물 생각보다 별로 없고 여성 주인공들끼리 다 해먹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번 소설 쓰면서 목표는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냥 사건의 주동자와 모든 이 이끌어갈 리딩 롤들을 다 여성들에게 줘보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자. 이렇게.
0: 네.
1: 예.
0: 많은

0: 여성 독자분들이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박상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일단은 그 부커상을 수상하신 네, 작품이에요. 제가 받지 못한 그 상. 예, 아까 저한테 왕관 썼다고 하셨지만 저 왕관 써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에만 끊임없이 올랐다. 왕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몫이었다. 예,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작품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스릴러 작품이거든요. 뭐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너무 친했던 친구 무리가 있는데 그중 한 친구, 특히 내가 동경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랑 썸 탔던, 나랑 사귀었던 여자애랑 사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애도 약간 막 되게 좀 못된 애야. 막 막 중간에서 막 친구랑 회방 놓고 약간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되는데 네. 그래서 친구랑 살짝 멀어져 있는 사이에 친구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친구에게 발견되지 않은 유서가 있었고 그 유서가 나를 향해 붙여진 유서인 거예요. 근데 그 유서를 지금 그 나와 나쁘게 깨진 그 여자애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달라고 해도.
0: 네.
1: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서스펜스를 다루고 있는.
0: 엄청난 서스펜스네요.
1: 너무 재밌어요. 예, 사실 북커상은 좀 재밌는 소설들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노벨상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1: 예, 오해하실까 봐. 그렇지만 노벨상은 조금 어렵고 가독성이 네. 좀 떨어지는 책들에도 많이 예술성 점수를 많이 주는 반면에 북커상은
0: 네.
1: 좀 대중성도 많이 심사 요소를 고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굉장히 흡입 있게 읽으실 수가 있고 저 역시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작품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0: 네, 박상영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였습니다.
1: 네.
0: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1: 네.
0: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1: 항상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사연 읽는 방송할 때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역시 자기 얘기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짧다고 느껴지네요. 또 제가 너무 또 사랑하는 이 시대의 배우 고아성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0: 감사합니다.
1: 너무 행복했어요.
0: 저는 네. 목표가 생겼어요.
1: 뭐요?
0: 작가님을 3번 초대해드려서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신 별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제가, 예. 다음에 친간이 나온다면 꼭 라디오 북클럽을 다시 찾아주세요.
1: 불러주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0: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최근에 공포영화 촬영을 마쳤는데요. 네.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 좀 제각각인데 네네. 작가님은 어떤 유형의 공포를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1: 어떤 유형이라기보다 네. 저에게 올타임 가장 무서운 영화는 늘 하나예요. 주온.
0: 주온.
1: 저 주온 처음 봤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주온 처음 보고 샤워도 못했고 주온 보면 샤워하는데 내 손이 아닌 다른 손이 내 머리를 점점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주온이 제일 무섭고.
0: 귀신을 무서워하시는군요.
1: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은 게 살인마는 별로 안 무서운데 제가 예전에 부천영화제 프로그램을 1년 할 때 영화제 특성상 온갖 호러영화를 제가 평생 볼 호러영화를 그해 1년 동안 다 본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특히 영미권, 네. 특히 북미, 뭐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만드는 호러영화의 한 80-90%는 낯선 곳에서

0: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뭐 죽는다, 뭐 괴롭힘 네. 나간다 이 얘기가 거의 80-90%예요.
1: 그렇죠.
0: 대부분 사람.
1: 네.
0: 근데 확실히 아시아권은 뭔가 귀신. 네. 그쪽으로 좀 더 약간의 그 문화권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오늘 공포 얘기를 좀 했는데
0: 네.
1: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남양 특집.
1: 네. 네.
0: 그래서 책 제목도 공포의 문법이라는 책이고 저자가 듀나예요. 듀나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는 영화평도 꽤 오래 잘 쓰셨고 실제로 호러 소설을 쓰신 작가기도 하고 호러라는 장르를 정말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 그러한 듀나라는 저자가 공포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에요. 뭔가 학술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호러영화라는 장르 그리고 호러 소설이라는 장르를 아주 자유롭게 오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책인데 가령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소설가의 소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 장르의 시초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재밌게 좀 풀어내는가 하면 할리우드에서 가령 컨저링 시리즈처럼
1: 네.
0: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나름의 분석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가령 그 귀신 들린 집을 보면 할리우드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영화에서 귀신이 나온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1: 아 그래요?
0: 네. 악마랑 귀신은 좀 다르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드라큘라라던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가 나오는 엑소시스트는 그야말로 악마가 그냥 사람 몸에 들어간 거지만 귀신은 악마처럼 그런 어떤 나쁜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냥 원한을 가진 선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악마와 귀신은 좀 다른데 그런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가 영화 속에 등장한 역사가 짧은데 언젠가부터 할리우드 영화에서 귀신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그 귀신이 등장하는 방식이 귀신 들린 집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귀신이 들렸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라는 걸 표현하기가 영화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귀신 들린 집이라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여줄 요소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이유 없이 문이 닫힌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각적으로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귀신을 그릴 때는 귀신 들린 집의 형태를 빌려서 컨저링 시리즈 같은 형태로 풀어낸다 같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정확히 알게 된 용어인데 호러 영화에 파이널 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파이널 걸 그야말로 최후의 여자 왜냐하면 공포영화 클리셰 중에 마지막에 살아남는 건 대부분 여자.
1: 그렇죠.
0: 그래서 공포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여자를 파이널 걸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해서 언제부터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그게 하나의 클리셰가 좀 된 뒤로는 어떻게 또 그 클리셰를 비껴가는 시도들이 나왔는지 여자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몇 편 안 되는 영화는 뭐가 있는지 뭐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자유자재롭게 오가면서 자기가 아는 뒷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1: 네.
0: 뜻밖의 소득 같은 것도 있습니다.
1: 예전의
0: 호러 영화와 지금의 호러 영화에서 피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봐도 가짜피 같은 거를 일부러 썼다면 지금은 훨씬 더 좀 진짜 피에 좀 가까워 보이게 피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옛날 피와 그 지금에 만드는 피의 제조법을 최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피는 어떠한 비율로 가령 뭐 캐러멜 색소와 옥수수 시럽 같은 게 어떠한 비율로 들어갔고
1: 그쵸.
0: 요즘 영화의 피는 어떠한 비율로 만들어내는지 등등등의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담겨있는 게 바로 이 공포의 문법.
1: 저도 배우로서 생각해보면
0: 네.
1: 영화를 보면 피가 나오면은
0: 네.
1: 저도 모르게 혀가 침이 보여요. 단 걸 아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점점 안 달아지고 있어요. 피가. 최근에도 저도 피를 빈장을 했는데
0: 네.
1: 왜 안 달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러면 예전 호러 영화의 뱀파이어나 드라큘라는

0: 맛있어서
1: 피를 먹는 그 피를 장면을 찍을 때마다 행복했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책은 소설과 그리고 영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간의 공포를 그려냈는가를 저자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가장 중요한 결론 즈음에서는 이 책을 보고 있는 독자의 좀 관점을 바꾸어지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가령 그 예전 드라큘라라고 하는 배역으로 유명했던 크리스토퍼 리라는 배우가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나는 23살이었고 이미 평생 겪을 무서운 일은 다 본 상태였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끔찍하고 끔찍한 일을 전쟁터에서 다 보았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공포는 나한테 별로 무섭지도 않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영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인 공포를 겪은 사람들에게 호러 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공포를 겪지 않는 나중에 평온한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러 영화는 또 무엇인가. 그런 좀 새로운 관점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어요. 공포의 모법.
1: 그러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또 공포의 네. 책이네요.
0: 이 책 재밌어요.
1: 네. 네. 오늘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한 책집 PT. 소개해드린 책은요. 듀나 작가의 공포의 문법이었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고화성의 에필로그.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허의 주인공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신 편지로 적어주는 일을 합니다. 남의 감정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내지만 정작 자신의 외

외로움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러다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를 만나면서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실체는 없지만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대화에 어느새 테오도르는 잊고 있던 사랑의 온기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사만다는 급격한 진화를 겪으며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떠나야 함을 깨닫고 테오도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함께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공유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세상을 바꾸도록 허락하는 일이야. 어쩌면 사랑은 내 오랜 세계에 기꺼이 작은 틈을 내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 가만히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주는 그런 다정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영화 속 두 주인공이 함께 들었던 곡이죠. 허의 OST 아케이드 파이어와 카렌 오의 The Moon So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3분 1초 정남 관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0: 있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도이며 지진 발생의 깊이는 21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것에 대해 낯뜨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 자기 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터 재판 중지 성역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른바 90도 인사 논란에 대해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은 단체 인사법을 곧 다듬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모든 행사를 우리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길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말하자 의원들은 모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고 다음 날인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이 90도로 인사하면서 과도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에 진출하며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세계 랭킹 3위 왕쯔이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안세영 선수는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섭니다. 안세영 선수는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와 결승에서 우승을 다툽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역시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통상 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워싱턴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의 이번 보복 관세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부에 5에서 40mm, 제주는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8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AI를 판단을 돕는 참고서로 적극 활용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오디세이와 관련한 책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6배 정도 늘어난 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 오디세이 흥행과 연결돼 있는 현상이겠죠. 자,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사랑받는 고전. 그 고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테마시사에서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희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세 분 다 보셨습니까?
6: 네.
5: 네.
3: 오, 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근데 영케이들 보셨나요?
6: IMAX 표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일반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월합니다.
3: 아, 그래요?
6: 네.
3: 그럼 우리 M장은 IMAX로 봤습니까? 일반관에서 보셨습니까?
6: 저는 세 번 봤습니다. 일반관에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예. 4DX라고 의자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데서 보고, 그다음에 IMAX로 어제 봤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핑계 삼아서 한번 더 봤습니다.
3: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본.

0: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 오, 네. 그 정도요?
0: 그러니까 논란의 전략이 대단하구나. 네.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논란 하는구나.
2: 그 네. 돌아오는 귀향의 여정이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각자 상황에 맞게 다 자기 자신을 대입하더라고요.
0: 그러게요.
2: 저는 이제 주식 상황이 무너져서 다시 전거점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1: 오찬호 작가는 어떠셨어요?
3: 그걸 보고 집에 갈 때 저희 가족이 다 봤거든요. 집에 갈 때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쫄딱 젖었어요 다들. 네. 정말 집에 가는 길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집에 가는 길 10분 20분도 이렇게 힘든데 네. 그 1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놀란 감독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도전적으로 영화를 해석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전형적인 영웅 서사를 조금 비틀었기 때문에 예. 크게 높이 평가하지만 조금은 안정적으로 연출을 했다.
1: 우리나라에도 오디세이의 버금가는 진짜 실화 스토리가 있는 거 아세요?
2: 어떤 거죠?
1: 홍어 장수 이야기. 전라도에. 그분이 아니 홍어 팔려야 돼 배 탔는데 저기 뭐 그 표류해가지고 지금 동남아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중국 거쳐서 몇 년, 2년인가 3년 걸려서 그 귀환한 실존 인물이 있어요. 네. 이름은 이 뭔데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분이 네. 그 유배가 있는 정약전. 네. 정약용의 형. 네. 에게 그 표류기라고 해야죠. 그걸 쭉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역사. 옛날 KBS 역사 스페셜로도 그 다루고 했는데.
2: 홍어 세이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1: 그렇죠. 예. 이 제목도 나왔다. 홍어 세이야. 근데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건 아까 M장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러닝타임이 몇 시간?
2: 2시간 52분입니다.
1: 요즘 그 트렌드하고는 정반대로 달린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1: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다?
2: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그 저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좀 됐는지 영화가 길면 중간에 꼭 조는 시간이 아무리 재밌어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 졸기도 하고 화장실 꼭 가고 싶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처음 볼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세 번 다 전혀 무리 없이 봤고요. 제가 어제 IMAX에서 이제 세 번째 관람을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 어르신도 한 60대 되시는 것 같은데 한 80대 이상으로 돼 보이는 노모를 모시고 와가지고 보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도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 아드님이랑 같이 손잡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저 3시간 버티기 어르신이 쉽지 않았을 텐데.
1: 그 영화면 옛날 그 영화가 그랬는데 원앙소리라고. 네. 독립 영화에서. 네. 그 기억나시
2: 원앙소리. 아, 그 워낙 히트친 영화죠.
1: 그렇죠. 네. 오, 근데 60대. 네. 자식이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를 보러 왔어요?
2: 네. 그 오디세이를 보시더라고요. 다 네. 보고 나오시는데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으셔서 네. 아, 어르신이 보시기에도 재밌었나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 IMAX에서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영화를 이야기를 할 때 아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에 대해서 근데 이 놀란 감독의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만 그 아우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이 큰 극장에서 봐야지만 아우라를 또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이 하나의 효도 상품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신화를 접하기 위해서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예술의 어떤 극치로서 한번 접근하는 과정이 있고
1: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 저기 책을 온전히 안 읽은 사람들도 사실 오디세이 스토리는 대충은 알거든요. 네. 서사는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서사적 어떤 특성 이런 게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뭐 이런?
0: 오히려 아까 오찬호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신화의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영웅담의 어떤 새로운 버전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얘기를 아주 평범하게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 색다르거나 새로운 해석이 가미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 알거나 전체적으로 알거나 어찌됐건 일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반가운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삶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차분하게 건드려줌으로써 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도 빠져들지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아요.
3: 약간은 이제 좀 다른 것이 오디세우스를 조금 훨씬 착하게 묘사를 했죠.
1: 그러니까 인물 해석이 좀 달랐나요?
3: 네. 훨씬 네. 좀 착하게 묘사했고.
2: 일단 원작에서는 전쟁 영웅이고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1: 그렇죠.
2: 트로이 전쟁에서 그 트로이 목마라는 기가 막힌 작전을 생각

0: 생각해에는 굉장히 지능 캐릭터이고 무력도 상당한 영웅인데
1: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아가멤논이라고 이제 총 대장이 있는데 네. 그 양반이 약간 폭군 스타일이었고
0: 네.
1: 오디세이는 약간 지장 스타일
0: 그렇죠
1: 그죠
0: 예 아킬레우스는 그야말로
1: 용장이었고
0: 그렇죠 네
2: 그 가계를 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자면 아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멤논이 있었고 그다음 메넬레우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하고 이 셋이 어떻게 보면 동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그다음에 메넬레우스의 아내인 헬레네, 그다음에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 이는 사촌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혈연과 여성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이 다 다르죠. 다른데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출발은 헬레네. 라고 하는 그 절세 미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때부터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지장으로서 그러니까 틴다멜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헬레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헬레네를 모든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틴다레우스라고 하는 협정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오디세우스가 만약에 헬레네가 누군가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 결혼을 다 존중해주고 만약에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걸 도와주자 이런 결의를 맺은 거예요. 신사협정 같은 걸 맺었던 건데 근데 이제 파리스가 이제 헬레네를 요즘 보쌈에 간다 그러지 옛날 말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1: 예,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네. 재미없으니까. 근데 네. 아무튼 우리 M장 그럼 인물 그 저기 묘사가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근데 이 논란의 오디세이 안에 있는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그 원작에서는 그 영웅으로서의 오만함이 부른 여러 가지
1: 맞아요.
0: 이제
1: 맞아요.
0: 역경을 거쳐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중심서사는 영웅이 그 역경을 결국 헤쳐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사실 결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서 약간 PTSD를 겪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와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부터 상처받고
1: 영웅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 그랬다는
0: 네.
1: 건가요?
0: 그렇죠. 네.
3: 참전 용사.
0: 이제 네. 거기서 기관.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서사의 내용이 제우스의 법이거든요. 이거는 방문한 사람을 환대한다라는 그 시대의 룰이었어요. 시대의 룰.
1: 네.
0: 근데 이제 트로이 목마 작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화해를 청하는 화해의 상징 같은 물건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병사들을 숨겨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법을 어겼다. 이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큰 법을 어기게끔 작전을 짠 사람이 나다라는 인간적 고뇌가 더 중심 서사입니다.
2: 근데 제가 아까 좀 길게 얘기하고 잘렸는데 제가 네네. 길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전체 호메로스의 이 서사시의 주제가 두 개잖아요. 일리어드 네네. 그다음에 오디세이잖아요. 일리어드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려지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영웅 서사가 맞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오디세이아 그거는 오디세이라고 영화 제목이다. 그거는 영웅이라기보다는 귀환하는 사람의 어떤 이 네네. 겪는 시련, 고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맞서기도 하고 신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세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받는 자, 미움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고통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화학자라고 하는 조셉 캠벨 같은 경우도 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신화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그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고통을 피해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0: 네.
2: 삶의 원형으로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했지만 피하지 않는 오디세우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우리가 보통 가훈이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 마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1: 예.
3: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지연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엇을 계획을 하면 그 다음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서사 속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 영웅이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는지를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

0: 반전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이거 뭐 영화의 전반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무너져 있는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야 이거 트럼프 반대하는 영화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미국은 이런 영웅에 대해서 엄청 집중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전쟁이라는 것이 개인을 그러니까 승리를 해도 이렇게 무너져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 그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어쨌든 전쟁의 명분은 파리스가 동생의 아내인 헬레네를 보쌈에 가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 겸 헬레네를 다시 되찾기 위한 것이 명분인데 영화 속의 대사에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선들의 그렇죠. 네. 교통 왔다 갔다 하는 배들한테 그 세금 거두려고 아가멘논이 하는 것이다.
0: 진짜 반 트럼프야 그러면?
2: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이 미국 이란 전쟁 상황이랑 네. 또 해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0: 혹시 꿈보다 해무 아니야?
2: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 영화가 이란 미국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제작이 됐으니까 안 맞지만 네. 어떻게 보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행위는 예. 사실 오래됐으니까 예, 예. 네, 충분히 당겼을 수 있죠.
0: 이 원작 자체는 당연히 고전의 반열에 이미 들어선 건데 네. 영화도 혹시 고전의 반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영화도 혹시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2: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2: 네.
0: 고전이 갖는 요건이 있습니다.
2: 네.
0: 고유한 아우라.
2: 네.
0: 가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 요소거든요. 네. 고유성.
2: 네.
0: 그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2: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1: 그러니까 세대 간 검증을 거치고 통과하는 것이 고전이니까.
0: 고전이죠. 그렇죠.
1: 근데 세대 간 검증을 거친다라는 것은 어떤 영화를 동일 세대가 전체 세대가 동일하게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20대일 때 이걸 봤을 때와 40대일 때 이걸 봤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 감동은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원형을 잘 복원을 시켜 놨을 때 가능한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오디세이는 그 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고전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계의 전반적인 상황이 약간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보자. 좀 쉽게 만들어보자. 이런 게 강한데 이 놀란 감독은 굉장히 우직하게 과거형으로
2: CG도 거의 안 쓰고
1: 만들어버렸죠.
0: 그러니까.
1: 그런 차원도 좀 반영되어야 된다.
0: 영화 제작 방식도 고전적 방식이었다.
2: 네. 네.
0: 이렇게 되는 겁니까?
2: 그 거인이 외눈박이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요즘은 영화 제작하면 그 정도는 CG로 다 만들거든요. 근데 비용도 CG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싸요. AI 때문에. 근데 그거를 거대 인형을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논란은.
1: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인 족하고 싸울 때는 네. 일부러 키 큰 사람과 네. 그때는 또 키 작은 배우와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2: 근데 그 효과로. 네.
3: 영화에는 잠깐 나오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외눈박이 거인이 이제 키클롭스라고 하는 네. 거인인데 키클롭스라는 게 둥글다란 뜻이고 옵스가 이제 눈이니까 둥근 눈을 한 눈을 가진 괴물이다 또는 거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그게 계기가 돼서 오디세우스가 큰 고통을 10년 동안 겪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 괴물한테 잡혔을 때 오디세우스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1: 노바디.
3: 나는 이름이 없다. 노바디라고 했다가 풀려나자마자 해방되자마자 놀리듯이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야라고 놀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눈박이 눈을 잃은 그 괴물이 제우스한테 호소를 하죠. 저 오디세우스한테 때문에 내가 내 눈을 잃었다. 아버지 복수해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제우스의 이제 소위 말해서 복수가 시작되는 거고 제우스의 복수가 1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과정이 바로 이 오디세우스 영화의 전체 내용이라고
1: 그
3: 하지.
1: 놀란 감독이 그 지점을 뺀 이유에 대해서 네. 이 이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중함이 있는데 그 지점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3: 만화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 말이 있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를 좀 짚어야 되는 건데 유명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M장은 너무나 극찬을 했기 때문에
2: 네.
0: 영화 자체에서 풍기는 매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매력의 실체는 뭘까요?
1: 근데 우리가 보통 신세 한탄을 할 때 네. 매번 하는 게 나는 언제쯤 이거거든요. 나는 언제쯤
0: 그렇죠.
1: 이 길이 좀 풀리나
0: 예.
1: 좀 안정적으로 살까 매번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라는 것이 성과주의 사회라는 것이 늘 최단 경로 최고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실제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의 연속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도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제대로 기환을 하고 있는가.
0: 쉽게 뭐 고대

0: 시련 끝에 해피엔딩 뭐 그 이거라 이건 너무 상투적이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고된 시련 끝에 해피엔딩이 아닌 서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아 내가 뭔가 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2: 아까 고전 얘기했는데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원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주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흔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고전이라면 현대 문학이나 현대 우리 현재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만드는 영화들은 보면 너무 좀 즉흥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소재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였는데 사람들이 삶의 원형이 담겨 있는 뭔가 고전을 한번 다시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반추해보겠다라는 충동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 뭐 맷데이먼이라든가 논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워낙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아까 오찬호 작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은 없고 그러니까 고전 속에 담겨있는 오디세우스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의 고통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 자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나의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모색하겠다 이런 의지 의도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까 이제 그 자기 네. 고백을 스스로 했던 우리 M장은 이제 주식을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3: 네.
0: 자신의 삶에 투영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자,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이거 아니에요? 네. 아, 지금 팔아야 되는데.

0: 일랑귀였나.
1: 나는 세이덴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예. 그리고 이제 주식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이 남 탓하지만 결국은 내 선택으로 인해서 비롯된 고통이거든요.
0: 자기 반성까지 겸했으니까.
1: 그렇죠. 예. 욕심나서 이 정도면 팔아도 되는데 그때 못 팔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예. 지금의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건데 사실 제가 자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을 외부에서 찾죠. 예. 예, 그런 모습도 영화를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요.
0: 야, 삶을 성찰시켜주는 영화네요, 그러면. 네네.
1: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 보면 예. 그 고향인 이타카에 거의 다 갔다가 부하 중에 한 명이 바람의 신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다시 원상복구돼요. 영화 속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데
2: 이제 아이올로스의 바람 네네. 자루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다 자루를 네, 열어버리는
1: 바람 주머니를 열어버리는 바람에
2: 순풍에 가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
1: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아 거의 다 원급 회복된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가고.
3: 아니 근데 그 영화의 오디세우스의 일정이 이런 겁니다.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 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네. 이거 현대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0: 왜 나한테만 그래?
3: 네. 항상 하는 말이에요.
0: 알겠습니다.
2: 핵심은 영린을 건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제우스의 노여움을 산 거고요. 네.
0: 자, 여기까지 영화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고전 이야기에 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현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고전이라는 테마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이 뭘까요? 오찬호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클래식.
5: 왜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나 했더니 네. 맞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6: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것이 어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으로 붙게 되는 이유가 아주 예전에는 뭐 클래식이 계급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류층 혹은 어떤 검증된
5: 클래스가 나왔죠.
6: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구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나 쓴 책이 아니라 검증되고 읽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좀 만들어진 점이 있는데 네. 아까 1부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래 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고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이후에

0: 여러 시대적 검증, 세대 간 검증을 통과하면서 계속 교훈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뭔가 지루할 것 같고 고전이라고 하면 그리고 항상
1: 그냥 고전, 네. 그 해설서가 차라리 네. 낫다 뭐 이런 네.
0: 또 왜 그렇게 고전 읽은 사람은 옆에서 잘난 척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조금은 아 뭔가 도전하기 힘든 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1: 그렇죠. 네.
2: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된 것이 기본적인 조건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작품
1: 보편성
2: 네. 그러니까. 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그래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3: 아까 우리 오찬호 작가가 말미에 뭐 지루하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거를 채집해서 이제 고전을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고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이거 고전이라고.
1: 마크 트웨인이 아니고 독살가로 아마 유명한 사람이.
2: 그렇죠. 핵심을 그러니까 딱 찌르셨네요.
3: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필독서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정해주고 학교에 정해준. 근데 왜 이렇게 필독서들은 하나같이 재미가 없는 거죠? 잘 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세 분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중고등학교 때 읽다가 슬쩍 접어놓고 더 이상 읽지 못한. 완독하지 못한 책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자책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아직은 이 책을 읽기에는 수준이 안 되나 봐. 어휘 수준도 안 되고 생각의 수준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몰래 감춰둔 책장 어딘가를 끄집어 보면 반 이하 30페이지 내지 50페이지만 읽고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고전이라고 이제 불려졌던 것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동의하자면 뭐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책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교보문고 평대에 여전히 깔려있는 책. 그때가 되어서도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월터 카우프만이라는 교수는 고전을 일러서 인문학 강의에서 꾸준히 교재로 사용되는 것. 계속 대학생들한테 또는 후대한테 읽으라고 기성세대가 권유하는 책. 이걸 고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1: 어떤 네. 사람이 고전을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고전은 비판을 이기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초해서 비판을 하느냐. 자기 시대에 기초해서 비판을 하거나 자기 사회에 기초해서 비판을 한다. 네. 그런데 그 모든 비판을 이겨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초월성, 사회의 초월성을 해놓고 결국 보편성을 담은 것인데 그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인간 삶의 보편성이다.
3: 그렇죠.
1: 그러니까 본성이다. 그래서 고전을 보면은 왜 고전이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되는가는 변하지 않는 아주 본질적 속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대를 이겨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3: 통시성이라고 해요. 통시성.
1: 그렇죠. 통시성이 어려운 말이죠. 통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고전에 반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매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찾아진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바로 고전을 빌려오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 동일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0: 그런데 그거를 잘 뽑아내야 되겠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고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면 세상에 어떤 문화권에도 고전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역사적 과정에서 그리스 신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용이 되잖아요.
1: 오이디푸스
0: 컴플렉스처럼 그런 단어를 계속 차용을 하고 하니까 와, 이 신화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단지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가끔 약간 서구 중심적인 어떤 보편성을 인류 전체의 보편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0: 고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우와 우리 삶의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지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못 읽은 고전이 훨씬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테의 신곡이
1: 네. 아, 그걸 읽으셨어요?
0: 네, 단테 신곡이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그게
1: 저는 아예 도전도 네. 도전할 생각도 안 네. 나던데.
0: 근데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 네. 지옥으로 가는 어떤 길목이라든 이런 것이 그 안에 주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상상력. 이것이 어떻게 그때 가능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건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또 고전이 평가받을 수 있다.
2: 아, 단테는 지옥을 다뤘다라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왠지 내가 가야 할 곳 먼저 답사하는 느낌 들까봐.
1: 뭐 미리 체험할 필요 뭐 있냐.
2: 아, 미리 그치? 체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손이 잘 안 가던데.
1: 어차피 갈 건데.
2: 아까 제가 봐야겠네요. 예.
3: 아까 제가 이제 답사 차원에서 학창 시절에 읽다 포기한 책이 있을 거다.

0: 때 포기할 때 심정은 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똑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고전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런 고전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고전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때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면 그 의문을 적극적으로 질문화하는 것. 그게 고전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문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 의문을 갖는 것, 그거를 진짜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thinking이 아니라 contemplating이라 그래가지고 더 골똘하게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의 힘은 뭐냐면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해 주는 책. 이걸 고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1: 저는 로또가 당첨되면 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가 돈키호테를 꼭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집에 돈키호테가 네. 원전 수준에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아, 정말 네. 두껍게 두 권이거든요. 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읽기 싫어. 1년이 걸릴 듯한 느낌이 드는 데죠.
2: 백예용 책 얘기하는 네네. 거군요.
1: 그런데 제가 그 돈키호테를 통해 가지고 저가 던질 질문은 이사장님 말씀처럼 제 인생에 어떤 질문을 그런 걸 던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궁금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명작일까? 네. 그 지점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읽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이제 저희 아이 방에 있습니다. 청소년용 돈키호테라고 150페이지 만화가 곁들여진
2: 그렇죠. 만화 곁들여진 게 이게 중요한
1: 저는
2: 거죠.
1: 저는 토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 나왔으니까 고전을 꼭 굳이 원전으로 읽을 필요가 뭐 있냐. 그죠? 추격본으로 읽어도 되고 지금 뭐 만화로 읽는 저희 네. 집에도 몇 권 있어요.
1: 조선왕조실록도 저도 만화로 읽었습니다.
2: 만화로 읽는 국부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죠? 뭐 이렇게 봐도 뭐 결국 핵심만 요즘은 다이제스트 시대인데 그죠? 추격으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고전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고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고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불편해져요.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기 때문에 또 현실성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고전이 가진 힘이거든요. 또 뭐냐 우리는 늘 실용성 효용성만 쫓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더 아까 말 축약본을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아까 제가 뭐 아까 오디세우스와 관련된 인물들 신화 속의 인물들 몇 명 이름을 거론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만화 버전으로 나온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그 이윤기 씨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네. 안종효 교수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안종효 세대거든요. 안종효 교수 그다음에 이윤기를 요즘 홍은영이라는 작가가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내서 그게 빅히트를 쳐서 요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친구들은 웬만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많은 이름들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혹시 실수하면 어쩔까 해서 굉장히 그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만화로 볼 수 있죠. 짧은 뭐 쇼츠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면 그 고전 속에 담겨 있는 진득한 삶의 이야기. 사실 지루함을 주지만 아주 깊숙이 담겨 있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읽고 무슨 질문을 이끌어내겠냐는 거죠. 재미는 있겠죠. 또는 어려운 책을 내가 쉽게 접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자기 포만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전이 갖고 있는 불편함 속에서 뭔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전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한마디 더 팁을 드리자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읽다가 심지어는 대학교 때 읽다가 포기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늘 자책했었어요. 나는 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읽다 책을 포기한 것은 제가 수준이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번역이 엉망해서 그랬거든요.
2: 아, 그것도 있어요.
0: 그러니까 뭐냐면 중역을 한다면 일본어로 번역된 걸 재탕을 하다 보니까 출발어와 도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중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번역이 엉망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30페이지, 40페이지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2: 그리고 이제 번역이 엉망인 것도 있는데 언어의 어떤 한계 내지 차이에서
0: 맞습니다. 한글 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한자어가 너무 남발된다든가
2: 한자어 이런 문제가 이런 것도 아니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번역된 헤겔 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독일어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원문으로 읽으면 네. 독일어 원문으로 읽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그러니까 네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 언어에서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런데 요즘 이제 민음사관 뭐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이런 시리즈들을 보면은 젊은 이제 소장 학자들 그러니까 출발어와 도착어를 다

0: 다 잘 이해하는 이런 굉장히 번역이 세련되고 정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까지 담겨 있는 번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읽으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옛날에 읽다 포기한 거 다시 읽어보세요. 생텍쥐베리가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작가라 그런데 어렸을 때 어린 왕자를 제외하고는 뭐 인간의 돼지 이런 거 읽다가 이게 왜 재밌다는 거지? 이해를 못 했는데 마흔 넘어서 50 가까이 된 나이에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원전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보로 비유를 하면 지혜는 그 정보를 삶에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입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말 그대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이 지혜를 담고 있다면 축약본이라는 것은 거기서 지식만 뽑아낸 것이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세상을 읽는 이런 시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읽는다라는 지혜는 여기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해석한 결과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밖에 못 얻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 그 축약본을 읽는 것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축약본을 읽은 다음에 질문이 와 원전 한번 읽어보고 싶다로 나아가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1: 비율이
2: 경험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뭐 고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 다 좀 거짓말이거든요. 뭐 고전 많이 읽은 사람은 뭐 인성이 다르다 이런 말 많은데 그건 다
1: 그러면 학자들은 다 인성이 좋아야 되겠네.
2: 아니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읽은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눈이 많이 나쁩니다.
1: 왜냐하면 저 눈 나빠요. 네.
2: 아니 근데 고전은 더 찡그리고 봐야 되거든.
3: 네. 이름이 작아.
2: 이름이 등장했는데 아까 전에 알았는데 또 등장 모르겠는
3: 아,
2: 거예요.
3: 러시아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2: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고전을 읽으려고 합니다.
1: 네, 네 맞아.
2: 예.
1: 네.
2: 그러니까 독서의 효과는 독서인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고전을 접할 때 결국은 축약본을 접한 다음에 야, 나 다음에 한번 원전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때 경험은 다를 거야. 라는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 뭐 저거 읽어봤는데 뭐 또 읽을 필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조금 아쉽죠.
0: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축약본을 봤을 때는 그 원래 의미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독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 내지는 의미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는 이유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굳이 책을 읽어요.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언변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달라지는 이유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도 당연히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뎁스, 삶의 뎁스,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진득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지 그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뭐하러 있습니까? 그 사실은 뭐 핸드폰이나 또는 뭐 기타 등등 얼마든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달리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 제가 뭐 댓글을 보니까 우리 방송 댓글을 보니까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저 책꼬집인가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데 맨날 책 이렇게 책을 인용하고
2: 책꼬집이니까
0: 그렇게 제가 그 역할에
3: 책을 보시는 분인데
0: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김원 교수의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라는 책을 또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 인생이 외로운 사람은 평생 읽을 만한 고전 하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읽었지만 두고두고 읽을 만한 고전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그 책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동반자가 될 만한 고전을 하나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 고전을 어설프게 읽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야. 원래 그 책은 이런 뜻이야라고 저기 정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강변은.
1: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고전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 단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책들.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게 고전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도구적 이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4: 네.
1: 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보면 오디세이 원전을 가지고
4: 네.
1: 도구적 이성의 문제점을 막 철학적으로 솔직히

0: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몇 번 읽었거든요. 네. 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다른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내 하나의 또 하나의 원전을 제공해주는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제 그 고전이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아 그게 오디세이는 이런 뜻이야.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 너는 지금 뭐 이걸 모르는 거야라고 하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죠. 네. 따지고 놓고 본다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양한 원천이 될 수 있는 풍부함을 갖고 있는 것. 네. 그게 결국은 고전의 자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2: 하이징가가 네. 그걸 정의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인간은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하고 그거에 반대편에는 게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이제 놀이는 단순히 소모적인 게 아니라 창조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삶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도구적 인간으로서 호모 파베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예.
1: 제가 이제 갑자기 작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과시용 독서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0: 어디 가서 잘난 척하려고
1: 그래서 솔직히 축약본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예. 잘난 척 하려면 축약본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0: 할 수 있죠. 예.
1: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0: 그런 컨셉의 책도 많아요.
1: 예, 네. 많고 그리고 방송할 때 사실 깊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저는 방송에서 이제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헛헛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근데 노인과 바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그걸 정말 제대로 읽어본 사람 잘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햄릿 내용 다 아는데 실제로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아까 마크 트웨인 얘기 인용했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약간 다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읽지 않은 고전 읽기의 해로 제가 혼자 선정을 하고
0: 뭐 읽었어요,
1: 노인과 바다 뭐 노인과 바다 그리고 뭐 이 그리스인 조르바 읽고 뭐 여러 가지 오만과 편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데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한 번씩 했는데 한 번도 사실 제대로 읽은 적은 없던 책들이거든요.
0: 그래서 노인과 바다 원전에서 유명한 광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2: 너희들이
0: 니들이
1: 개맛을 알아.
2: 신구 선생님. 사실은 좀 전에 그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과시하기에 독서를 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네.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가 읽고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표현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행위를 선행적으로 한 거니까 그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지 않아 놓고 스스로 읽었다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책이 닥터 지바고예요.
1: 그거 지금 네. 제가 읽고 그러니까 있는데
2: 대부분 영화로 봤거든요.
3: 영화도 보기 힘든 영화입니다.
2: 나라 나오는 해바라기 밭 유명하잖아요.
1: 일단 러시아 네. 그 소설은 네. 등장 이름 인물 이름 때문에 이름 자꾸 힘들어. 앞으로 가요.
2: 네. 보리스 파스타이나크의 원작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아까 뭐 오만과 편견도 그렇고 뭐 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사실은 안 읽었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끄럽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작품을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때 출발하면 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리고 진짜로 네. 천재가 아닌 이상은 고전을 한 번 읽고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1: 네.
0: 몇 번을 읽어야 되는 게 또 고전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일단 느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네. 걸 사실 제목만 봐도
0: 그 음모이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그 책이에요. 네.
1: 그래서 사실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는데 그냥 이거 금쪽이가 2박 3일 동안
2: 나이도 어린
1: 철없는 짓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 서적이었더라고요. 막 욕도 네. 막 그냥 나오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밌고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쾌락용 독서를 하는데 재밌으려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설들 굉장히 재밌는 소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은 요즘 핫한 막 이태원에서 팔고 있는 음식 먹는 느낌이에요.
0: 근데 아마 이 방송 들으면 그런 걸 체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원전을 영화화한 게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원전을 찾아보면 엄청 다르거든요.
1: 네.
0: 그죠? 그 원전이 갖는 의미, 그 맥락, 네. 그 풍부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더라도 거기서 다 담기지 않는 것.
1: 네.
0: 오늘 오디세이는 영화를 얘기를 했지만 영화에서도 사실은 아 뭐 아까 세 분은 극찬을 해 주셨지만 원작을 다 담아낼 수 있었을까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 우리가 이제 그 왜

0: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느려지려고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일상에서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고전이 주는 어떤 힘이 딱 나를 정지시키는 거죠. 너 이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너 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느려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답만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1: 그러면 거기에 답을 주는 책이 이제 단단한 독서라고 프랑스 작가 에밀 파게가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읽는 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는 그 시간이 나를 들여다보는 근데 시간이다.
2: 천천히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읽다가 되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3: 네.
2: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일단 다 읽어요. 그리고 네. 처음부터 다시 읽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그 세 분의 스타일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3: 저는 일단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다 읽었다고 얘기하는 게 전 중요하기 때문에.
2: 그러니까 다 읽고 다시는 안 읽고.
3: 다시는 안 읽고 아니죠. 웬만하면 다시 읽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일단은 자꾸 뒤로 가면 지쳐서 저는 중간에 하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뚫고 나가는 타입입니다.
1: 저는 이 질문 속에는 80년대 사회과학 서적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 왜요?
1: 80년대 우리가 읽었던 사회과학 서적 온갖 각주들이 책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책 밑 하단에도 있고 중단에도 있고 각주가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각주를 읽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저는
2: 일단 다 읽어라.
1: 그렇죠. 일단 읽고 의문나는 건 다시 봐라.
2: 오 작가님은 어떠세요?
0: 저는 뭐 지금도 책을 읽을 때 시작하는 날 일자를 맨 처음에 적어놓고 맨 다 읽었을 때 맨 끝에 끝낼 적어놓고 뭐 한 줄 정도 소감을 적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책을 끝까지 가야지만 이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럼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어떻게 읽든 일단 읽어라. 로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0: 강다솜의
2: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0: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맥코믹 의원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TV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한국과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2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모후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제재 부과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이 말다툼을 벌이던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춘천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웃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B씨와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의 한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소형 트럭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20대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짐칸에 타고 있던 또 다른 20대 7명과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이바라키현과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등 17개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 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도 5 약은 불안정한 물건이 넘어질 수 있고 실외에선 집안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수준입니다.

0: 또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지바현에선 길고 느린 흔들림을 뜻하는 장주기 지진동 2등급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68km로 추정됩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전과 대구, 부산 34도 등입니다. 전남권 서부와 제주는 오후까지, 경기 남부,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인 두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기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 헤어진 게 어디서였지, 다시 만나니 둘 다 늙으니. 문학을 논할 벗을 잃은 뒤로는 목루주점을 알아도 쓸데없구려. 평소에 막 피어나 움직이던 생각들이 그대를 만나니 더욱 많이 떠오르네. 친한 친구도 점점 오랜만에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가끔 만나도 곧바로 말이 통하고 평소 혼자 하던 이 생각 저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름이 너무 더워서 선선해지면 보자고 해둔 그 이름들을 쳐서도 됐으니 좀 꺼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3: 권영주,
2: 강다솜의
3: 차카
2: 차카.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2: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3: 우리 지난번에 그 강남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 얘기했잖아요.
2: 네네네네. 언젠가 한 번은 꼭 타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제가 했었는데, 어?
3: 좀 벌써? 가까워졌습니다.
2: 그날이 왔어요?
3: 네,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7대에서 19대로 늘어납니다.
2: 아, 탈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었네요.
3: 아, 강하나주로 생활하는 MBC 가까이에 돕니다.
2: 어이? 상암동에서요?
3: 그렇죠.
2: 자율주행 택시요?
3: 지금 당장은 아닌데 11월부터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 4 자율주행 택시도 운행이 시작됩니다.
2: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곳곳을 누비는 날이 오긴 오네요.
3: 네, 그래도 이제 아직은 기존 택시 업계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 대세를 거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 네, 이 택시 업계도 이용객도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네요.
3: 혹시라도

0: 마티벌레나 하츠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가 준비한 사고 상황, 안전거리 미확보 관련 사고라고 합니다. 잠시 후 만나볼게요.
1: 최세영 크리에이터와 함께 시사하는 날이죠. 오늘 함께 알아볼 차는 삼지창 엠블럼 가진 억소리나게 비싼 차라고 합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 차카차카 카믈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선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0: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10: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10: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상황실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3: 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왜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방향 지시 등 없이 갑자기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맞아요. 차량이라든지 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차량들 때문에 내 차로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때라든지 두 분은 웃으셨는데 짜증 안 내시나요?
4: 뭐 짜증은 이런 거죠. 갑자기 방향 지시 등 없이 끼어들었다. 아유 정말 진짜 저 인간이 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차가 있다 그러면 아 차들을 어디다 세우는 거야?
1: 그렇죠. 이거 다 밀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 맞아요.
1: 답답하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불법 차량, 불법 주차 차량들은.
3: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는 순간 중에 또 하나가 이 앞차가 조금만 느리게 가거나 자리를 안 비껴준다고
4: 뒤에서 이렇게 하죠. 뭐 하는 거야?
3: 근데 또 뒤에 바짝 붙어서 말 그대로 꽁무니로 쫓아오는 차량들도
4: 그럴 때는 누구를 그러죠. 확 급정거 한번 해줘.
3: 저는 아 어제 출발하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러다 정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조차도 제가 모르게 앞차와 간격을 좁히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 갑자기 앞차가 교통 상황 때문에 급제동을 한다면
4: 네, 그러니까.
3: 아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상황입니다.
1: 그쵸.
3: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다중추돌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차카차카 상황실에서는 도로 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안전거리 미확보와 관련한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니 그 안전거리 확보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하잖아요.
3: 네.
4: 그럼 대체 어느 정도가 안전거리인지 그걸 먼저 좀 알려주셔야죠.
3: 맞아요. 일단 안전거리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내 차가 앞차와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안전거리를 꼭 확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두고 있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일반 도로 및 시속 80km 미만의 경우에는 자동차 속도계에서 표시되는 숫자에서 15를 뺀 값의 미터, 그러니까 시속 60km 라면 15를 뺀 45m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고속도로나 시속 80km 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숫자 값의 미터만큼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고속도로의 경우에 내가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다. 그럼 90m가량은 떨어진
4: 그렇죠.
1: 상태로 주행하는 게 좋겠네요.
3: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이 간격을 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4: 아니, 이 거리가 뭐 90m인지 100m인지 내가 어떻게
3: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1: 감도 안 오고요.
3: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겠지 하면서 좁히고 이렇게 보여주는 찰나의 방심. 정말 이 찰나가 도로 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안성시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한성 나들목 인근 편도 2차선 도로 위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4.5톤의 화물차가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용차는 정체 상황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서행으로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워낙에 강하게 충돌했던 충격 때문이었는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대형 사고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최초 추돌 운전자는 심각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고요. 다른 차량 탑승자 2명도 경상을 입는 등 이 사고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형 화물차가 전방 상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탓이 컸지만 이후 앞선 차량들 역시 정체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이 앞차의 간격이 넉넉하지 않아서 더더욱 연쇄 추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그 뒤에서 한번 충돌을 했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가운데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가장 크게 다친 거로군요.
3: 네, 맞아요. 그리고 올 초에는 실제로 다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아이고. 1월 12일 오전 2시 48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 문희청남대 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60대 운전자가 몰던 2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톤 화물차와 충돌을 하면서 멈춰섰고요. 이 뒤를 뒤따르던 9톤 화물차 등 이 화물차 두 대가 또다시 뒤쪽에 충격을 가하면서 이 사고로 2톤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숨졌고요. 그 바로 뒤에 9톤 화물차 30대 운전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이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운전자 두 명 역시 부상을 입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도로가 이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가 됐었을 정도로 좀 여파가 큰 편이었어요. 겨울 날씨에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웠던 것과 더불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 뒤로 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좀 피해 정도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도로 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거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고 사례였습니다.
1: 이 겨울에는 도로가 얼어붙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그렇죠. 또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는 계절에는 비 때문에 도로가 미끄럽고 네. 이 날씨에 따라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특히 더 안전거리 유지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위해서 여러 사례들을 좀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네. 좀 오래전의 사고였지만 이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잠깐의 방심이 큰 비극으로 끝났던 사례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2017년 2월 22일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25톤 화물차가 주행 중에 이 운전자가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다가 차량 정체로 도로 위에 멈춰선 이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멈춰서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였습니다. 25톤 화물차와 모닝 승용차 그리고 정체 상황 이 바로 앞에 트레일러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고로 모닝 차량이 이 화물차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면서 아이고.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서 이 모닝 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3명이 여성 운전자 김모 씨와 이 운전자의 어머니 예모 씨 그리고 김 씨의 딸 이렇게 3대가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의 딸이 고등학교 배치고사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정말 3대가

0: 번에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아이고. 사고였는데 이게 거의 10년 전의 사고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다중추돌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1: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하고 더불어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는 거 이거 잘 주시해야 되거든요. 기본 그럼요.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건 운전 중에 잠깐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기본만 지켜도 이렇게 상황실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전 안타까워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출퇴근길 도심 속 도로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1: 네.
0: 정말 많아요. 지난 5월에도 새벽 시간대 경기도 평택의 한 도심 도로 위로 신호대기를 위해서 승용차들과 1톤 트럭이 차례로 멈춰서 있었는데요. 뒤따라오던 3.8톤 화물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안전거리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때 충격으로 맨 앞에 있던 차량까지 줄줄이 밀려 부딪히면서 차량 5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속도가 빠르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지 않은 탓에 결국 출근길 도로가 한바탕 아수라장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 아 근데 앞서 소개해 주신 거리의 경우에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참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안전거리 파악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0: 네, 이 안전거리 확보 팁,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더욱더 쉽습니다.
1: 시간이요?
0: 네. 앞차가 지나간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건물을 기준으로 삼거나 도로 위에 글씨 쓰여져 있잖아요.
1: 예.
0: 이걸 기준으로 삼거든요. 내 앞차가 지나간 후에 내가 3, 4초 후에 지나갈 수 있게끔 거리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거리 확보가 충분히 되고요. 이 빗길이나 눈길 이때는 제동거리가 조금 더 길잖아요.
1: 예.
0: 이때는 5에서 6초 정도로 거리를 두고 가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가 더욱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로를 바꿀 때에도 앞뒤 차와 간격이 너무 붙어있지 않은지 내가 무리해서 끼어드는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본 후에 안전거리 지키셔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2: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강수지의 노래 들을까요? 시간 속의 향기.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5: 귀로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를 전해드릴 시간이죠. 시승하고 왔어요. 최서영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오늘은 어떤 차 타보고 왔어요?
6: 아, 너무 깜찍하셔서 심쿵. 아, 일단 오늘은요 조금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화려하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이 차를 타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차. 한 번씩 또 이런 차의 시승 후기를 전달해드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 제대로 하실 것 같아가지고 멀리 또 날아갔다 왔습니다.
7: 어디 다녀왔어요?
6: 이탈리아.
5: 우와.
6: 다녀왔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진짜 삐까뻔쩍한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7: 많이 있죠.
6: 그죠.
5: 페라리.
6: 그죠. 네.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오, 막 맞아, 이런 맞아, 정말 맞아. 그냥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차들인데요.
5: 그렇죠.
6: 이상하게 이 차는 거론이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이탈리아산 자동차인데 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에 비해서 약간 마이너한 희소성이 있는 자동차예요. 바로 마세라티인데요. 이 마세라티와 페라리, 람보르기니 방금 말씀드린 이 자동차들이 전부 다 한 홈타운 고향에서 나옵니다.
7: 거기
5: 한 고향이요? 네. 한 마을이요?
6: 한 그러면? 마을이에요. 거기 마을.
7: 그 동네.
6: 그 동네. 어. 혹시 우리 권 교수님은 아시죠?
7: 모데나.
6: 맞아요.
5: 아니 모데나. 그, 뭐가 흐르나요 거기에? 뭐가 달라요?
6: 거기

0: 발사믹 식초가 흐르거든요.
1: 발사믹 식초 덕분인가? 그것 때문인가?
0: 근데
1: 뭐죠?
0: 진짜로 유명한 발사믹 식초의 그 원산지이기도 해요. 네. 근데 발사믹 식초보다 더 유명한 게 바로 이 슈퍼카들이고요. 그 중에 이제 보석 같은 그 마세라티의 그란 카브리땡이라는 이 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가 최초로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2: 그 모데나의 3대 명물이 저거잖아요.
0: 맞아요.
2: 발사믹 식초. 네. 그 다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0: 오.
2: 그 다음에 이제 페라리 땡. 뭐 그쪽 땡들 네. 스포츠카.
1: 그게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모데나.
0: 그렇죠.
1: 도대체 기운 무슨... 한번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가면.
2: 그래 지난번에 스페인 가는 게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스페인 잘못 갔네. 그래, 아무것도 네. 없었는데 제가 간 곳은
0: 탱고 없었나요?
1: 아 저는 그냥 작은 시골 마을 갔다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잘못 갔다 왔네. 모데나 갔다 왔어야 되는데. 어땠나요? 어떻게 뭐 행사가 있었어요?
0: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연히 모데나에서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사실 했어요.
1: 아 모데나를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0: 네. 근데 이탈리아로 간다 해서 이제 아, 당연히 모데나지 하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네. 내려보니까 베네치아더라고요.
2: 아 베네치아요?
0: 그래서 오잉 했는데 베네치아에서 또 한 2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트리에스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2: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에요.
0: 저도 난생 처음
1: 갑니다. 저 여기 여행 가려고 했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네. 아무도 몰라.
0: 마이너한
1: 좋아하나 봐요.
0: 희생성이 있는
1: 네, 제가 스페인의 토사데마르랑 이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중에서 고민하다가 아하. 스페인에 간 거였거든요.
0: 아. 어머 세상에.
2: 아. 가지 말았어야죠.
1: 그러니까 모데나 갔어야 되는데.
0: 모데나 트리에스테가 아, 아쉽네요. 여기가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이 아드리아해를 이제 끼고 있는 도시인데요. 왜 여기서 하필 시승 행사를 할까라고 봤더니 그 유럽이 다 접경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여기는 딱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바로 슬로베니아가 나와요.
2: 네,
0: 그래서 저도 이 마세라땡의 신형 차량을 타고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에 써있는 글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국가가 바뀌었나라고 보니까 슬로베니아에 들어왔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딱 뭐 서울에서 부산 이제 넘어가 그러면 웰컴 투 부산 뭐 이런 거
1: 굿바이 서울 나오고
0: 그렇죠. 굿바이 서울 나오잖아요. 유럽은 그게 없더라고요. 아주 정말 소리소문 없이 새로운 나라를 넘어가는 경험을 이 새로운 차를 타고 그렇죠. 하는 게 좀 진기하긴 했습니다.
2: 많은 한국 분들이 유럽에 가서 렌터카 해서 다닐 때 네.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 국경을 그냥 이 국경이야?
0: 그러니까라고
2: 통과했을
1: 맞아요.
2: 때 통신사가 바뀌는 거.
1: 맞아요.
0: 외교부에서
1: 맞아요.
0: 문자가
2: 계속 나와요.
1: 맞아요. 맞아요. 외교부에서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0: 그죠.
1: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브랜드가 저는 네. 마세라땡 이거 잘 모르는데
0: 네.
1: 그란 카브리땡 요거는 더 모르겠어요. 어떤 차인가요?
2: 마세라땡이죠. 삼지창이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삼지창.
2: 포세이돈.
0: 바다의 신. 요새 유명한 영화에서도 계속 그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사실 마세라땡 차들의 라인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름이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원래 제일 이제 유명한 차, 지금의 가장 이제 이름을 알린 차는 그란 투리스모란 차입니다.
1: 네.
0: 요거는 이제 쿠페 형태의 차인데요. 그 녀석이 이제 지붕을 열어요. 그러면 그란 카브리땡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본 모델은 사실 오픈카인 거죠.
1: 아, 부럽다.
0: 뚜껑을 열고
1: 이야,
0: 탔다.
1: 멋지다.
0: 저는 이제 웬만한 신형 차들 많이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감탄하거나 놀라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진짜 이 차를 딱 처음 보자마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1: 뭐죠?
2: 뭐라 그랬어요?
0: 맘마미아.
2: 그래요?
1: 정말요.
2: 맘마미아.
0: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 두 밤 정도 잤더니 몇 마디 이제 언어들을 캐치해가지고 이게 되게 좋을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맘마미아를 외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일단 디자인, 생김새부터가 어머 이거 무슨 이거 예술품이야?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1: 그 정도군요.
0: 네. 정말 그 디자인이 유려하고요. 아주 우아한데요. 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페라땡이나 람보르기땡 이런 네. 차들은 그냥 땅에 딱 붙어있고 각을 많이 주거나 아주 컴팩트하거나 그래서 약간 섹시한 느낌도 들고 아주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세라땡의 그란 카브리오는 딱 보면 조각

0: 조각상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1: 조각상? 어떤 조각상이요? 조각상.
0: 그 외에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나체 조각상 있죠.
2: 네네네네. 특히 다비드상 이런 거.
0: 다비드상 이런 거. 근육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근데 매끈한 그 실루엣이 딱 보여지는 그런 조각상이 딱 땅에 달리고 있는 느낌이
2: 조각가 참여했나요? 디자인을.
1: 저는 그 저기 동남아의 와부를 생각했습니다.
0: 아, 그거는 디제감이 맞지 않아요?
1: 어쨌든 뭐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회사의 제품들이 네. 예전부터 겉은 그렇게 디자인이 빼어나고 좋으나
0: 네.
1: 막상 앉아보니 실내는
0: 옛날이다.
1: 이거 맞아 이거?
2: 아 그래요?
1: 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저는 이제 그 운전석에 앉는 그 순간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0: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1: 워낙 이런, 악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이런 슈퍼카들 브랜드가 또 항상 좀 늦잖아요.
1: 글씨가 이게 뭐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0: 폰트가 이게 언제 거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달라졌습니다.
1: 아, 달라졌어요.
0: 네, 업그레이드된 그런 카브리오 차량은 일단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이거 약간 옛날 느낌 안 나네? 부터 좀 놀랐어요. 사실 이거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요. 이 마세라땡 차들이 실내에 딱 타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늘 항상 상징적으로 있죠.
1: 네.
0: 요거 약간 자존심이라고 여기더라고요.
2: 네.
0: 이 시계를 박아놓는 것을. 근데 그 시계가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2: 윙? 그 아날로그 네. 모양인데요?
0: 아니면... 그렇죠. 아니요. 딱 동그란 모양인데
2: 네.
0: 그 왜 우리 그 앱땡 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스마트폰 워치류
2: 네.
0: 갤럭땡 워치 딱 그 페이스 있죠.
2: 아.
0: 그 디스플레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딱 중앙부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에게 여쭤봤어요. 야, 이거 너네 상징은 아날로그인데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냐? 그랬더니 버튼 하나를 딱 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날로그 페이스로 바꿔요. 그리고 버튼 하나 또 눌러주더니 나침반으로 바꿔요. 버튼 하나 또 눌러주면 그게 회전 속도를 보여주는 RPM을 보여주는 이제 그 계기판의 서브 모니터용으로도 바뀝니다.
1: 그러니까 계기판이라는 느낌은 네. 그대로 두고
0: 맞아요.
1: 결국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0: 그렇죠.
2: 그래도 약간 전통은 계승해 나간다.
0: 그렇죠. 계승해 나가면서
1: 휴대폰에 위젯 바꾸듯이
0: 맞습니다. 딱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보통 이런 슈퍼 스포츠카 타면 굉장히 작은 모니터 그래서 그냥 딱 운전에만 집중하는 형상이 마련이 되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컸어요. 12.2인치 계기판에 12.3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놓여져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아래에 8.8인치의 터치 그 디스플레이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화면이 3개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다 조작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구형의 마세라땡 차보다는 훨씬 더 첨단화가 많이 됐구나. 그래서 한편으론 이 제조사가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느껴지더라고요.
2: 많이 버렸다.
0: 그렇죠. 많이 타협을 했구나 이런 생각.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에요. Can't Stop Loving You.

0: 부하솔의 Can't Stop Loving You 들었습니다. 최사연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탈리아의 슈퍼카 마세라 땡 시승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해봤을 때 그 느낌 어땠어요?
1: 아, 사실은 큰 기대를 조금 안 했어요. 왜냐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슈퍼카 하면 8기통 최소, 12기통 막 그런 대배기량을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3.0리터 트윈터보 차량이에요. 네. 그래서 6기통입니다. 6기통으로 웬 슈퍼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 유럽의 환경 규제가 워낙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한 이제 엔진이 들어간 거고요. 아. 그래서 제일 좀 그동안 아쉽게 느껴졌던 게 소리가.
0: 하는 그 소리가
1: 부앙깡 하는 그 마세라땡 특유의 소리가 사실 있었어요. 마세라땡은 생긴 건 정말 우아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소리는 아주 중후하다할까요? 아주 중저음에 그러니까 이게 소프라노는 아닙니다. 네. 바리톤 스타일이에요. 부앙부앙 막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많이 들리는 차인데 네. 그 소리가 그동안 굉장히 작게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사에서 클레임이 엄청 들어갔다고 해요.
2: 사운드가 별로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군요.
1: 니네가 마세라땡인 이유는 그 사운드 때문인데 너네 소리가 아무리 다운사이즈를 해도 그렇지 이게 말이 돼? 약간 이거를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 모델에 그 사운드를 바꿨습니다.
0: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리톤 다시 돌아왔어요?
1: 돌아왔어요. 요거 딱 그 팝콘 터지는 소리랑 같이 뿡뿡 하는 소리 있죠.
0: 뿡뿡 하는 네, 그 소리.
1: 며칠 그 속이 안 좋았는데.
2: 소리가 자꾸 이렇게 헛소리로 들려.

0: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 못 하는 거고.
2: 그렇죠. 전 조용한 거 좋아.
0: 그렇죠.
1: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비싸잖아요.
0: 맞아요. 가격은 뭐 사실
2: 얼마나 돼요?
1: 가격 뭐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0: 정도는
2: 아, 3억.
0: 네, 생각을 아, 하셔야 되는 이제 옵션을 더하고
2: 집이 다 집.
0: 뭐 집입니다 이게.
1: 요 가격 빼고는 또 아쉬운 점은 없나요?
0: 사실 이제 출력은 뭐 훌륭합니다.
1: 아, 그 정도는 못했죠.
0: 네, 그쵸.
2: 3억인데.
0: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주행이 너무.

0: 작가라고.
1: 아, 2차는 안 됩니다.
2: 아, 아니 근데 캐리어도 안 들어가면 그 차는 네. 언제 써요?
1: 그래서 약간
2: 마트 가서 쓸 수 없잖아요.
1: 서류 가방 같은 거 하나 두고 네. 퇴근하고
2: 출퇴근길에
1: 네. 퇴근하고
2: 애매한데요.
1: 오늘 한번 신나게 밟아보자 이럴 때죠.
0: 뭐 에브리데이 스포츠카라기보다는
1: 그렇죠.
0: 그냥 나의 취미로 부자들이 맞아요. 한 대씩 재미삼아 갖고 있는 차 정도.
1: 그렇죠. 한 3대 중에 1대 정도 그렇죠. 딱 좋습니다.
0: 아. 왜냐하면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세단이나 SUV가 없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합니다.
2: 그럼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부자들이니까.
0: 그럼요.
2: 또 저의 환경에 맞춰서 생각해버렸네요.
0: 아니 마음의 부자잖아. 아,
2: 마음은 부자니까.
0: 마음은 부자지 우리가.
2: 그러니까 저거 강변북로에서 어떻게 타지? 아, 집이 그럼,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0: 마음 부자야.
2: 아, 알겠습니다. 그럼 총평 한번 가볼까요?
1: 아, 이 차는 뭐 좀 비싸기도 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좀 아쉽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행 능력은 김연아 선수 같은 차입니다.
2: 김연아 선수요?
1: 제가 사실
0: 돼요.
1: 이런 평을 진짜 안 해요. 왜냐면
0: 김연아 선수 팬덤 있어요?
1: 제가 김연아 선수의 극성 팬이에요.
0: 저는
1: 막 피겨 경기도 막 따라가 보고요. 지금도 막 힘들 때 그 경기를 봐요.
0: 그래.
1: 그러면서 이제 힐링을 얻고 이럴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기자로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자 죽기 전에 김연아 선수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제 언론사에 지원을 한 이런 사람일 정도인데
2: 찐팬인데
1: 와 근데 이 차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딱 더블 악셀 하실 때 보면
2: 네.
1: 야 어떻게 저렇게 힘을 몸에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저렇게 유리하게도 이제 이런 느낌 나오잖아요.
2: 그쵸?
1: 이 차는 야 운전자가 진짜 힘을 안 들이고 주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잘하지? 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진짜 수월하게 가속을 해주고요. 브레이킹도 충격 없이 아주 수월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좀 못해도 운전을 꽤 잘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차고요. 그 안정감, 밸런스가 대단히 놀라워서 사실 감탄을 많이 하게 되는 차였습니다.
0: 지금 느낌이 꿈보다 해몽 같아요. 네.
2: 지금 제가 볼 때 최재형 크리에이터가 네. 많이 반하고 왔어요. 이
1: 맞아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죠.
2: 지금 눈에 아련한 3억 모아야 돼요.
1: 3억.
2: 그런데 SUV랑 있어야 돼요, 네, 세단도.
1: 그러니까 얼마 모아야 되나요? 1일 1로또 가보겠습니다.
0: 아. 자, 그럼 또 반도체 주식으로 가야 됩니까?
2: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1: 조심해야
2: 또.
1: 네.
2: 자, 지금까지 최재형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8월 주제 장거리 운전 안전수칙이에요.
0: 지금 차에 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 좌석 안전벨트 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뒷좌석에 앉았다고 벨트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벨트 하시길 바랍니다.
1: 차카차가 끝나면 잠 쏟아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시대도 재밌지만 그래도 잠이 쏟아진다면 잠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휴게소든 졸음쉼터든 어디서든 잠시 쉬어가는 게 잠 깨우는 데는 최고예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든 단거리든 민자영 리포터가 설명해 줬죠. 안전거리 확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조금 빨리 가려고 서두르는 것보다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0: 그럼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Turn the Beat Around 골라봤습니다.
1: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0: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에서 10월 중국 조선족 총책이 만든 범죄단체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 운영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측은 지난 7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색동원 측은 문제가 불거진 거주시설 색동원은 이미 폐쇄 조치됐고 운영법인 색동원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법인은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관리 감독받으며 독자적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에서 등록한 특허가 지난 3년여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1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등록 특허 건수는 약 9만 3,500건으로 2022년 약 5만 건에서 2023년 5만 6천 건, 2024년 6만 6천 건, 지난해 8만 1천 건 등으로 최근 3년 6개월 사이 1.9배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주요 산업 가운데 특허 등록 건수 증가세가 특히 빠른 분야로 꼽힙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습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의 경우 피해 건물 내 빈집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하고 유지보수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배관 등 공용부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개별 세대 부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전과 대구, 부산 34도 등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